뭘까요? 삽상한 가을 공기, 높고 푸른 하늘, 그리고 풀섭에 풀벌레와 귀뚜라미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낮에는 아직도 햇살이 뜨겁지만요, 새벽녘 풀섭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밤사이 또랑또랑 울리는 귀뚜라미 소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을을 실감하죠. 새벽녘엔 보일러거를 돌리고 싶어질 만큼 일교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감기 환자가 많아지는 요즘 환절기 건강 관리야말로 계절이 바뀌는 이 환승역에서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진짜 비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0: 9월 15일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는 화요일입니다.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전인권 돌고 돌고 돌고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요즘 밤에 새벽녘에 귀뚜라미 소리 들리나요? 풀벌레 소리? 어디에 계시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이 계절이 좋긴 한데 요즘에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벌어지다 보니까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고 코로나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잘 덮고 주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습관이 돼서 얇은 걸로 덮거나 아니면 차버리거나 하지만 밤에 그래도 조금 쌀쌀하잖아요. 이 환절기 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요즘 잠자리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 이름부터 샵 1053 CP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CPBC 빵 새롭게 돌아온 거 아시죠? 더 귀엽고 산뜻해진 어플 디자인은 기본이고요. 간편한 회원 가입을 통해서 무료로 방송에 참여하시는 것은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성표, 선곡표,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 메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들을 언제든지 다시 듣고 이어들을 수 있는 AOD 플레이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답니다. 즐겨 듣는 프로그램 방송 알림 기능까지 추가되었고요. 또 신앙이 필요한 순간부터 음악과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CPBC 라디오, 새로워진 CPBC 빵에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7085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제 생일이에요. 정말요. 생일 축하드려요. 저희의 이 행복을 모든 식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유쾌한 하루 되세요. 라고 사연 주셨어요. 아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7085님 오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은 빛수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8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창가. 나는 우리를 깨물고 찌르는 다만 그런 책들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읽는 책이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책을 읽어야 할까?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작품 세계로 유명한 작가 변신의 카프카가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남긴 말입니다. 독서에 대해 이렇게 독특한 견해를 남겼는데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로 변해버린 이야기. 변신의 작가답게 독서에 대한 그의 생각도 참 남다릅니다. 우리를 망치로 한 대, 죽비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 글이죠. 요즘은 점점 가볍게 읽히는 책이 유행이지만요. 카프카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깨물고 찌르는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영혼에 깊이 와서 박히는 책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읽는 책이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우쳐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책을 읽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심심풀이로 책을 읽을 때도 있지만요. 어쩌다 우리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게 하는 문장 하나를 만나면 우리는 거기에 밑줄을 치고 죽비를 맞은 듯 멍해질 때도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역시나 강렬한 문장입니다. 기후위기와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만년설처럼 꽝꽝 얼어붙어 있는 그 빙벽의 바다를 깨줄 그 가을에 도끼 같은 책 한 권을 만나고 싶어지는 계절이죠. 가을을 기분 좋게 나는 최고의 비법은 역시나 독서가 아닐까 합니다.

살아본 All of Me 들려드렸어요.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그레고리 잠자,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아가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영업사원이죠.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까 자신이 벌레로 변해 있는 모습과 만나게 됩니다. 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전 세계 독자들이 카프카의 말처럼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촥 맞은 듯한,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가 쫙 갈라지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도끼 중에서도 황금 도끼만큼 놀라운 책이었죠. 여북하면 초등학생들도 엄마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떡할 거야?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강렬한 여운을 남긴 작품이었는데요. 가을을 기분 좋게 나는 비법, 치트키가 뭘까요? 뭐니 뭐니 해도 독서 아닐까요? 살갗에 와닿는 서늘한 가을 아침 공기를 느끼면서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려줄 도끼 같은 책 한 권 꼭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책 한 줄 행복에서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다음 주 추석이에요. 그죠? 아우,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추석 연휴 24일, 25일 이틀 동안 특집 준비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릴 거예요. 그러려면 어떡해요? 지금부터 보내주셔야 돼요. 추석 고향길 드라이빙 뮤직 준비하고 있는데요. 추석 때 24일, 25일 꼭 듣고 싶은 노래들, 가족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도 함께 보내주세요. 글머리 추석하시고 보내주시면요. 24일, 25일 여러분이 신청하신 사연과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100원의 유리문자 샵 1054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6470님이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리센니의 Love Attack.

리센느 러브 어택 들려드렸어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려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황제 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이죠?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 첫 번째는요. 2025년 백상 예술 대상 연극 부문 젊은 연극상과 서울 예술상 특별상을 수상했어요. 유쾌하고 발랄한 가족 연극입니다.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6일 화요일이고요. 저녁 7시 30분.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마포 아트센터 플레이맥입니다. 원하시는 분 샵 1053 성함 보내주시고 글머리 연극 해주시면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문화 선물입니다. 허균의 홍길동전, 집필 과정을 쓴 풍자와 해악으로 풀어낸 현대판 마당극, 공주 극제 연극제 대상작입니다. 몬스터 허균, 대학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요,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희망하는 날짜에 관람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연락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블루. 원하시는 분 글머리 마당극 하시고 성함 샵 1053 남겨주시면 마찬가지로 당첨자 다섯 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예, 순녀님 예비자일 때 이 이름이 지금 우리가 바뀌어갔고요. 이름이 잘 안 보여요. 한지우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닉네임이. 예비자일 때 우연히 펼친 부분이 욕기였는데 읽어야 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어. 이제서야 시력이 나빠 오디오 성경 욕기 듣고 있어요. 응원해 주세요. 환자라 듣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도 요즘에 오디오 성경이 잘 나와 있어요. 저도 시력이 안 좋은데 가끔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유, 응원합니다. 또 이 아이디 아이케키케이. 예, 닉네임이 안 보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참 좋아요. 행복한 하루 시작하세요. 전 오늘 아들이 저녁 미사에 복사해서 일 끝내고 미사 봉헌하러 갑니다. 성당 가는 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아유, 기분 좋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3호 이사님, 오늘 저희 시아버님이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하셔서 검진을 받으셨는데 암 소견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늘 결과 들으러 가는데요. 아이고. 남편이 아버님하고 같이 결과 들으러 병원 간다고 마음 무거워요. 유유. 일만 하셨다가 빨리 치료 잘 받으시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여행도 다닐 수 있게요. 이렇게 요즘에 주변에 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한 병일 것 같아요. 용기 내세요. 함께 여행 다니셔야죠. 그럼요, 그럼요. 2662님. 오늘 아침에 저랑 텔레파시가 통했어요. 출근해서 청소하는데 벌레 한 마리를 보고 혹시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주인공 뭐 어쩌지? 살려줄까? 생각했었는데 후후후.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벌레를 죽이면서 혹시 이 변신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듣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신청곡 두 곡 들려드릴게요. 4340님이 신청하신 활주로 입 빠진 동그라미, 8894님이 듣고 싶어하는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두 곡 듣고요.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봅니다.

출근길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차 한잔 앞에 두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오늘은 이기철 시인의 시 생은 과일처럼 익는다를 소개해드립니다. 마음으로 가깝게 다가오는 생각들 나눠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방송 토크로도 함께해주세요. 빵은 무료입니다.

창문은 누가 두드리는가? 과일 익는 저녁이여. 향기는 둥치 안에 숨었다가 조금씩 우리의 코에 스민다. 맨발로 밟으면 풀잎은 음악 소리를 낸다. 사람 아니면 누구에게 그립다는 말을 전할까? 불빛으로 남은 이름이 내 생의 빗줄이다. 하루를 태우고 남은 빛이 별이 될 때 어둡지 않으려고 마음과 집들은 함께 모여 있다. 어느 별에 살다가 내게로 온 생이여. 내 생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구나. 나무가 팔을 뻗어 다른 나무를 껴안는다. 사람은 마음을 뻗어 타인을 껴안는다. 어느 가슴이 그립다는 말을 발명했을까? 공중에도 푸른 하루가 살듯이 내 시에는 사람의 이름이 살고 있다. 붉은 옷 한 벌 해지면 떠나갈 꽃들처럼 그렇게는 내게 온 생을 떠나 보낼 수 없다. 귀빈이여, 생이라는 새 이파리여, 네가 있어 삶은 과일처럼 익는다.

닐 영 하버스트 문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이기철 시인의 시 생은 과일처럼 익는다 전해드렸어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어느 구절이 와닿았는지 우리 3277님이 내 생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구나. 네가 있어 과일처럼 익는다. 이 글귀가 마음에 와닿았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 생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구나. 이 구절. 아, 이 문장 앞에 잠깐 멈추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다 혼자 애쓰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의 나를 만든 게 결국 누군가와의 만남과 관계에서 나를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느 별에서 살다가 내게로 온 이 소중한 인생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꼭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 내 생은 정말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아, 이 말도 와닿았어요. 어느 가슴이 그립다는 말을 발명했을까? 아, 세상에 이 그립다, 그립다라는 말. 글쎄요, 어떻게 발명이 됐을까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감정도 좋지만요. 그립다, 그리웠어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 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열흘 안으로 다가온 추석, 고향으로 부모님께로 마음이 몽실몽실 향하는 요즘인데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누가 그렇게 그리우세요? 여러분은 그리운 얼굴이 있다면 누구인지 편하게 들려주세요. 100원 이름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9237님이 어머니가 그리우신가 봐요. 어머니에게 애틋한 편지를 쓰셨네요. 안녕 엄마. 그곳에선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엄마가 떠나신 지 벌써 32년이 지났어요. 작은 소녀였던 저는 어느새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난 그 엄마 나이 44살을 넘기고 47살이 되어가네요. 작년에 엄마가 걸렸던 병에 언니도 걸리고 저도 그 암에 걸려서 언니도 저도 힘든 시기를 보냈답니다. 하지만 엄마가 우리의 수호천사가 되어 우리 자매 곁을 지켜주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언니 꿈에만 나오지 말고 가끔 제 꿈에도 찾아와 주세요. 어제는 칠곡에 일주일 살기를 와서 한티 순례길을 돌았어요. 산을 걷고 강을 걷다 보니 엄마 생각이 났어요. 너무 힘들어서 엄마 만나러 가는 줄 알았어요. 다시 뵐 그날까지 씩씩하게 살다가 좋은 곳에서 같은 곳에서 꼭 봬요. 항상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아, 9237님. 이 암이라는 병이 참 무섭습니다. 엄마와 언니와 나가 같은 암에 걸렸다고. 아유, 저 마음이 그냥 먹먹하네요. 9237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례길 떠나시고 또 어머니를 뵐 그날을 위해서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생은 나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 한 줄의 행복에서 생은 과일처럼 익는다고 우리 모두는 그런 여정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604님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조직검사가 예정돼 있다고요. 아,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파서 걱정돼요. 오늘 검사도 별일 아니길 빌어봅니다. 아, 이게 나이 들면 우리가 사실 그 전문가들은 우리의 몸은 딱 40년까지 살게 돼 있대요. 원래는. 근데 우리 과학이 발전이 돼서 그 이상 추가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지금 덤으로 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 알비나라는 익명을 가지신 분. 평소에 시를 좋아하는데 밖에서 하늘과 자연을 보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더 좋아요. 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 시, 우리 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글 이렇게 9237님처럼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노래는 조지 미켈 올더 듣고 다시 여러분 글 만나볼게요.

Musical Order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기철 시인의 시 생은 과일처럼 익는다. 불빛으로 남은 이름이 내 생의 핏줄이다. 이 구절 어우 심오하지 않습니까? 불빛으로 남은 이름이 우리 생의 핏줄이며 어둡지 않으려고 마음과 집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표현처럼 결국 우리도 그 불빛 하나 보고 고향으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 불빛은 우리의 생의 핏줄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근원이기도 하고요. 우리 유류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은 내 시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문장이 들렸어요. 시 속에 사람에 대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녹아 있군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이 부분이 저는 글을 쓰긴 하지만요. 글 속에는 사람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의 시에 사람이 있다. 너무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고요. 그리고 4340님은 사람은 마음을 뻗어 타인을 껴안는다. 각박한 세상에 이해타산의 관계가 아닌 마음으로 나누고 사랑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어우, 시 열심히 잘 들으셨네요. 저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인생은 여기저기 아프고 지금 뭐 어디 걸리고 막 힘들잖아요. 요즘에 나이가 들수록 더 우리가 내 몸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익어간다라는 시인의 말도 와닿았습니다. 예, 사랑한다는 말보다 그립다는 말이 참 애틋한데요. 네가 있어 삶은 과일처럼 익는다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처럼 여러분 곁에 그 사람이 있어서 오늘 하루도 조금 더 달고 익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추석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리운 얼굴을 만나러 가는 그 길 마음만은 벌써 도착했으리라 생각하고요. 9시 이 시간에 여러분 추석 때 듣고 싶은 선곡들, 사연들 보내주시면 그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영은 은빛순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고요. 내일 아침 9시 변함없이 기다릴게요. 끝곡으로 데이빗 보이의 골든 이얼즈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0: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1: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3: 고마워.
1: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4: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4: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4: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4: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한글 파일을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글자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바탕체부터 조선 왕실에서 사용했던 궁서체는 요즘엔 나 지금 진지하다라는 의미로 재미있게 쓰이기도 하고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고딕체, 가지런하고 차분한 느낌의 함초롬체도 있습니다. 같은 글이라도 어떤 글자체를 쓰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는데요. 우리의 하루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일상을 보내더라도 오늘은 조금 다른 분위기로 나만의 색깔을 담아보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만의 글자체로 각자의 개성이 담긴 멋진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2번 F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7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자, 지휘의 시스파일트 코이켄 그리고 라프티트 방드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2번 F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7 1악장 알레그로, 세히스발트 커이켄이 지휘한 라푸티트 방드, 이 고음악 앙상블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블라지미르 코스마의 리얼리티, 이 영화 라붐의 테마곡이죠. 자, 이 곡 첼리스트 고티에 카피송이 연주합니다. 그리고 리오넬 브링기에르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드 샹블 드 파리, 파리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 얼마나 멋지게 편곡됐는지 들어볼까요?

블라디미르 코스마의 리얼리티. 아주 유명한 또 영화 라붐의 테마곡이죠. 자, 첼로의 고티에 카피송, 리오넬 브링기에를 가지위한 오케스트라 드 샹블 드 파리, 파리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샹송의 이 느낌 아주 살아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세자르 프랑크의 교향곡 디단조, 3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러시아의 키릴 칸드라신이 지휘한 바이에른 방송교향단 연주로 감상합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심포니 교향곡 디단조 3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감상하셨습니다. 키릴 간드라슈인이 지휘한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바바리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2부에는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이 있습니다. 현재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대활약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그 명칭도 들었죠.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의 멋진 연주와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함께 가브리엘 포레의 로망스 B플랫 장조 작품 28, 바이올린의 오기스탱 듀메, 그리고 피아노의 장 필립 골라르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게브리엘 포레의 로망스, 비플랫장조 작품 28, 파일린의 오기스탱 듀메, 그리고 피아노의 장필립 골라르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지휘자 네빌 마리너입니다.

네빌 마리나는 원래 바이올린을 전공했는데요. 그가 지휘자의 길로 방향을 튼 데에는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야샤 하이페츠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이페츠만큼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음악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지휘에서 찾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네빌 마리너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빌헬름 프루트뱅글러와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기도 칸텔리, 헬베르트 폰 카라얀 등 당대 최고의 지휘자들과 함께 연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오케스트라 안에서 이 거장들의 지휘를 직접 경험한 시간은 훗날 메리너가 지휘자로 활동하는 데 큰 자산이 되죠. 무엇보다 메리너의 가능성을 일찍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프랑스 출신의 거장 지휘자 피에르 몽떼입니다. 당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였던 몽뚜에는 메리너가 이끄는 소규모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보고 그의 지휘자로서의 재능을 눈여겨봤고요. 자신이 미국 메인주에서 운영하던 하계 지휘학교로 메리너를 초청합니다. 네빌 마리너는 이곳에서 피에르 몽뚜에게 정식으로 지휘를 배우며 본격적인 지휘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조지 프리데릭 헨델의 콘체르토 그로소 합주 협주곡이

1번 쥐장조 작품 6, 핸델 작품 번호 319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네빌 마리나어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모차르트인데요. 마리나어는 평생 모차르트의 수많은 작품을 지휘하고 녹음하며 특별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작품이 바로 영화 아마데우스죠.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갈등을 그린 영화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 교향곡 25번의 강렬한 1악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영화의 음악을 맡은 사람이 바로 네빌 마리나어입니다. 당시 영화를 준비하던 밀로쉬 포만 감독은 모차르트 음악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화에 어떤 음악을 넣고 어떻게 들려줄 것인지 도움을 청한 사람이 바로 네빌 마리너였죠. 당시 마리너는 모차르트 음악의 뛰어난 해석가로 이미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리너와 함께 아마데우스의 음악을 완성한 또 하나의 주역이 바로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아카데미, 성 마틴 아카데미 합주단이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켈번호 183,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빠르고 생기있게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업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아마데우스 영화에서 살리에리가 정신병동에서 모차르트 모차르트 이 장면과 함께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 충격에 몰아넣었던 바로 그 장면의 음악이었죠.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K알번호 183 1악장 알레그로 건 브리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클로드 드뷔시의 Danse Sacrée et Profane. 이 그중에서 Danse Profane 성스러운 춤과 세속적인 춤 가운데서 이곡 세속적인 춤 들어볼 텐데요. 하피스트 에마누엘 세송 그리고 토마스 제트마이어가 지휘한 오케스트르 드 샹브르 드 파리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로드비시의 Dans sacré et profane. 성스러운 춤과 세속적인 춤 가운데서 오늘은 두 번째 곡 Dans profane, 세속적인 춤 만났습니다. 하프의 에마뉘엘 세이송 그리고 토마스 에트마이어가 지휘한 오케스트르 드 샹블 드 파리 파리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요. 바이올리스트 오주영 씨 만납니다. 솔리스트뿐만 아니라 또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활약 중인 그는 1996년 뉴욕 영 콘서트 아티스트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14살의 최연소 우승으로 세계 무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1998년 일본 17개 대기업 후원으로 진행된 아시안의 꿈이란 페스티벌에 한국인 최초로 선정돼서 도쿄, 오사카 등 일본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003년 또 뉴욕 카네기홀 데뷔 독주에서 뉴욕의 콘서트 리뷰지로부터 그는 천재적인 기질뿐만 아니라 진정한 거장의 테크닉과 음악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열정적인 연주자다 이런 평을 받은 바 있는데요. 자, 바로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씨 우리 2부에 같이 또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이번에 들으실 곡 네보라의 테마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이 명영화죠. 3시간에 달하는 이 멋진 영화의 주제곡 피아니스트 하지아 부니아투시빌리의 연주 들으시면서 전 여러분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장일범 유쾌한 초대석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동, 천재, 분더킨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최근에는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재직 중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또 베가마트홀에서 아주 멋진 공연을 치른 바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목요일에 이번 주 목요일에 부산에서 KNN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또 아스톨 피아솔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연주를 이제 준비 중인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오지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옆에 정말 우리 최고의 판타스틱 터치를 자랑하는 전 장르 무블 통달 우리 김재원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이 다 목소리가 왜 기어 들어가세요? 이렇게 아침에 생생해야지. 저는 그 너무 사랑하는 두 분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데시벨을 높이셔가지고 크게 해주시고 기분 나쁘신 거 아니잖아요.
1: 아니요.

0: 연구자이죠. 네.
1: 좋습니다. 자, 그 여기 그 윤세호 씨가 오주영 바이올리니스트님 반갑습니다. 응원하러 왔어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2: 자, 감사합니다.
1: 우리 오주영 씨는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신동 이런 얘기 많이 듣고 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뭐 다섯 살 때부터 뭐 산호세피라고 이렇게 뭐 연주하고 네. 그때는 뭘 연주했길래 이렇게
2: 아 그게 정확하게 11살 때
1: 11살이었어요?
2: 5 살부터 바이올린을 시작을 했고요.
1: 시작하고 네,
2: 그래서 11살 때 산호세 심포니랑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했는데
1: 네.
2: 그때 멘데스존 바이올린 협주 1악장만
1: 네. 네,
2: 연주했습니다.
1: 네. 어렸을 때 진짜 그 미국에서 난리났었나요?
2: 난리났던 것까 그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때 한번 제가 그 전에 네. 그 협연하기 전에 그 음악 캠프를 미시건 주에서 한번 갔었는데
1: 네.
2: 그때 어떻게 뭐 연합통신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콩쿨에서 초등 그리고 중등부에서 1등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의 전국 뭐 MBC, KBS 뉴스도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1: 예. 그렇구나.
2: 그래서 그때 뭐 난리라면 아마 그게 난리였지 않나. 왜냐면 제가 진주 출신이라서 경남 진주 제가 초등학교를 거기서 나왔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 같이 공연 잘하고 왔습니다.
2: 아, 네.
1: 30회 정기 연주회를 했었거든요.
2: 아, 네. 네.
1: 근데 그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2: 네.
1: 근데 몇 살 때 그 처음으로 미국에 가신 거예요? 아니면 태어나신 거예요? 네,
2: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갔고요.
1: 아.
2: 그때 당시 나이가 12살 만으로 12살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다음에요?
2: 그다음에 이제 계속 뉴저지 뉴욕 그쪽 지역에서 이제 공부 예비학교 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대학원 거기 다 나오고
1: 줄리어드.
2: 네, 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맨해튼 음대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오케스트라 스터디 예, 그쪽 이제 프로페셔널 스터디를 하면서 예, 마치고 졸업하자마자 오디션이 나와서 이제 뉴욕필 오디션을 봤는데 너무 뭐 운이 좋게 됐죠. 예.
1: 아니 그 당시에 우리 저 뉴욕필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 바로 악장 글렌 딕터로 선생님인데
2: 맞아요.
1: 정말 거구였잖아요. 몸도 크고 뭐 풍채도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톡 등장하면 그 아우라 카리스마가 대단했었는데 그분 제자라면서요?
2: 네. 네. 딕토르 선생님하고는 거의 한 뭐 2년, 네. 네, 2, 3년 정도 공부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시에 네. 세컨 바이올린 이제 수석이신 이제 리사 킴이라고
1: 잘 알죠.
2: 네, 네. 그 우리 제 뭐 그 딕토르 선생님 전에부터
1: 예.
2: 저희 개인 예, 트레이닝을 받아온 선생님이고
1: 아, 그래요?
2: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오케스트라 이제 음악에 예, 빠져들게 됐고 그 전에는 이제 솔로 활동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케스트라에 대한 그런 좀 생각도 그때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 음악에 점점 더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게 되는
2: 네,
1: 그런 계기였군요.
2: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오디션 준비하면 이제 뭐 솔로 곡도 뭐 몇 개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 80%는 다 오케스트라에서 나오는 그런
1: 솔로나.
2: 뭐 섹션이나 페이지나 이런 거를 이제 셀렉트 해가지고 네. 예, 레퍼토리 리스트를 만드니까
1: 네.
2: 예, 그거를 이제 레슨을 받고 공부를 하다 보니
1: 네.
2: 예, 자연스럽게 이제 이것저것 다 예, 많이 배우게 됐죠.
1: 근데 뭐 사실 뉴욕필이 뭐 굉장히 그 훌륭한 오케스트라고 뭐 전 세계인들이 갈망하는 또 그런 오케스트라이기도 한데
2: 네.
1: 여기 뉴욕필의 이제 종신 단원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2: 네.
1: 그러면 뉴욕필에 이렇게 안주할 만도 한데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또 악장
2: 네.
1: 가신 이유는? 샐러리가 더 좋아서인가요?
2: 뭐 그렇다기보다
1: 네,
2: 일단 뉴욕 필하모닉에서 한 11년 정도 내가 거기 있었었고
1: 오래 계셨
2: 네. 그리고 한 5년, 6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1: 네.
2: 이제 선생님처럼 네, 좀 악장에 대한 그런 또 욕심이 좀 은근히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1: 네,
2: 일단은
1: 네, 네, 네.
2: 오케스트라 경험도
1: 네.
2: 꽤 했고 해서 한 스텝 더 나아가는 건 어떠냐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저 자신의 저 속으로 그냥 많이 하게 됐는데
1: 예.
2: 그래서 2018년이었나 그래서 그때 카타르에서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악장 자리가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와서 오디션 해보는 게
1: 야,
2: 어떻겠냐
1: 그분
2: 해서
1: 되게 훌륭한 분이시다,
2: 예
1: 진짜. 네.
2: 그래서 아 근데 카타르가 어딘지
1: 그때 몰랐어요?
2: 그때는 뭐 카타르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예
1: 그 우리나라랑 옛날에 축구 많이 했어요.
2: 예 저는 그것까지도 몰랐어요.
1: 올림픽이나 뭐 이제 월드컵 카타르 때문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뭐 이러고 카타르는 우리가 꼭 이겼죠, 거의.
2: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4년 전에는 또 월드컵도 개최했었고 거기서
1: 그렇죠.
2: 그죠? 그래서 가게 됐는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예, 합격이 돼서 예,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시작을 했죠.
1: 2020년 1월. 팬데믹 때
2: 예,
1: 거의.
2: 바로 2개월 좀
1: 야.
2: 정도 전에 예,
1: 네.
2: 시작은 했는데
1: 네네네.
2: 3월 달에 다시 이제 첫 번째 주 공연을 하고 두 번째 주 공연이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캔슬이 됐냐고 여쭤보니까 좀 이제 뭐좀 이런 그 팬데믹 그런 그 이제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
1: 네네네.
2: 그래서 그대로 그냥 있으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이 이제 일단은 미국에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1: 예.
2: 저 바로 비행기표 끊어서 그냥 네, 바로 다시 돌아갔죠.
1: 여기 가
2: 일단은 네,
1: 있다가.
2: 일단 피했죠.
1: 예, 그렇군요.
2: 네.
1: 정말 그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저는 굉장히 그 다국적이고 굉장히 그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2: 네.
1: 그래서 사실 그 아주 다양한 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이 악장의 리더십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2: 네, 중요하죠. 네.
1: 어떻게 그거를 그 수많은 인종의 사람들을 다 하나로 뭉치게 할수 있는
2: 네, 뭐
1: 그게
2: 일단 저희 오케스트라의 장점을 뭐 하나 한 가지 꼽으라면 일단 젊은 층의 뮤지션들이 일단 되게
1: 그다음에
2: 많고 예, 그리고 약간 이 뮤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느낌도 예, 많이 나요. 예. 그래서 지금 서로가 좀 되게 이해를 잘 하는
1: 그건
2: 그런
1: 재밌겠다
2: 편이고
1: 그죠?
2: 예. 그리고 다들 좀 이게 품성들이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되게 이지고잉. 예. 되게 이지하게 편하게
1: 네네.
2: 예.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고 뮤직 메이킹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일단 같이 하는 게 너무 편하고 일하는 게 편해요. 예,
1: 그런
2: 편해요.
1: 분위기를 오주영 우리 바이올리니스트가 악장이 만들어 줄것 같아요.
2: 반 정도는 제가 만들어 주는 것 같기도
1: 그쵸?
2: 하고요. 예. 그리고 다른 반은 이제 워낙 또뭐 여러 국가들이 있죠.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1: 그쵸,
2: 있고
1: 그쵸.
2: 그리고 우리 오케스트라 이제 저를 포함해서 한국 우리인들도 4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오케스트라 자체가 좀 편하게 할수 있는 예, 그런
1: 지금
2: 분위기다.
1: 상임 지휘자는 누구시죠?
2: 아, 상임 지휘자는 지금 없고요.
1: 없어요.
2: 네, 그래서 이제 게스트 컨덕터들 위주로 예, 이제 지금 시즌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1: 최근에 뭐 같이 하신 분들 예를
2: 일단
1: 들자면
2: 제일 자주 오시는 분이 뭐 엘리아스 그란디라는 분이고 이제 그분은 이제 뭐 유럽, 일본, 뭐 미국도 가시는 것 같고
1: 네.
2: 그리고 뭐그 외에도 뭐 여러분 많이 오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게스트 컨덕터들이 어디서 많이 오시냐면 유럽 아니면 미국. 예, 주로 그쪽으로 많이 오고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다른 뭐 아시아 지역에서도 오기는 하시는데 예.
1: 예전에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좀 지휘하지 않았어요?
2: 네. 근데 저는
1: 같이 한
2: 같이
1: 적은 없어요.
2: 한 적이 없는 게 왜냐면 제가 알기로 그 전에 제가 조인하기 전에
1: 네네.
2: 예, 오셔서 자주 하셨던 걸로 알고
1: 그렇군요.
2: 있어요. 예.
1: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말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는 훌륭한 오케스트라의 또 악장으로서 많은 분들을 그 인품과 또 실력으로 이렇게 그 리드하고 계신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씨가 이번에 이제 그 땅고 공연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 의상은 그 땡고 춤 댄싱 복인가요?
2: 아니 전혀 생각도 못한데
1: 생각도 못했어요?
2: 그런 네 그런 건데 어떻게 또 생각해보니까 또이 피아졸라도 이런 곡들과 또잘 어울릴 수 있기도
1: 그러니까요.
2: 하는 것
1: 약간 피오레, 그러니까 꽃이 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2: 네네
1: 있고 저는 사실 그 땡고를 준비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옷을 검게 입고 왔습니다. 왜냐?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땅고 옷은 우리는 검은색이다. 그래서 위아래 다 까맣게 입어라. 그래서 다운들한테 다 그렇게 자기네 낀때또 오중주 할때 그렇게 했고 그래서 여기도 TG 땅고 이렇게 딱 제가 많이 준비했어요. 이게 모자도 그냥 T자만 준비했다가 TG로 바꿔가지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또 오주영의 땅고를 듣는 그런 자세를 제가 갖추고 사모관대를 갖추고 왔는데 첫 곡이 이제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Oblivion. 네. 망각 이, 네. 이 유명한 곡을 골라주셨습니다.
2: 네. 네.
1: 지금까지 일들을 다 잊고 싶은 건가요?
2: 아, 그렇기보다 네, 뭐 그런 것도 보다 좀 뭔가 이 곡을 하면 좀 슬픈 사연이 많이 섞여 있지 않나라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1: 그렇죠.
2: 네, 연주를 할 때마다
1: 슬피
2: 네.
1: 사연이 있으세요?
2: 네. 슬픈 사연 아, 이 곡을 하면서요? 네.
1: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 이거 하면서 말고
2: 네.
1: 살면서.
2: 어 슬픈 사연들은 뭐 그렇게 뭐 많다고 하기보다 뭐 없지 않아 있죠. 네, 뭐 누구나도 슬픈 하긴. 사연은 있지 않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1: 그러네요. 네. 네. 네. 네. 말씀을 듣고 네. 보니까 네. 누구나 슬픔은 다 누구에게나 슬픔은 있다. 네. 무슨 그 소설의 네. 제목 같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Oblivion, 바이올린의 오주영, 또 피아노 김재원 씨가 또 이거 엄청 잘 치잖아요.
2: 네, 네.
1: 두 분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로 가셔서 자, 아주 좋은 바이올린을 오늘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많이 해보겠고요. 자, 그 소문의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MK 이렇게 올려주셨고 오주영님 목요일 부산 연주 예매하고 기다리고 있는 팬입니다. 박선영 씨 여기서 뵈니 더 반갑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와 셔츠 멋있으세요. 일상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0: 네, 브라보. 아, 네. 멋진 아스토리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언, 망각으로 이 세상을 다 잊고 싶다는 그런 느낌 같은 멋진 곡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또 호흡이 찰떡으로 잘 맞아 들어가고 있네요. 자, 여기 축구 선수는 중동 팀으로 가면 유럽에서 받던 연봉에서 3-4배 오르는데 이 호날두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심해요. 음악계도 그런지 궁금하네요.
1: 음악계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0: 아니에요?
1: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0: 한 네. 1, 2배?
1: 네?
0: 아, 한 두 배 정도는 오겠죠?
1: 그럴 수도 있고요. 안 그럴 수도 있고요.
0: 더듬으시는 우리. 네. 좋습니다. 더듬더듬. 네. 네,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편하네요. 땡고 땡고 이렇게 올려주셨고. 플로라, 오지영 바이올리스트님 반갑습니다. 잘 몰랐는데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이네요. TG에서 빵 터졌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유경랑 씨, 경상도 분이시군요. 진주십니다.
1: 네, 맞아요.
0: 진주 어디? 진주 무슨 동?
1: 아, 경상남도 진주.
0: 그러니까 거기 무슨 동? 동.
1: 제 기억은 제가 살던 곳은 봉곡동이었던
0: 봉곡동. 네, 네. 거기 계신 분들 열렬한 박수 보내 주시고요. 심해요. TG는 타이항공 식별 코드인데요. 아, 정말 저 타이항공을 아직 한 번도 못 타봐 가지고 꼭 다음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가고 싶다. 명동백장님의 센스 세븐 소네츠 밤의 벚꽃 셔츠라고 합니다. 이 셔츠가 예리하신데요.
1: 밤의 벚꽃.
0: 예. 25년에 카타르 필하모닉 공연 관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늘사랑.
1: 그런가요?
0: 한국에 오신 적 있나요?
1: 네, 카타르필 4월달에 25년 4월에. 네, 그때 투어 있어가지고 국립장에서 하고 그리고 조수미 씨랑은 그 고향. 고향.
0: 그게 무슨 수교 기념이었죠?
1: 네, 맞아요. 그게 그런 그 애니버서리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0: 카타르는 또 비행기가 좋아가지고 항공사
1: 좋긴 좋죠. 네.
0: 세계적인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하늘사랑 아람누리에서 주수미님과의 협연이 기억납니다. 플로라, 정말 슬픈 곡이네요. 망각 잊고 싶지만 아주 잊혀질까봐. 아이고. 시댁이 진주예요. 윤인디고 올리셨고, 진주 봉곡동 으아 이렇게 또 올리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씨는요, 초등학교 아까 5학년 산호세의 그 캘리포니아 심포니 지휘자에게 발탁돼서 11살에 이제 산호세 심포니아 협연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시향 KBS 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뉴욕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콜로라도 심포니, 그다음에 그 시애틀 옆에 있는 타코마 심포니,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러시아도 가신 거예요?
1: 네.
0: 몇 년도였어요?
1: 그때가 2007년도인가 그랬어요. 제 기억으로. 네, 아직도 살짝 가물가물한데. 그때쯤. 제 기억으로.
0: 푸틴 시절이네요. 자, 그다음에 네. 프라하 방송교향악단, 우크라이나 국립 오케스트라, 폴란드 국립 오케스트라, 체코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라이프지히 카머 필하모니와 협연을 했고요. 1996년 뉴욕 영 콘서트 아티스트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14세 최연소 우승자로 세계 무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1998년 일본의 17개 대기업 후원으로 진행된 아시안의 꿈이란 페스티벌에 한국인 최초 선정되어서 동경, 오사카 등 일본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거 지금도 있나요? 아시안의 꿈? 17개 대기업이 함께.
1: 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0: 제가 워낙 엄청날 것 같은데.
1: 저는
0: 돈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1: 아니요. 너무 어릴 적 얘기네요. 저도 지금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0: 이때 엔화가 되게 비쌌었거든요.
1: 네네네네.
0: 와우,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그때 그 데뷔 그 콘서트 때 그 느낌은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0: 갖고 있어요. 일본이 그 클래식 문화가 굉장히 좀 선진적이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좋았겠다 생각이 들고. 또 2003년에 뉴욕 카네기홀 데뷔 독주에서 뉴욕 콘서트 리뷰지로부터 그는 천재적인 기질뿐만 아니라 진정한 거장의 테크닉과 음악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열정적인 연주자다. 이런 평을 또 받았습니다. 저 2006년 6월 한국의 5개 오케스트라와 순회 협연 및 도쿄에서 독주회를 가졌고 폴란드 국립 오케스트라와 협연에서는 청중들의 열광적인 호응에 힘입어 연주 직후 재초청을 또 받기도. 와, 이런 게 최고죠. 다시 또 와주세요.
1: 그렇죠.
0: 역시. 그리고 2007년에는 미국 영 아티스트 콩쿠르에서 현악 부문 전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요 이후의 이야기 조금 이따 또 들려드리도록 하고.
1: 네.
0: 그 이제 미국에서 그 선생님이 보니까 그 장영주 사라지향했던 선생님인 네. 김지연 네. 도로시 딜레이 선생님한테도 네. 배우고 또 강효 네. 선생님께도 배우고
1: 그렇죠.
0: 줄리어드에서 이제 사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쾰른 음대에서 아주 세계적인 바이올린 교수였죠. 자카르 브론.
1: 네, 네, 맞아요.
0: 야, 막심 벤게로프하고
1: 네, 맞습니다.
0: 또 바딘 벤게로프,
1: 바딘 래핀, 래핀 네,
0: 선생님인. 야, 근데 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다 배웠는데 네. 어떤 그 자양분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때 이 세 명의 선생님. 자양분이라 하면 이제 네. 뉴트리션 영양을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1: 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웠죠. 네. 이제 워낙 이제 줄리어드 도르식생 선생님하고 이제 네. 특히 할 때는 이제 좀 네. 뭔가 이 좀 미국적인 그런 자유스러움. 네.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예, 자기만의 뭔가를 좀 만들어내기를 많이 예,
0: 개성을
1: 요구하, 예, 요구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렇게 이런 부분 이렇게 해봐라 이런, 저런 부분 뭐 저렇게 해봐라 그런 그런 뭐 얘기들도 많으셨지만 일단 내가 뭐를 하고자 하고 내가 뭐 만들어낸 거는 거의 터치를 안 하셨어요.
0: 아 예,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제 좀 뭐 약간 좀 다듬어 주시는 그런 스타일로 하셨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독일 제가 거기서 이제 음대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0: 네네네.
1: 이제 개인 레슨을 받으려고 제가 휴학을 하고 미국에서 네, 건너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한 왔다 갔다 했죠. 네, 미국에 뭐 한 달 있다가 또 독일에 두 달 있다가 이렇게. 네, 그분이 이제 워낙 바쁘신 분이고
0: 그러니까요. 네,
1: 켈른에서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뭐 웬헨이나 뭐 찌리히 뭐 스페인 마드리드 일본 뭐 이렇게
0: 여러 곳을 중간에 또 연주도 하시고
1: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분들 다니다 보니까 이제 켈른에 예, 계실 때 그 기회를 타서 이제 가서 예, 또 하고 예, 레슨도 받고 했는데 그분은 아주 디테일한 그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 뭐 음악적인 그런 그 프레이즈나 네. 테크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확고하신 분이라 근데 그거를 참 신기하게도 따라하면
0: 네.
1: 진짜 너무 제가 했던 것보다 너무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0: 업그레이드
1: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역시. 너무 신기했고 예, 하여튼 그분은 제가 너무 또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고 해서 제가 레슨은 뭐 다른 친구들처럼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0: 네네네.
1: 그래도 그 받은 그 레슨들은 진짜 하나하나가 너무 값진 레슨들이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0: 와. 이 자카르 브론 선생님은 이제 그 예전에 그 KCO의 전 이름이 서울 바로크 합주단이었는데 그때 최승용 선생님 비올라하고 두 분이 모차르트의 그 네. 심포니아 콘체르탄테를 연주하는데
1: 네.
0: 자카르 브론 선생님 어찌나 열정적으로 하던지 네. 그 제가 중계 방송을 했었거든요.
1: 네,
0: 하여튼
1: 네.
0: 그 기억이 나고
1: 네,
0: 자, 하여튼 그래서 맞아요. 참 좋은 선생님들께 아주 잘 배우셔가지고 카타르에서 또 그 뭐 많은 분들을 잘 이끌고 계신데 두 번째 곡으로 아주 그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빅토리오 몬티디의 차르다시 이 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 네.
0: 이 곡을 두 번째 곡으로 이게 신나는 곡을 준비해 주셨네요.
1: 네. 워낙 인기가 많은 곡이기도 하고
0: 네네네.
1: 제 기억으로는 네. 제가 이 곡을 처음으로 연주했을 때가 2006년인가 7년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네. 이 곡이 사실 네. 되게 막 초등학생들이 연주하는 그런 곡. 막 스즈키 막 6권, 7권에나 뭐 그런 곡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하게 된 일단 곡이 저는 그때 집시곡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곡을 찾다가 이 곡을 했는데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가면은 네, 네. 보이는 거는 이제 다들 뭐 학생들이 네, 막 그렇게 프로들이 한 연주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래도 해서 제일 잘 만들어서 연주를 하면 좋겠다.
0: 네,
1: 어차피
0: 네.
1: 뭐 나는 뭐 그냥 뭐 이거를 뭐 유행시킬 뭐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자랑은 아니지만 이 그 곡을 유튜브에 올리자마자 그때부터 한 수년간
0: 네.
1: 이 곡이 너무 많이 이제 연주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1: 우연의 일치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몇만 뷰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한 몇백만 뷰? 뭐
1: 지금 오래된 비디오긴 하지만 그 이제 그

두 분의 이 전 세계의 빅토리오 몬티 차르다슈를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게 어린아이들만 이렇게 연주한 게 아니라 어른도 연주할 수 있는 곡이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알린 우리 오주영의 연주로 빅토리오 몬티. 예, 이탈리아 작곡가지만 헝가리 풍의 이 집시풍의 차르다슈를 이렇게 또 작곡해서 오늘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과 피아노 김재원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Bravo! Wow! 정말 신바람나게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이 곡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드신 분답게 정말 그 오리지널리티를 자랑하면서 제가 나가서 춤출 뻔했어요. 너무 나중에 신나져가지고 이게 처음엔 약간 이제 좀 우울하고 이런 상념 같은 게 있다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집시나 헝가리 사람들은 연주하다가 자기가 이제 신나져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까먹어. 이제 자기 슬펐던 거를 이게 이제 즐거움으로 승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요. 그 좋은 성격이죠, 뭐. 이 슬픈 거를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거.
1: 네, 슬픔 다음에는 기쁨.
0: 맞아요.
1: 네. 또 기쁨이 오면 또 슬픔. 네, 이거의 연속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0: 와, 그렇게 멋있는 말을 오늘 하신 말 중에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그 이제 카타르의 가족하고 같이 이제 살잖아요.
1: 네, 그렇죠. 근데
0: 굉장히 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떠올라요. 주로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세요? 이제 연습 오전에 할 거 아니에요? 네.
1: 뭐 그 주마다 좀 틀리긴 한데요.
0: 네,
1: 뭐 예를 들면 뭐 리허설 같은 이제 오전 리허설이 있을 때도 있고 리허설 있을 때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거의 엔터테인먼트 이제 비즈니스 쪽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 주말에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고. 예.
0: 그렇죠. 뭐 이게 서비스업이라고 그러죠.
1: 네, 서비스업. 네. 네, 그럴까요?
0: 네, 네.
1: 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뭐 클래식 음악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제 뭐 아라빅 음악이나 그래서 다른 이제 그 중동 지역에 또 이렇게 이제 훌륭한 작곡가님들이 만드신 그런 곡들을 저희가 이제 뭐 초연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참 신기한 게 또 그 아라빅 음악이 또 한국 또 우리 한국
0: 정서.
1: 그런, 네, 정서나 그런 민요 같은
0: 것 같아요.
1: 네, 비슷해요. 은근히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0: 그렇구나. 저도 약간 아라빅 피가 0.01%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1: 그래서 뭔가 좀 친근감 있고 그렇더라고요.
0: 우리나라의 그... 덕수장 씨가 이제 그 아랍에서 온 장 씨들이라고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덕수장 씨는 아닌데 뭔가 그 비슷하게 같이 묻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진주 시민으로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진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 네. 진주에 진주가 계셨군요. 아, 진주. 아, 그 저걸 얘기해. 펄.
1: 네,
0: 펄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요. 와, TV로 연결된 유클 말이 필요하지 않네요. 최고입니다. 하늘사랑 감사드려요. TV로 많이 연결해서 많이 보시고요. 정말 멋지게 연주하시네요. 일상 그리고 정신건강에 좋지요. 뭐가 정신건강에 좋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신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슬픔을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 얘기하시는가 봐요.
1: 네.
0: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런던 최고의 실내악 홀로 알려진 위그모 홀의 데뷔 콘서트에서 6번의 커튼콜을 받을 정도로 런던 음악 애호가들을 열광시켰다. 파바로티는 한 100번씩 받고 그러던데. 6번 정도요, 뭐. 네.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지휘자 주빈 메타로부터 특별한 재능의 바이올리니스트란 찬사를 이렇게 받았는데 주빈 메타랑 언제 또 같이 하셨어요?
1: 주빈 메타는 이제 제가 그냥 앞에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또 주빈 메타를 알게 돼서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그 캠프에서 이제 만나게 된 이제 외국인 이제 할머니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 이 어떻게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뭐 진짜 뭐 연주가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집에 찾아가서 그냥 뭐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해보는 그런 거 있죠. 그걸 했는데 그때 뭐 되게 뭐 칭찬을 많이 한 기억이 나네요.
0: 주빈 메타 씨가.
1: 네.
0: 이야.
1: 그래서 뭐 그 이후로 뭐 연주로까지는 연결되지 못했지만 그때 제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때 그렇구나. 12살인가 그랬었어요.
0: 네. 네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제 신동이셔가지고.
1: 네.
0: 그래서. 네. 그럼 이제 그 카타르 필의 그 레파토리가 이제 그

0: 레인지가 다양한 거네요. 이런 그 중동의 현 그 현대적인 음악도 네. 새로 나온 음악도
1: 맞아요,
0: 하고
1: 맞아요.
0: 엔터테인적인 음악도 네, 하고 네, 클래식 그렇죠. 음악도 하고 네. 요즘 최근에 하는 레퍼토리 어떤 게 기억나세요?
1: 이제 보통 이제 시즌이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0: 네네네. 네,
1: 보통 9월달, 10월달 이제 클래식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통적인 그런 클래식 네. 음악을 하고
0: 네.
1: 이제 좀 10월달부터는 이제 섞이기 시작해요.
0: 아. 네,
1: 그래서 이제 뭐 아라베이크 음악도 이제 좀 네, 뭐 한 주는 네, 이제 네,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1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화 음악 같은 것도 하나 들어가고 그러면서 클래식하고 계속 이렇게 섞이면서 이렇게 이제 뭐 거의 매주 예, 이벤트가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챔버 뮤직도
0: 예,
1: 이제
0: 예.
1: 그 박물관하고 거기 이제 국립 국립 도서관
0: 아 좋겠다.
1: 예, 거기서 챔버 뮤직 시리즈도 뭐
0: 네,
1: 거의 매달 이렇게 하고 있고.
0: 와.
1: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요. 그리고
0: 네, 네.
1: 저희는 이제 카타르 파운데이션 이제 저희 바로 지붕이 이제 우리 지붕 밑에 있는 게 카타르 피라모니이고 진짜 그 모든 것을 다 진두지휘하시는 이제 파운데이션은
0: 파운데이션.
1: 카타르 파운데이션. 이제 거기 이제 왕국 아야 왕실이 네. 이제 직접 운영한 그런 예, 그러고 이제 아
0: 지원을 잘해 주시겠네요.
1: 예, 그리고 왕궁도 가끔씩 가요.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오시고 하면
0: 네.
1: 만찬 때 가서 이제 뭐 양상불 예, 양상불이 가서 뭐 파티 연주도 하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예.
0: 야,
1: 하여튼 재밌어요.
0: 중동 음식도 좋아하세요?
1: 저 되게 좋아해요.
0: 저도 되게 좋아해요.
1: 예, 네. 너무 맛있어요. 예.
0: 하여튼 그 제일 맛있는 음식이 어떤 거예요? 그 본인 양고기?
1: 네, 양고기도 되게 네. 그 양갈비 같은 것도
0: 양갈비에다가
1: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0: 민트
1: 그,
0: 발라가지고
1: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저는 그 허메스하고
0: 허메스.
1: 네, 그 약간 보통 에피타이저로 보통 이게 소스 같은 거 그 딥 네, 네, 해서 네, 먹을 딥. 수 있는 그렇게 뭐 한 네 가지 정도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맛있어요.
0: 그쵸.
1: 네, 그게 막 그냥 뭐라도 찍어 먹어도 다 맛있다.
0: 그러니까요. 네. 아 참 그런 좋은 또 중동 음식을 드시면서 네. 또 멋진 음악들을 이렇게 연주해내고 계신 우리 오주영 씨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또 함께 하실 곡이 아스톨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아까 그 오블리비언하고는 분위기가 정말 다르잖아요.
1: 네,
0: 이
1: 그렇죠.
0: 리베르 탱고를 네. 골라주신 이유는 자유롭고 싶어라 이런 겁니까?
1: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큰 의미가 될 것 같고 네, 좀 음악 자체가 우리가 이제 늘 이제 클래식 하면 좀 딱딱한 분위기 뭔가 좀 틀에 박혀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0: 네네네.
1: 이제 물론 이제 이 곡을 해석하는 거에 나름이고 이제 플레이어의 나름이긴 하지만
0: 네네.
1: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제가 카테고리를 이렇게 내가 나를 이제 카테고리 안에 넣는다면 아마도 조금 더 프리하고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플레이어가 아닌가
0: 네네네.
1: 싶어요. 네. 제 스타일 자체가.
0: 아, 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기대하면서 우리 자유의 탱고, 리베르 탱고 함께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영의 바이올린과 김재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아스톨 피아졸라의 대표곡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정말 아주 빠른 템포로 아스톨 피아졸라의 리베르탄고, 자유의 탄고 들려주셨습니다. 바이올린의 오주영, 피아노의 김재원의 연주로 함께하신 곡이었습니다. 와, 정말 압도적인 멋진 연주 감사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아니, 여기 저 질문이 또 있는데, 요 질문도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꼽아놨어요. 질문을 한번 볼까요? 그 일상, 그 집안에 음악가들이 있으신 건지 어떻게 그렇게 신동이실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1: 네, 저 아버지께서 바이올린 선생님이셨었고, 그리고 우리 이제 고모님께서는 이제 피아노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음악을 접하게 됐고, 어릴 그 때부터
0: 음악 교육자 집안이신.
1: 네, 예,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는 것보다 그냥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바이올린을. 네, 두 살 때, 세 살 때 그냥 이렇게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한번 시켜볼까 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시키기 시작해서 한 다섯 살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렇게 플레이를 놀이로 하다 보면 그게 지겹지가 않잖아요. 자기가 노는 장난감처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네. 야.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그게 이제 노는 게 안 되버렸죠.
0: 이제 부담으로 이제 작용을 했군요. 와, 감탄. 유경란 씨 올려주셨고. 서울 연주 일정 없나요? 서울 연주 일정이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1: 금요일 날.
0: 베가마토르 저희가 선물 드렸잖아요. 저희가 선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부산 일정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네, 부산에서 이제 KNN 방송 교향악단하고 전반부에는 피아졸라 4개,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브루후 바이올린 협주곡.
0: 그걸 다 연주하세요?
1: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게 됐어요.
0: 많이 받으셔야 되겠네요. 서희태 선생님 지휘하는 KNN하고 공연장은요?
1: 부산 콘서트홀.
0: 부산 콘서트홀. 그 어쿠스틱 좋던데.
1: 네, 좋다고 얘기만 듣고 아직은 이제 한 번도 안 해봐서 이번이 처음이라.
0: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바이올리스트가 직접 솔로로 연주하는 게 제가 못 들었거든요. 연주해 보시고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바이올리스트가 느끼는 부산 콘서트홀은 어떤지.
1: 알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멋지게 자기 생활을 개척하고 있는데, 우리 오주영 씨가 지난번에 그 중동 지금 이제 좀 전쟁의 기운이 있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미사일 좀 터지고 그랬잖아요.
1: 네, 그랬죠.
0: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우리 생각을 못했는데.
1: 네, 저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일단 저번에 3월달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제가 또 한국에 공연이 있었고.
0: 그래서 가족 걱정이 좀 됐었겠네요.
1: 많이 됐죠. 그래서 비행기도 결항되고 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매일매일 체크했어요. 원래 가는 날이 9일인가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틀 후에 11일에 이렇게 하나가 오픈돼서 그거 그냥 타고 갔는데 비행기를 막 탔는데 그 중간 제가 중간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0: 그게 무슨 일이에요?
1: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0: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1: 네, 카타르로 가는 제가 생각에 한 5명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뒤쪽으로. 근데 제가 앉은 섹션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0: 그 정도로.
1: 정말 심했었죠, 그때는.
0: 다 피할 때인데.
1: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0: 정말 좋은 아빠. 가정적인 또 아빠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카타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또 좀 하고 싶은 일 어떤 게 또 있을까요?
1: 저번 투어 와서 저 너무 한국 관객들하고 만나서 너무 너무 좋았었거든요.
0: 네, 그래서
1: 일단 바람이 하나 있다면 또 카타르 피아모닉이 또 좋은 기회를 잡아서 또 한국에서 또 다시 또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생겼으면 좋겠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음악들을 더 하지만 또 클래식과 뮤직이 또 어떻게 찾아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곡들이 되거든요. 곡들을 좀 이렇게 찾아내서 또 우리가 맨날 너무 이렇게 맨날 듣는 그런 심포니나 그런 곡들보다도 또 새로운 또
0: 하긴.
1: 우리 그런 클래식 그런 작곡가들을
0: 네.
1: 이렇게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연주를 또 함으로써 또 다른 분들도 또 이 곡을 알게 되고
0: 그렇죠.
1: 차르다스처럼요.
0: 그리고 제 생각엔 이제 카타르 필하모니가 악장이니까 이런 얘기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젊은 연주자들이 너무너무 잘해서 유럽이나 네, 미국의 오케스트라에 다 가 있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가고 싶은 그런 분명 연주자도 있을 거고.
1: 네.
0: 그래서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가면 어떤 점이 좋다? 뭐 어떤 보장을 많이 해준다. 뭐
1: 네, 네.
0: 이 예술적인 밥을 네. 뭐 많이 준다.
1: 네, 일단 뭐 베네핏 같은 경우는 뭐 네. 너무 좋고요. 예, 네, 그리고
0: 예를 들자면 뭐
1: 예, 뭐 예를 이제 구체적으로 가자면 이제 뭐
0: 기름을 예, 막 줍니까?
1: 아니요. 네. 그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헬스케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나라에서 이제 레지던트가 되면 네. 이제 해주는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일단 한 가지 이제 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생활이 좀 되게 편하고 예, 스트레스가 덜하고 그리고 일단 저희 오케스트라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랑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다면
0: 예.
1: 좀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와서 이제 오디션을 합격을 해서 네. 오시면 네. 편하게 음악을 즐기면서 예,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0: 그러니까
1: 많은 오케스트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뭐 물론 지휘자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그 좀 딱딱하고 좀 약간 좀
0: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1: 예,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그 분위기에서
0: 날이 서 있다고 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1: 오케스트라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뭐 간혹가다가 이렇게 뭐 제가 뭐 간혹가다가 실수를 해도 그냥 웃고 뭐 옆에서 그냥 스탠파드 웃고 넘기고 그냥 뒤에서 막 곡 지르고 막 그러는 스타일.
0: 아유 이거 코미디네.
1: 네, 되게 그래서 그만큼 이제 네네. 우리가 이제 되게
0: 편하게
1: 이제 일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큰 장점인
0: 큰
1: 것 같아요.
0: 큰 장점이네요.
1: 네.
0: 아 음악을 서로 다 같이 즐기면서.
1: 네, 즐기면서 장난도 치고 가끔씩.
0: 아 분위기 네. 너무 좋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또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계신 우리 악장 오주영님의 말씀이었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저 그 무반주 즉흥곡을 네. 작곡하신 거예요?
1: 네, 이게 제가 오래전에 즉흥적인 그런 곡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0: 네.
1: 네, 이게 그 테마가 네.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우리 역사 드라마 그 주몽이라고
0: 주몽
1: 예 그때 그 송일국 씨하고 그 또 한혜진 씨였나 예 그 네. 주연으로 나오시고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고 그때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0: 그건 어디서 보셨어요? 미국에서?
1: 예, 네, 미국에서 그냥 DVD로 봤죠.
0: 옛날에는
1: DVD 빌려가지고
0: 옛날에 그 가게 되게 성행해지는 거.
1: 그게 뭐 거의 뭐 20년 정도 됐죠 그 드라마 그죠? 그래서 그거를 듣고 막 그 나오는 그 OST가 네. 너무 마음에 들고 막 그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테마로 삼아서 이렇게 좀 만들어
0: 그 고구려 이야기인데.
1: 맞아요.
0: 네.
1: 고구려 뭐 고구려 그렇죠. 고구려 이야기죠. 저로. 근데 제가 너무 오래전에서 했던 거라서 지금 제가 다 외워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0: 그렇군요. 네. 다르게도 안 모릅니다. 우리 아무도. 네.
1: 그래서 한번 해보고 혹시 네. 뭐 하다가 뭐 뭔가
0: 괜찮아요.
1: 제가,
0: 괜찮아요. 네.
1: 제가 그 길을 잃으면 그때 네. 아마 바로 커트를 해주시면
0: 오케이.
1: 감사하겠습니다.
0: 근데 고구려에서 주몽의 업적은 뭡니까? 기억나세요?
1: 왕이 되지 않나요? 나중에.
0: 그렇죠.
1: 네, 네.
0: 끝?
1: 네.

0: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1: 고구려를 광성하게 만들잖아요.
0: 네, 네. 그래서 좀 멋있대. 하여튼 뭐 감명 깊게 봤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의 연주 이제 들으실 건데 요거 4분 정도 넘죠?
0: 한 3분 30초, 4분 30초? 되지 않나 싶네요.
1: 그럼
0: 네.
1: 여기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아, 네.
1: 왜냐하면 지금 오늘 정말 나오셔서 멋진 연주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감동 중이시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이거 많이 보실 텐데
0: 네.
1: 이 여러분께 한 마디.
0: 일단 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네, 너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김재현 씨의 네. 피아니스트 아주 너무 awesome, awesome, 뭐 wonderful한 그런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김재현 씨의 또 연주들도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1: 그리고 배려가 있는 악장이네.
0: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또 활발한 예, 또 네. 활동을 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1: 그럼 서울에서 이제 좀 크게 예, 연주해가지고 예, 우리 다 가서
0: 네 그래서 뭐 카타르 피라믹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또 앞으로 더 열심히 또 더 멋진 연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와 네. 오늘 나와주신 카타르 피라믹 오케스트라의 악장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씨 그리고 또 환상적인 피아니스트 김재원 두 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끝곡으로 이제 오주영 씨 혼자서 무반주 즉흥곡 주몽 테마에 의한 요 즉흥 환상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고글의 전기가 지금까지 나오게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여튼 오늘 감사드립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4: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3: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4: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3: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4: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3: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4: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3: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4: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상 임금 적용과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늘 오후 협상에 나섭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2.5배로 늘리는 등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나섭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제2차 국제준비회의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교구대회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아이드 엑스포가 열립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제약회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보 유출을 막기 위한 공익적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반박해왔습니다. 또 김 후보자의 아내와 장남이 근무한 발달장애인 돌봄센터가 이른바 가족조합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적극 부인하는 한편 청문회에서 더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맞서고 실력과 정책으로 평가받는 청문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청문회에 나서는 세 후보자 모두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두루 입증해온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러 정부의 핵심 보직에 중용된 정통 경제관료로서 대한민국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간사로서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 그 실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법정의 실무와 개혁 입법의 경험을 모두 갖춘 분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문회 직전까지도 본질과 동떨어진 자극적인 언사로 김 후보자를 모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늘 협상에 나섭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버스 노조와 서울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의 조합인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합니다. 노조는 협상 시한을 오늘로 두고 결렬되면 내일 첫 차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사 간 여러 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과거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인상률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2.5배로 늘리는 등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당초 590억 원 규모였던 할인 지원 예산을 1,49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사과와 배, 배추 등 13대 추석 성수품 공급량은 당초 계획의 109.1%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고깃값에 대해서는 자조금을 활용한 집중 할인 행사를 통해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추석까지 성수품 공급량과 가격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 물량 등을 활용해 공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제2차 국제준비회의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각국 대표단은 실제 대회 참가에 필요한 등록 시스템과 순례자 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교구대회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DID 엑스포가 열립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제2차 국제준비회의 이틀째인 오늘 100여 개국 대표단은 시스템 시연을 통해 대회 참가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오후에는 입국부터 대회 참여까지 이어지는 서울 WID 순례자 여정과 국제준비회의 이후 각국 교회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다루는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전국 교구대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펼쳐지는지 각국 대표단에게 직접 소개하는 DID 엑스포가 열립니다. 전국 15개 교구 가운데 13개 교구가 부스를 마련해 각 교구의 프로그램과 순례자들을 맞이할 준비 상황을 소개합니다. 세계 각국 대표단은 부스를 둘러보며 자신들이 참여하고 싶은 교구대회 프로그램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면 저녁에는 직접 보고 체험하며 서울 WID를 만나게 됩니다. 앞서 어제 저녁에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K-Culture Night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WID 홍보단과 인천교구 아르케 공연단이 태평무와 한량무, K-POP 댄스, 사물놀이를 선보이자 참석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제기차기와 딱지치기 등에도 직접 도전하며 한국의 전통 놀이를 온몸으로 즐겼습니다. 각국 대표단은 내일 서울로 이동해 명동대성당에서 조직위원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미사를 봉헌하고 모레 환송미사를 끝으로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네스트 호텔에서 CPBC 김혜영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 안팎의 상황이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 국면 같다는 자신의 발언에 비판이 제기되자 걱정을 위장한 흔들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어제 자신이 한 탄핵 전조 발언은 탄핵의 의미를 둔 게 아니라 과거 쓸데없이 탄핵을 시도했던 세력은 망했다는 교훈을 전하기 위해 말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지지도가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건 당청 혼선에 의한 선거 결과로 잠시 조정을 겪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지지층 등을 거론하며 정부를 흔들려고 생각하는 세력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망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진보 진영 일각의 비판에 대해 안팎의 세력들이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는데 조국 혁신당 조국 혁신연구원장은 이러면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이 유포돼 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3: 매일신문 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어제 경북도청에서 행정통합추진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도는 법사위 상정과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설명자료를 마련하고 법사위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연내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낙동강 해평지점의 조류경보를 관심단계로 재발령하고 강정고령지점은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해평지점은 지난 4일 경보 해제 이후 10일 만에 다시 발령됐고 강정고령지점은 지난 5월 18일 관심단계 발령 이후 120일 만에 해제된 것입니다. 대구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지난해보다 연휴 기간이 줄어들면서 전체 이동 수요는 줄겠지만 연휴 전날인 23일에는 귀성 차량이, 26일에는 귀경 차량이 몰려 주요 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 기간 동안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동대구역과 복합환승센터 등 혼잡 예상지역에 현장 순찰반을 배치해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또 연휴 기간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 834곳, 4만 5천여 명을 무료 개방하고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23곳은 22일부터 무료로 개방합니다. 연휴 기간 도로와 대중교통 정보는 대구시 홈페이지와 대구교통 종합정보, 버스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석을 맞아 농촌 융복합산업인증 농특산물 한가위 특판 행사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장소는 대백프라자와 이마트 4곳,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등 도내외 안테나숍 8곳이며 90여 개 업체에서 전통 장류와 꿀, 인삼, 버섯, 차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입니다. 구매 고객에게는 금액에 따라 5에서 10%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하고 2+1, 3+1 행사도 마련합니다. 대구시가 정부의 인공지능 전환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너지 3대 중점 분야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 에너지 저장에 인공지능 전환 기술을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선정으로 대구시는 오는 2031년까지 총 140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 관련 석박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지역대학과 연구기관, 지역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인재 지역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분야별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부장과 관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 모집 대상은 문화예술기획본부장과 문화예술회 관장, 관광본부장, 공연본부장 총 4개직입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3일까지며 응시 자격 요건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어제 오후 장애공감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장애공감 서포터즈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장애에 대한 일상 속 편견을 허물고 공감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번 활동은 오는 12월까지 넉 달 동안 영상과 웹툰,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SNS와 현장 캠페인도 벌입니다. 담당의 오나경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0: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가브리엘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231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준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혹시 오늘도 빵빵 자동차 경적 소리, 우다다다다다당 공사장 소음, 이런 각종 소음에 둘러싸여서 지내고 계시나요? 대다수의 현대인들은요, 이 소음에 둘러싸여서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신경이 곤두서고 또 피곤해질 수도 있다는데요. 이런 소음 공해 시대에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는 소리도 있어요. 그건 바로 새소리예요. 새소리를 단순히 듣긴 좋은 소리가 아니래요. 이 새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뇌는 그래, 이제 안전해, 쉬어도 돼 라고 인식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거겠죠.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용민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화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함께 들었고요. 저는 오늘도 빵집 문을 활짝 연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새 소리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도시 생활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리는 이 새소리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새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차

아연에 찾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된다면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너튜브나 명상앱 등을 통해서 새소리를 들어도 무방한데요. 지금 들리는 이 새소리, 우리 신신우신에서 채집해온 소리입니다. 제주 올레길 7코스를 걸으면서 들리는 자연의 소리, 발걸음 소리, 새소리와 파도 소리 들리시나요? 내가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그럴 때는 가만히 눈을 감고 이 새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소리가 너무 크면 오히려 긴장감을 자극할 수 있어요.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배경에 은은하게 깔리도록 이 낮은 볼륨으로 듣는 게 효과적이래요.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우리 일상에 이렇게 지쳐 있다면 잠시 귀 기울여서 이 새소리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복잡한 머릿속이 맑아지고 또 고단한 심신에 평화를 선사해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새소리와 함께 마음의 편안함과 위로를 주는 우리 라디오 빵집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고 열려 있습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서 또 기쁘게 찾아와 주신 빵집 손님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598님 오셨는데요. 그렇군요. 이 새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들리시나요? 머리가 맑아지고 계시나요? 6602님께서 예전에는 집집마다 뻐꾸기 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뻐꾹 뻐꾹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시계들 지금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새가 우리의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추억과 향수들이 있는데 그런 새소리마저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 어디 갔을까? 대신에 오늘은 우리 신신우신에서 들려드리는 이 새소리에 귀를 한번 쫑긋 기울여보세요. 7367님께서요. 신부님, 이 새소리 너무 좋은데 키우는 건 비추예요. 새똥 치우기 너무 바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 이전 주임 신부님께서도 앵무새를 키우셨거든요. 이 앵무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이 시도 때도 없이 가끔 까악 하고 우는 소리나 아니면 이렇게 함께 또 새똥도 치워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반려동물로서 새를 키울 순 없지만 이 새소리 한번 귀를 기울여서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계속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4658님께서요. 저는 새소리뿐만 아니라 빗소리나 파도소리도 좋아해요.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또 제가 바닷가 소년이지 않겠습니까? 고향이 이제 또 바다라서 파도소리 듣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 자연의 소리들을 들으면 왠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 무엇일까요? 빗소리, 계곡의 시냇물 소리, 개구리가 우는 소리, 바다의 파도 소리. 이 일상의 바쁨에 묻혀서 사는 우리에게 자연의 소리는 뭔가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9903님께서요. 저는 점심때 편의점 삼각김밥 사서 근처 공원에서 먹는데요. 이 홀로 벤치에 앉아서 듣는 나뭇잎들이 바람에

화요일 2부에 함께하는 빵집 콘서트. 오늘은 원 플러스 원 콘서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 이름도 정겨운 우리 신신우신의 찐 크루,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와 함께 또 깜짝 콜라보레이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깜짝 콜라보 1탄 17이다와 깜짝 게스트가 함께하니까요. 2부도 놓치지 말고 쭉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오늘 하루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 넉넉하게 해드릴 편안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유리의 숲.

좀 보내고 계시나요?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힘드신가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우리 라디오 빵집으로 보내주세요. 이 맛있는 맞춤 선곡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또 풍부하게 채워드릴게요. 8635님께서요 제가 좋아하는 소리는 신신우신 역에 도착하는 소리예요. 오늘도 신신우신 역에 도착. 아, 좀 힘든 오후 근무인데요 힘을 주는 노래 좀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우리 8635님께서는 오후 근무하시면서 벌써 힘을 다 쓰셨군요. 아, 이럴 때 힘이 나는 상상들, 이런 즐거움들을 우리가 느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8635님께는 이 노래가 어울릴 것 같네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

0: 우리 8635님 위해서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로이킴의 목소리로 휘파람, 김대명의 목소리로 가을 우체국 앞에서 이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노래 또 들으니까 우리의 오늘 하루가 좀더 행복해지는 느낌이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0: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이 소음공해 시대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는 소리가 바로 새소리라는 걸 얘기했는데요. 오늘의 만만한 퀴즈. 그렇다면 이 새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새는 어떤 새일까요? 새 중에서 가장 힘이 세다! 어떤 새일까? 정답도 좋고요. 여러분의 재치 있는 오답도 환영합니다.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새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새, 어떤 새일지 맞춰주세요.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1: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청정 고춧가루. 당신의 매일을 축하합니다. 꽃보라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을. 농업회사 머시드림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구수한 울긋 동충하초 동공칩을. 면역 전문 브랜드 슬림바이 365에서 와우 다이어트 100억 유산균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튜찡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허브로 만든 힐데갈드 화장품 세트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보에서 미사보를. 아이무드에서 심상무 작가가 원목으로 만든 호산나 성지꽂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된 생명의 빵을 전하는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특별히 선정된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오늘의 만만한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번더 나가겠습니다. 새는 새인데요. 힘이 가장 센 새는 어떤 새일까요?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정답과 재치있는 오답까지 보내주세요.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힌트송인 듯 아닌 듯 노래 한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울림의 행복의 나라로.

산울림의 행복의 나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새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새, 어떤 새인지 맞춰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우리 7484님께서 오늘 문제 너무 쉽네요. 그거야 기존 새죠, 기존 새. 라고 보내주셨고요. 2911님께서 가장 힘이 센 새는 모르겠고 저는 니가 좋아, 라빵 좋아, 오정새를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재밌네요. 3856님께서 다같이 힘을 합치세, 우리 함께 하세, 약간 이런 새들 아닐까요? 9244님께서 새 중에 가장 힘이 센 새, 독수리도 독수리, 네, 독수리 오형새라고, 네, 오형제지만 오형새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재밌네요. 여러분들 이 오답을 너무 재치있게 잘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7458님께서요 가장 힘이 센 새는 참새죠, 참새. 그러고 보니까 참새 본지도 오래일세라고 보내주셨는데, 오,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새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새는 참새입니다. 왜 참새냐고요? 힘이 참 세니까요. 참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만만한 퀴즈 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퀴즈 맞추시고 선물 받으실 분은 오늘자 신신우신 선곡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2부 빵집 콘서트 열일곱이다와 깜짝 게스트가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1+1 콘서트로 함께하니까요. 다들 2부로 건너오시고요. 1부 끝곡으로 샤이니의 비유 들으시면서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6: 폴!
7: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5: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8: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0: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1: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0: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3: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 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 자우림의 일탈이라는 노래였는데요. 왠지 지겹고 처지는 그런 날들이 있죠. 아, 오늘도 약간 날씨가 훌쩍 떠나고 싶은, 약간 놀러 가고 싶은 그런 날씨긴 한데, 아까 제가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새소리, 파도소리 이런 거 들으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저는 이 노래가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일탈, 일상 탈출이라는 뜻이죠. 대신 우리가 지금 현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또 오후 일정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힐링 일상 탈출을 2부 빵콘을 통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신우신 2주 2부 매주 화요일 빵집 콘서트가 이렇게 열리는 날인데요. 오늘 17이다와 함께 깜짝 게스트가 등장해서 콜라보레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빵집 콘서트와 함께 하니까요. 어디에 멀리 가시지 말고 편하게 집에 앉아서 또 각자 자리에서 나만의 힐링타임 한번 가져보자고요. 우리 서둘러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럼 우리 빵집 콘서트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도 라디오 빵집에 찾아와 주신 빵빵한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우리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갓 구운 맛있는 라이브. 오늘은 가톨릭 찬양크루 17이다와 함께 깜짝 게스트가 콜라보레이션을 준비했는데요. 원 플러스 원 빵집 콘서트가 시작이 됩니다. 하시던 일 계속 하시고요. 드시던 빵 계속 맛있게 드시면서 여러분께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명품 라이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곡 바로 전해드릴게요.

0: 와, 오늘의 신신우신 원 플러스 원 빵집 콘서트,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노래 아주 잘 마련해 주셨는데요. 우리 4438님께서 오 가을가을한 라이브 잔잔하게 깔리니 너무 좋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8576님께서 어? 오늘 못 보던 분이 보이시네요. 저 차만 저분은 뉘신지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우리 오늘 빵집 콘서트 채워주신 세 분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원 플러스 원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오호. 오늘의 또 빵콘을 맛깔나게 첫 곡을 열어주셨는데, 각자 네. 자기소개 또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릴게요. 우리 스페셜 게스트 가장 마지막에 해주시고요.
1: 마지막에 주인공은 네. 마지막에 하고, 저는 17이다 대장.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몰래 사모하다가 제가 PD님께 부탁드려서 끌고 온 김진영 바울라입니다.
2: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도 돌아왔습니다. 네, 17이다의 베이시스트지만 기타 치는 이상진 제노입니다.
0: 반갑습니다. 두두둥 두둥.
3: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시안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시연 마르시아나입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17이다 플러스 우리 강시연 마르시아나 또 자매님과 함께 오늘 이 빵콘 이렇게 열어보려고 하는데, 아니 누구신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너무나도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기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저는 기타랑 피아노로 제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화정동성당 이제 찬양 밴드 수아비스에서도 건반과 보컬을 하고 열심히 찬양하려고 하는 아주 신입입니다.
0: 네, 아, 반갑습니다. 이 또 활동명 시안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싱어송라이터시라고 네,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빵콘에 모시게 됐는데 라디오 나오신 소감 어떠신가요?
3: 너무너무 떨리고요.
1: 얼굴 떠는 게 옆에 느껴져요.
0: 네, 그러니까요.
3: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네, 제 최대한 네, 최대한 말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0: 아니 이 너무 떨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비해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 첫 곡 반응 진짜 지금 끝내주거든요. 우리 스프링 왈츠님께서 화음 소리 너무 좋아요 해주셨고요. 윤세호님께서도 너무 환상적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좋아 좋아.
0: 네, 선곡도 너무 좋아가지고 네. 우리 제이 오르칸님, 뭐 유채칠리안님, 뭐 아따마마님, 저 이 노래 신청하고 싶었는데.
1: 오 진짜요?
0: 네, 오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고3 엄마에게 들려주고 싶다. 우리 군대 간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또 이 시원해진 좀 계절에 알맞는 네. 또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1: 맞아요. 이제 거의 갑자기 추워졌는데 네. 잠깐 따뜻해졌나요?
0: 따뜻해졌나요?
1: 그 엄마에게도
0: 아, 아, 아 이렇게 네. 들려주셔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가슴이 뭔가 이렇게 좀 차오르는. 네. 네. 제가 이 노래 들으면서 아 정말 명곡은 명곡이다.
1: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우리 노래지만 참 명곡입니다. 네.
0: 이 세 분께서 모여서 이 명곡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 들려주셨는데. 이렇게 세 분 콜라보 해보시는 건 처음이신 거죠?
1: 완전
2: 처음이죠. 네.
0: 이렇게 오늘 신신우신 빵콘을 통해서 이 자리를 특별히 마련해 주셨는데
1: 네.
0: 우리 강시연 마르시아나 자매님 오늘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나요?
1: 그냥 작년 겨울에 가톨릭 찬양사도 협회 개최한 달콤한 찬양이라는 콘서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저희가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인사도 못하고 각자의 무대에서 노래만 했는데 제가 멀리서 관객석에서 우리 시연 자매님 노래하는 걸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고음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우리 멤버들한테 막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아니 이런 친구가 있다. 이렇게 어리고 예쁘고 목소리 예쁜 친구가 있다. 한번 봐봐라. 그러면서 제가 막 영상을 막 공유해주고 막 보여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벌써 지금 작년이잖아요. 여름이 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이 친구랑 뭔가 노래를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하다가 사실 저도 막 이것저것 하느라 너무 바쁘고 막 할 기회도 없고 사실 우리 또 핫한 멤버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네네. 엄청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공석이 안 생기는 거죠.
0: 아.
1: 뭔가 콜라보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가끔씩 이제 공석이 생기면은 이제 찬양사도 초대해가지고 네. 같이 하거든요. 찬양을.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틈틈이 기회만 보다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상진이와 저만 계속 이 그 이번 달에 네. 나오게 돼서 네. 피디님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한 분씩 모시는 거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원자매를 제가 추천을 네. 해드렸죠.
3: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0: 오늘 이번 한 달 우리 열일곱이다와 플러스 원 콘서트로 이 빵판을 네. 좀 채워볼 예정인데요. 오늘 그런 스페셜한 한 달 중에 첫 번째 또 이렇게 게스트로 우리 시원 마르시아나 싱어송라이터와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훌륭하신 또 기획이었어요. 네, 좋았어요. 네.
1: 아, 근데 되게 핫해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되게 추천이 많이 들어온대요.
0: 네.
3: 아, 감사합니다.
2: 그러니까 오늘 먼저 알아본 거 우리인데 그쵸?
0: 오늘 그러니까. 오신 김에 한번 쭉쭉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자매님에 네, 대해서. 네. 우리 시원님은 전공자신가요?
3: 네, 지금 아직 성신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4학년 다니고 있어요.
0: 오, 졸업반 졸업반.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셨네요. 요새는 좀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3: 요즘에는 일단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버스커로 등록이 돼 있어서 매달 이제 서울시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당 찬양밴드 수업이스에서도 매달 마지막 주 미사를 열심히 봉헌하고 있고 네.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약간 이렇게 계속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0: 우리 열일곱이다에 또 여러 가지 SNS 활동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잔매님도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3: 네, 유튜브랑 인스타도 진짜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네. 유튜브는 조금 부끄럽지만 깡총시안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인스타는 싱어송라이터 시안이라고 치면 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0: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라이브 함께 들으시고 또 이렇게 많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1: 영상 엄청 네. 많이 올라와요. 진짜 열심히 해요.
0: 네. 깡총시안? 네. 토끼를 좋아하시나요?
3: 아, 그게 그냥 고등학교 때 그냥 친구들끼리 뭐 동물 이렇게 막 지어서 별명처럼 하다가 그때 이제 처음 유튜브 개설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1: 어울려.
0: 약간 본인의 모습과 닮은 것 같아요.
3: 아, 감사합니다. 네.
0: 이 또 약간 나의 이런 또 푸릇푸릇함과 또 약간 이렇게 생기발랄한 모습들 이렇게 또 많이 전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 PD님께서 노래하는 흰토끼라고 이렇게
1: 노래하는 흰토끼?
0: 네.
3: 감사합니다.
0: 네. 별명을 또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네. 아니 이렇게 여러 노래도 전공을 하시고 버스킹도 하시고 계시지만 찬양을 또 이렇게 함께 하시잖아요.
3: 네.
0: 나에게 찬양이란 좀 어떤 느낌인가요?
3: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가족끼리 성당을 열심히 다니다가 고등학교랑 이제 20살 초반에는 너무 바쁜다는 핑계로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뒷전으로 미루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성당을 맨날 데리고 다니셔서 주일 미사는 항상 했었는데 미사 시간에 성가 부르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가 녹음도 했었거든요. 어린이 성가. 그래서 성가를 너무 좋아해서 아, 근데 이렇게 성가를 좋아하면 이제 본당에 밴드 들어가 보고 싶다 해서 작년에 사실 밴드를 처음 들어와서 찬양을 엄청 오래 한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에게 찬양이라는 것은 성가 이제 가사들이 너무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위로와 평안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 바라는 사랑을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주는 그런 시간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0: 내 인생의 성가 나 이 한 곡은 꼭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곡이 있나요?
3: 제가 진짜 중고등학교 때 성가대를 하면서 너무 좋아했던 성가들이 몇 곡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본당 이제 찬양밴드 저희 팀들은 다 아는 눈물이 흘러도 김태진 신부님 노래 너무 네네, 좋아하고요. 네네. 그리고 장원진님의 선물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렇게 열일곱이다의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네. 닿으면도 너무 좋아하고요.
0: 사회생활 사회생활.
3: 그래가지고 저희 제가 추천한 거거든요.
1: 성곡 네. 시연 자매님 네. 해주셨어요.
3: 너무 좋아해서.
0: 그 김태진 신부님 눈물이 흘러도 혹시 후렴구 한번 살짝 불러주실 수 있나요?

0: 이야브라바
1: 그걸 초등을 좀 잡자.
0: 네. 아니 사전에 사실은 저희가 부탁을 드릴 거라고 말씀을 안 해가지고
2: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바로 네. 일이었습니다.
0: 했는데 와 우리 바울라 자매님도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으신가요?
3: 저요? 네. 벤조는 없어요.
0: 시킬까봐
3: 없어 없어서
0: 한 소절 어떻게 하실래요?
3: 뭘 해요?
0: 좋아하는 노래?
3: 좋아하는 노래요?
0: 네네네.
3: 좋아하는 노래 그 저 트로트 이런 거 좋아해요.
0: 트로트. 네. 성경에 그세요.
3: 성경에 엄마 아리랑 이런 거 좋아해요.
0: 아니 오늘 이렇게 시온 자매님과 함께 이 빵콘 라이브를 또 채워가 보니까 너무나도 또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선곡들을 이제 시온 자매님이 좀 골라주셨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3: 맞아요.
0: 저희가 다음 거 어떤 곡 부를지 미리 또 소개를 해주시고요. 또 청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좀 들어볼까요?
4: 다음 곡이 네. 제 곡이죠.
2: 그렇죠.
4: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성가들도 들고 왔지만 자작곡도 한 곡 들고 왔어요. 제가 아주 뭐 좋아하는 마음을 아주 듬뿍 담은 노래인데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침에도 저녁에도 전하고 싶잖아요. 고백처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편지로 쓰자 해서 풀립에 편지 써서 아침에도 날려보내고 저녁에도 날려보내고 이런 아주 순수한 마음이 가득 담긴 사랑스러운 노래입니다.
0: 우리 싱어송라이터 시안의 자작곡이라고 할 수 있는 제목이
4: 풀립 편지입니다.
0: 와, 이 노래 저희가 한번 이 신신우신 빵집 콘서트 라이브를 통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네, 이동해 주시고요.
5: 네.
0: 오늘의 빵집 콘서트 17이다와 함께 강시연 마르시아나 자매님과 이 시간 채워볼 텐데요. 와, 이 성가와 찬양과 또 이 뜨거운 마음 함께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재님께서 또 이렇게 강시연님 목소리가 예쁠 것 같더니 정말로 이 귀호강하네요. 귀가 예쁜 꽃이 된 기분이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3: 우리 너무 좋다.
0: 네, 시연 자매님 노래 함께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미느님께서 차분하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노래하는 우리 시연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PKN님께서 지난주 토요일 평택 용의동 성당에서 사인 받았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찬양은 역시 17이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팬분들이 너무나도 네 가득.
3: 네, 역시 성당은 용의동이죠.
0: 채워주셨는데요. 우리 준비되셨나요?
1: 네.
0: 네, 그러면 바로 청해 들어볼게요.

0: 감사합니다.
1: 브라보. 와. 세상에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0: 훌륭하다. 어떻게 편지를 써요?
1: 그러니까요. 와, 약간 약간 그 삼촌 미소 지금.
0: 진짜 튼투하다. 튼투해.
1: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너무 감동입니다. 진짜 우리 제이 온누리님께서 와 상큼 발랄 반하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로지수 미칼라님께서는 우와 역대급으로 천상의 목소리 우리 자매님과 우와, 같이 오신 목소리. 또 열리곱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빨리 다음 곡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0: 아, 상진이 네. 좋겠다. 아주 입이 찢어지던데.
1: 다음 곡 어떤 곡 좀 들어볼까요?
2: 다음 곡은 이제 아까도 조금 말씀해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성가들이 몇 곡 있어요. 이 중에 이제 장완진님의 선물도 가져왔었는데 이 노래 가사가 되게 나의 노래가 나의 기도가 당신에게 위로가 된다면 언제나 이제 부를 수 있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순수한 가사를 가진 성가하고요. 그래서 오늘 딱

0: 감사합니다.
1: 와, 우리 장완진 형제님의 선물 노래 가사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불러주셨는데요. 민정잼마님께서도 찬양이 이렇게 감미로운 거였군요. 이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세요라고 보내셨고요. 민은희님께서 차분하게 예쁘고 또 사랑스럽게 노래하는 우리 시언님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툰님께서도 시안님 목소리가 찬양에 잘 어울리고 너무 좋네요 라고 호평 일색이에요 지금.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이 감동과 느낌 잠시 후에 한 곡 더 들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곡 어떤 노래 좀 들려주실 건가요?
2: 네, 다음 곡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언님을 초대했지만 그래도 한 곡은 못 버렸습니다. 네, 이번 9월이 순교자 성월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일이 김대건 신부님 순교하신 지 16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멤버였던 황수정 율리아나 이제 11월 달에 이제 2주기가 됩니다. 저한테는 김대건 신부님처럼 수정이가 진짜 정말 목소리 다해 찬양하다가 순교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메모장을 막 뒤지는데 수정이가 하느님 품에 안기기 전에 했던 고백이 제 메모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보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 이게 나한테 있었어? 예전에 수정이가 했던 말이 이제 그 가사를 보여주면서 우리 멤버들 중에 누군가 곡을 붙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딱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바로 곡을 붙여야겠다 해서 내일 모레 발매되는 곡을 순교자 성월이자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 순교한 지 160년이 됨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 또 수정이를 기억하면서 제가 곡을 만들어 보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고백이라는 곡입니다.

0: 작사가 이게 아니에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1: 네. 네. 내일이 김대건 신부님 순교 180주년 또 이렇게 맞고.
0: 아, 180주년이군요.
1: 네. 네. 또 이렇게 황소정 율리안나의 마음을 담은 노래 직접 이렇게 만들고 개봉해 주시는 최초 공개 또 네. 해 주시는
0: 방금 모든 것을 잊어 주세요.
1: 네. 네. 고백이라는 노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너무 감동적인 노래였어요. 네.
1: 너무 좋은데요?
0: 약간 먹먹해지는데 제목 고백이잖아요.
2: 네.
0: 근데 그 고백이 함축되어 있는 고백? 뭔가 되게 담담한 고백이면서 뭔가 그 나의 뭔가 신앙과 그 마음을 이렇게 응축시켜 놓은 듯한 느낌을 이렇게 받았어요. 저는 이 노래가 약간 신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한번 울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듣는 노래. 아, 뭔가 내 노래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2: 소개해 주시면 가서 부를게요.
0: 아, 좋습니다. 제가
2: 수정이 되시네.
0: 신학교 우리 교장 신부님 한번 설득해가지고, 네, 한번 이렇게
2: 좋아요.
0: 미니 콘서트처럼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네.
2: 네.
0: 우리 456님께서도 제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나 봐요. 가사가 마음을 울리네요라고 이렇게
2: 아, 그쵸.
0: 네,
2: 아,
0: 보내주셨고,
2: 참.
0: 성당 남자님께서 일해야 되는데 좋아서 못 가겠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2: 거기
0: 아, 너무
2: 와세요.
0: 좋아서 못 가시겠대요. 우리 김지혜님께서도 이렇게 오늘 예쁜 강시연님이 노래를 하니까 제노님이 이렇게 더 기타 연주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또
2: 감사합니다. 뭔가 애가 신나 있어요 지금. 아 옆에서 뭔가 왜 평소에 나오지 않던 기운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3: 아, 최선을 다하는 이상진 제노입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맛있는 빵집 콘서트 17이다 1+1으로 이렇게 강시연 마르시아나 자매님과 또 함께 이 시간 하고 있는데요. 라이브 이렇게 불러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4: 그래도 이제 제 곡을 하니까 조금 더 차분해진 것 같고, 너무 이제 음향도 빵빵하고 이제 다 들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집중해서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게 잘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약간 정말 음악 방송 느낌으로 진짜
4: 네.
0: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취자분들께서도 너무 좋다. 내가 이 잠깐 찬양사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은 내가 이 노래 들으면서 하느님 만나는 것 같다. 이 말이 정말 최고의 칭찬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분들이 오늘 너무 많으세요,
2: 네. 표정에서 오는 게 있거든요. 사실 찬양할 때 그 들어주시는 분들의 표정이 울고 웃고 하는데 오늘은 댓글로
0: 네.
2: 표현을 해주시니까 그것도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또 순교자 성호를 이렇게 맞이했고 내일이 또 김대건 신부님 순교 180주년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2: 네.
0: 약간 우리의 그런 마음들과 기도들을 담아서 노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노래를 한곡 빨리 더 들어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시간이 되게 빨리 가나 봐요.
0: 어떠니 오늘 토크보다 이
2: 네.
0: 감동을 별로 깨고 싶지
2: 아, 깨고
0: 않아가지고
2: 싶지 않아서.
0: 네, 일단 감동을 좀 이어가고 저희가
2: 네.
0: 남은 시간에 토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2: 알겠습니다.
0: 듭니다. 어떤 노래를 좀 같이 들어보면 좋을까요?
2: 네, 어떤 노래죠? 저희 그또 시연님이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4: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노래인데요. 이제 아직 이른 오후긴 하지만 이제 하루가 끝날 무렵에 자주 챙겨 듣는 노래고 이제 가사 제목처럼 가사말이 이제 수고했어 오늘도 이제 약간 오늘의 힘듦을 토닥여주는 그런 가사여서 딱 라디오 마지막에 불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세분 무대로 모시고 함께 노래 청해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 두 분의 노래와 한 분의 또 연주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아, 마음이 촉촉해진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이 선곡해 주심 이 다음 곡 역시도 우리의 마음을 좀 촉촉하게 이렇게 적셔주는 이 가을 날씨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17이다와 강시연 마르시아나와 함께하는 빵집 콘서트 라이브 수고했어 오늘도 세 분의 연주와 노래로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이 왠지 그냥 계속 앉혀놓고 노래만 듣고 싶은 느낌으로 네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노래까지 함께 이어서 들었는데요. 오늘 가톨릭 찬양크루 열일곱이다와 함께 또 강시연 마르시아나와 함께 이 원 플러스 원 빵집 콘서트 함께 꾸며봤는데요.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노래를 부를 때 보통 어떤 마음으로 좀 이렇게 부르게 되시는 것 같으세요?
1: 저는 일단 가사에 항상 집중을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입이 좀 많이 되는 때도 있고 이제 가사에 집중하면서 이제 리듬이나 이제 멜로디에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으로 항상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김효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강시연님 노래 짱짱짱 너무 좋아요 해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네.
0: 우리 세호님께서 오늘 김진영님, 강시연님 두 분 화음도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김재님께서 강시연 마르시아나 자매님 한 번 더 신신우신에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1: 좀 불러주시면 언제든 나올 준비가 돼.
0: 네, 피디님 이거 클립으로 이렇게 따놓으세요. 언제든 나오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2: 아까
0: 네.
2: 제가 말씀드렸어요, 피디님한테 저희 한 번 정도 쉬어도 되니까 한 번 불러주.
1: 이게 너무 영광이에요.
0: 이 김효민님께서 신이 주신 목소리,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목소리 너무 힐링되네요라고 이렇게 또 불러주셨어요. 이 열일곱이다와 함께 또 첫 같이 합동 무대를 좀 꾸려봤는데 함께 하는 무대는 좀 어떤 느낌이세요?
1: 사실 열일곱이다는 저한테는 엄청 연예인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간 꿈속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엄청 긴장도 많이 하고 실수도 조금 있었지만 지금 너무 이제 같은 이제 찬양을 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화음을 쌓고 노래를 불러보니까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잘 챙겨주셔서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우리 제노 형제님 오늘 기타 치면서 미소가 네. 끊이지 않았다라는 제보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3: 네, 좋습니다.
0: 사심이 좀 이렇게 들어가셨나요?
3: 뭐 좋았고요. 네, 네. 간만에 그 오늘은 멘트를 많이 안 하고 간만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친구니까요. 이렇게 뭐 우리 저희를 연예인처럼 마주쳐서 너무 감사한 이야기지만
2: 그래도 그러게요.
3: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찬양하는 동료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언제든.
0: 우리 바울라 자매님께서 보시기에 사실 열일곱이다도 오랜 세월에 사실 이제 찬양사도 활동을 해왔고
2: 네네.
0: 이제 뭐 여러 가수들과 이렇게 협업도 하고 콜라보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 함께 해본 느낌 어떠셨어요?
2: 시은 자매님이 막 뭐 연예인인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진짜 저는 저희는 열일곱이다 활동을 하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참 너무 부담스럽고 사실 하느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진짜 막 여러 곳에서 저희를 알아봐 주시고 막 너무 좋아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할 따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시연 자매님도 지금 너무 열심히 찬양해 주고 계셔서 저는 전혀 우리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진짜 너무 영상에서 제가 너무 잘 보고 있어서 제가 꼬셔가지고 또 같이 했듯이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지금 들어보셨다시피 목소리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성가 잘 부르죠?
0: 네.
2: 우리 강시연님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많이 불러주시고 노래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싱어송라이터 시안 이름으로 이제 풀립편지라는 노래가 또 음원으로 발매가 되어 있거든요.
0: 네네.
2: 또 많이 찾아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 네.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열일곱이다와 플러스 원 시간으로 이렇게 오늘 채워봤는데 또 다음 주에도 원 플러스 원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2: 그럼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저와 함께 아줌마 한 분이 나옵니다. 저는 애 한 명,
0: 네.
2: 그 친구는 애 세 명.
0: 와.
2: 네, 이하영 베로니카 네. 님이 나오니까요. 다음 주에 또 그 뮤지컬 배우도 하고 있잖아요.
0: 네.
2: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또 아줌마 두 분이 함께
2: 네.
0: 추석을 앞두고 추석 주간을 앞두고
2: 네.
0: 온 가족이 또 함께 들을 만한 노래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네, 이렇게 제가 얼핏 들었는데
2: 네,
0: 아주 신나는 시간 네,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그래도 마치기 전에 우리 강시연 마르시아나님께 이제 소감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라디오 출연해주신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저는 너무 처음부터 긴장을 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몰랐고요.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너무 즐기고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조합으로 해서 너무 좋은 뜻깊은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아,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아~ 앞으로도 정말 찬양사도의 길로서 한 명의 뭐라 그러지? 확실한 찬양사도로서 또 싱어송라이터로서도 주님의 은총과 함께 쭉 활동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열구보다 두 분도 이렇게 다음 주에 또 기쁘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수요일 아찔한 19금 질문까지 아낌없이 나누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빵 덕후들의 쫄깃한 빵 덕질기 그 20번째 주자로 내일 김대건 신부님 순교 180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소장 조원건 프란치스코 신부님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에일리의 헤븐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2: 키팅,
1: 에몬스 가구
2: 키팅,
1: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2: 키팅,
1: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2: 키팅,
1: 집을 완성할 땐
2: 키팅,
1: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3: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몇 점일까요? 맛있는 점심을 먹었으니 80점? 아니면 좋은 사람과 차 한 잔의 여유까지 누렸으니 90점? 여기에 뜻밖의 행운까지 챙겼다면 100점짜리 행복일까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지수라는 게 있다면 고통지수라는 것도 있을까? 아침부터 일이 꼬이고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리거나 불편한 일이 있고 또 누군가의 지나는 말 한마디가 서운해서 종일 마음에 남는 그런 날엔 행복지수보다 고통지수가 더 높겠죠.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어머니의 고통지수. 아마 그 어떤 숫자로도 담지 못할 고통이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그저 한 어머니의 슬픈 이야기로만 기억하진 않죠. 말없이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누군가의 고통지수를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하루로 보내면 어떨까요? 오늘은 9월 15일 화요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이에요.

오늘의 첫곡 쓰다듬 예수님을 만나볼래요? 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이 좀 깊다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지금 내게 있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던데요. 사실 고통은 혼자 겪을 때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감기나 독감, 코로나에 걸려서 몸이 아픈 것도 힘들긴 하지만 마음 아픈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삼켜야만 하는 고통은 몸이 아픈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고통에는 함께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모님 역시 아들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는 없었지만 그 고통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그게 평생을 곰곰이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며 마음에 품고 사셨던 성모님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나만의 고통지수를 계산하기보다 십자가 아래 아들과 함께 서 계셨던 성모님처럼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고통을 한번 헤아려보고 또 그 고통 곁에서 기도하며 조용히 서 있는 사람이 돼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게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의미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고 퀴즈 시간도 조용히 서 계시면 안 됩니다. 똑 떨어지는 정답, 센스 있는 오답의 의미를 담아주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성경 속 인물 퀴즈입니다. 루카복음서에 따르면 이성인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하느님을 찬미하지만 성모님의 영혼이 칼에 꿰찔릴 것을 예언하기도 한 이 사람, 이 성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시메온, 2번 시금치, 3번 시누이.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넘치는 오답 보내주신 분 뽑아서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입장권 2장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

런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2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오페라 티켓 2장을 드립니다.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오페라 양촌리 러브스캔들 보고 싶으신 분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신청해주세요. 마이클 카드 Now that I've held him in my arms 들으면서 정답 오답 받아볼게요.

이제 내가 그분을 내 품에 안았으니 마이클 카드 Now that I've held him in my arms였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공개합니다. 퀴즈 정답은 1번 시메온이죠. 시메온이라는 이름은 시몬과 동일한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말로 풀이하면 주 하느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셨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며 구세주를 살아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시메온의 간청을 성인의 이름처럼 하느님께서 잘 들어주신 거죠. 우리 새로운 빵톡에 적응 잘하고 계세요. 엘리사벳님 어렵지만 잘 찾아왔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시메온 잘 맞춰주셨고요. 윤세호님 정답 1번 시메온입니다 하셨고 그리고 뭐 오답도 꽤 보입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9863님 오답 보내셨고 1672님 정답 1번

심혜온이요. 8363님도 정답 1번 심혜온입니다. 몽실이파파님도 모두 모두 잘 맞춰주셨고요. 정답 문자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요. 가을에 딱인 생태동물원 입장권 받아가실 분 뽑아보겠습니다. 오답 문자 살펴봅니다. 우리 스프링 왈츠님께서 시자 들어간 거 싫어하는데 저는 쉬 할래요. 그래서 쉬메온 이렇게 하는 거. 약간 시댁, 시누이 이런 시자를 안 좋아하시는군요. 이해는 됩니다. 5626님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예언한 사람 우리 시어머니. 아니, 어쩌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아니, 아들, 어머니 맞으세요? 보통 우리 아들의 격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지 않나, 시어머니들은? 아주 뭐 겸손하다고 해야 할까요? 재밌으신 분이네요. 결혼 잘하셨네요. 2350님, 오늘 내가 쓴 시말서. 오늘 아침 눈 뜨니 11시더라고요. 충전을 깜빡해서 폰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상상만 해도 막 소름 돋아요. 그 알죠? 눈을 딱 떴는데 뭔가 개운하고 새소리가 짹짹짹짹 이렇게 평화롭게 들리고 그러면 이제 망했다 하고 폰을 바로 볼 수가 없죠. 그래도 이왕 지나온 일인 거, 아유 뭐 어때? 푹 잤네. 체력 회복했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베르디의 오선지님, 정답 시금치. 시금치 많이 먹고 담석증 생기면 정말 창에 찔리듯 아파요. 아, 그래요? 시금치도 그럼 정답으로 인정해드려야 되나? 발상이 아주 좋으신데요. 오늘 오답 선물은 베르디의 오선지님, 그리고 빵통 남기신 스프링 왈츠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우리 시메온의 예언처럼 성모님은 십자가 길에서 큰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셨듯이,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내 곁에 함께 있어준 사람, 꼭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치킨이 위로가 됐다, 무한도전이 함께 해줬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브루노 마스, 카운트 온 미, 내게 의지해.

우리 차 한잔하면서 수다 떨어요. 내가 힘들 때 함께 있어준 존재 우리 빵톡의 대건 안드레아님. 며칠 전 병원에서 발목 인대 완전 파열 수술 소견을 듣고 정말 침울했었는데 그 소식 듣자마자 바로 전화와서 괜찮냐고 무슨 일이냐고 위로해 주시던 종원이 형. 진짜 지하철 안에서 전화 끊고 펑펑 울 뻔했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어쩌다 근데 발목 인대가 파열이 되셨대요? 근데 진짜 저 이렇게 해서 병원 왔어요 했을 때 바로 전화가 울릴 때 답장조차 하지 않고 전화가 울릴 때 좀 감동이긴 하죠. 뭐 찐친들은 뭐 아유 안 죽는다 뭐 이런 말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치만 이렇게 바로 전화해주는 그 마음 아유 제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1122님은 우리 집 고양이입니다. 최고의 상담가이자 무조건 저를 사랑하는 존재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죠. 아무리 고양이가 도도하다고 해도 그래도 주인이 우울하고 슬퍼하는 거 알잖아요. 그럴 때는 늘 나를 무시하던 아이도 그 곁에 와서 괜히 이렇게 비비고 머리를 맞대고 그럴 때 참 고맙죠. 동물은 사랑인 것 같아요. 5328님, 속은 터질 것 같은데 털어놓을 사람이 없을 때 AI에게 말했더니 어찌나 잘 들어주던지요. AI가 이런 거 참 잘하죠. 그러니까 네 말은 걔가 이래서 이랬다는 거지 하고 요약까지 해주면서 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주고 마냥 욕하기보다는 아, 그 사람도 그랬을 거야 하고 나름 이해도 해주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너무 AI에게 의지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털어놓을 사람이 없을 때 한 번씩 좀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2950님, 성당 주차장 앞에 계신 성모님이요. 신자도 아니었을 텐데 홀린 듯 가서 차 안에서 엉엉 울었어요. 이런 거 보면 성모상이 왜 밖에 있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신자들이 성당 가면서 이렇게 인사도 하지만 신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이렇게 위로가 될 수가 있군요. 무조건 주차장에 우리 성모상 세워둡시다 라고 건의해야겠는데요. 오늘 차담 선물 2950님 그리고 1122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잠시 후 사플리 시작할게요. 보이는 라디오 열려있으니까요. 너튜브로도 넘어오세요.

세상의 많은 바람 중에 나의 도체의 순풍은 여기 그대라는 바람. 이 길에 그대 있어 또 하루 춤춘다. 사제의 플레이리스트 DJ 달자 신부입니다.

0: 하이하이
1: 오하
0: 하이 어서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죠.
1: 더워요. 오늘도 선풍기 감사합니다.
0: 아, 네. 저한테는 지금 딱 좋은 날씨인데 의심부님께는 아직 더운 날씨군요.
1: 네. 밤에 좀 시원하고 네. 낮에는 너무 더워요. 어제도 야구 그래요? 훈련하는데
0: 아 맞다.
1: 훈련할 때만 더운 것 같아.
0: 유도 하긴 좀 낮 기온은 조금 오르긴 했어요.
1: 네. 오늘은 좀 라디오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요.
0: 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부님이 모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생기셨죠?
1: 안 보일 때가 좋았는데.
0: 머리도 혹시 일부러 좀 자르고 오신 건가요?
1: 아니 깎았는데 갑자기 네. 라이브 하자고.
0: 딱 잘 됐네. 이게 다 섭리입니다, 신부님.
1: 여기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0: 원래 인생이 그렇죠.
1: 저는 뭐 시킨 대로 하고, 예, 뭐 하자는 대로 하고, 뭐 평화 방송의 노예 아니겠습니까?
0: 아유, 아유, 기꺼이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신부님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1: 봉사. 네, 안 그래도 뭐 평화 방송에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다고
0: 저희가
1: 들었었는데.
0: 늘 기쁜 소식을 전하긴 하는데.
1: 네. 아 행복 찻집의 기쁜 소식인가?
0: 행복 찻집? 네. 뭐죠?
1: 어디가 말씀해 주실래요?
0: 아, 시원님 말씀해 주세요. 부끄러워요.
1: 아, 부끄러워요? 우리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대구 경북 라디오에서 1등을 했다고 예,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0: 우리 CPBC 중에서.
1: 아, CPBC 네. 중에. 아, 그렇죠.
0: 중에서? 저, 대구 경북 중에서?
1: 안 되겠지만 우리 CPBC 중에서 1등. 와,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0: 아, 이게 다 우리 달자 신부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1: 아유, 저는 그 중에 거의 세 발의 피 정도?
0: 아유, 무슨 아닙니다.
1: 예, 아무튼 우리 옷, 수고한 오디와 우리 작가님, 기술팀,
0: 아유, 기술팀도.
1: 우리 사장 신부님께서 네. 보너스를 그래도 주셔야 되지 않을까. 1등 했는데 그래도 이만큼 노력했는데 예, 우리 오디하고 작가님하고 기술팀 보너스 아마 사장 신부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0: 잘한다, 잘한다.
1: 저는 이 말을 하고 이제 잘리겠죠.
0: 아, 아니요. 아, 우리 여러모로 달자 신부님께 참 감사하네요.
1: 아, 네. 아무튼 뭐 회식이라도 시켜줘야죠.
0: 어머나.
1: 아, 너무 기특하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원래 그런 보너스를 주는 게 아닐까.
0: 감사합니다.
1: 네, 아무튼 저는 제 할 말을 했으니
0: 이제 퇴근.
1: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안 돼요, 안 돼요.
1: 농담이고 아무튼 네. 우리 정말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신 우리 오디하고 우리 작가님 기술팀 또 이 자리까지 또 만들어주셨으니까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1: 네,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핫톡 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이렇게 되나요?
1: 네.
0: 무엇보다 우리 행복 가족들 네. 이렇게 애청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1: 생각해봤어요. 아, 이렇게 뭐 1위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라디오 또 만들고 참 많은 풍파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0: 맞습니다.
1: 실패도 해보고 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보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꿋꿋하게 계속 이어져 온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서 오늘 카테고리를 좀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0: 오늘
1: 네, 저희의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0: 오.
1: 참 많은 풍파가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0: 네.
1: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누군가는 또 나에게 기적이 되어주고 또 용기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런 이 인생길 저는 하나의 항해라고 비유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0: 인생은 항해다.
1: 그래서 오늘의 카테고리는 항해입니다.
0: 아, 좋습니다.
1: 항해.
0: 항해. 그럼 우리 사플리호의 선장님 되시는 건가요? 달자 선장님.
1: 누가 아까 댓글에 해적같이 생겼다고.
0: 아, 썸네일 보시고 해적 네. 아니고 선장.
1: 아, 선장으로.
0: 선장.
1: 네, 저는 뭐 해치지 않습니다.
0: 백토신부님도 빵톡 남기셨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어디요?
0: 빵톡에 보라 초신성 항해사 달자 신부님 파이팅! 하셨습니다. 오!
1: 또 저의 뒤를 이을
0: 또 다음 주에 보이는 라디오 하셔야 돼요.
1: 이제 제 자리를 물려주고 이제
0: 아 같이 하셔야
1: 우리 백디에게 아무튼
0: 같이
1: 아무튼 우리 백토 신부님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함께하는 특히 오늘 너튜브 라이브로 함께해주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항해를 떠날 준비가 되셨는지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0: 준비됐습니다.
1: 우리 그 스폰지밥 아세요?
0: 네.
1: 거기에 이렇게 노래가 시작되거든요. 준비됐나요?
0: 나, 따, 따, 따, 이렇게 하지
1: 않아요? 네, 네, 선장님.
0: 아, 맞아, 맞아, 맞아.
1: 잘 안 들려요.
0: 네, 네, 선장님.
1: 그럼 한번 해보고 첫 번째 노래 들으러 가겠습니다.
0: 아, 재밌네요.
1: 자, 여러분 들을 준비 됐나요?
0: 네, 네, 선장님.
1: 잘 안 들려요.
0: 네, 네, 선장님.
1: 네, 그러면 우리 항해를 하기 위해 바다로 나아가 봅시다. 첫 번째 노래 최유리가 부릅니다. 바다.

0: 네. 항해를 위한 첫 시작은 바다로 가기 위해 우리 최유리의 바다를 들으면서 네. 바다 앞에 왔습니다.
1: 저는 뭔가 아, 저 파도를 이겨내면서 나아가자 약간 이런 좀 단순한 곡이 나올 것 같았는데
0: 네.
1: 되게 모든 사람들이 헤엄칠 수 있게 큰 바다가 되자
0: 네.
1: 좀 감동적인 노래였어요.
0: 그렇죠. 모든 것의 시작은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1: 그것?
0: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 앞에 나아가야 되듯이 우선 우리는 항해를 하고 있잖아요.
1: 네.
0: 항해를 하려면 바다로 가야죠.
1: 맞네요. 산으로 네. 갈 수 없으니.
0: 그렇죠. 우리가 참 뭔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이 망설이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바다 보러 가고 싶다 했는데 정작 차에 시동을 걸 것까지가
1: 네.
0: 굉장히 오랜 맞아요. 기다림이 있고 맞아요. 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특히 바다가 좀 멀기도 하고
1: 네.
0: 그랬어서 아무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망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곳에 가고 싶을 때는

0: 일단 거기로 가야 한다.
1: 맞네요.
0: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먼저 가야 한다.
0: 그렇죠. 아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바다 앞에 항해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바다 싹 구경하고 있죠.
1: 네.
0: 예, 어때요?
1: 바다 내음이 느껴져요.
0: 바다 냄새 나요?
1: 네.
0: 예, 소금물 드셨나 보네요.
1: 저 지금 약간 몰입하고 있는데.
0: 아, 죄송해요. 어떻게 우리 바다 앞에 모였으니 근데 필요한 게 참 많아요.
1: 네.
0: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준비물도 참 많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도 참 많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1: 일단 배 필수죠.
0: 그래요. 배도 필요하고. 또
1: 노도 필요하고.
0: 노도 필요하고.
1: 저어야 되니까.
0: 아, 요즘 아 노를 저어 가시려고 했어요?
1: 수동배일 수도 있잖아요.
0: 아, 수동이군요.
1: 네.
0: 아, 오케이. 또
1: 그리고 나침반.
0: 나침반. 예, 나침반도 필요하고. 또
1: 또 항해를 하려면 또 돛.
0: 예, 돛도 필요하고.
1: 네.
0: 또
1: 빨리 가려면 모터.
0: 그렇죠. 아유. 모터도 필요하고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아까 우리 오디가 말한 것 중에 다음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1: 뭘까요?
0: 예, 바로 나침반입니다.
1: 아, 필수죠.
0: 예, 우리가 어디로 가기 위해서는 나침반이 꼭 필요해요. 특히 그렇게 휘황찬란한 바다 위에서는 나침반 없으면 뭐가 될까요?
1: 표류하게 되죠.
0: 에, 미아가 됩니다.
1: 맞아요.
0: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로 나아가기 위한 나침반, 그 나침반, 내 인생의 나침반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이 노래 듣고 올게요.
1: 네,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선남의 아빠님이 용기요 하셨는데 용기는 어때요?
0: 용기도 필요하죠. 근데 이미 바다 앞에 간 그 순간 용기를 가지신 겁니다.
1: 그렇군요.
0: 에, 네. 용기를 가지셨으니 이제 나침반을 들고 항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적이 부릅니다. 나침반.

0: 이적의 나침반 듣고 왔어요.
1: 이 노래도 좋아요.
0: 네. 근데 오늘따라 제가 깜빡하고 있는 게 있어요.
1: 뭔데요?
0: 오늘 라이브 방송이라는 거를 이게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라는 걸 자꾸 깜빡거리고
1: 평소처럼 하시면 안
0: 자꾸
1: 돼요.
0: 자꾸 좀 편하게 있으려고 아 제가
1: 양반다리 안 돼요.
0: 네, 아 이미 양반 하반신 안 나오니까.
1: 아 그래요?
0: 양반다리나 하고 있는데.
1: 그렇군요.
0: 자꾸 이 기대려고 하고 자꾸 자세를 편하게 하려고 하네요. 아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
1: 안 그래도 우리 문자 메시지로 8814님께서
0: 네.
1: 익숙한 달자 신부님의 목소리와 묘하게 적응이 안 되는 보라라고.
0: 그래서 제가 보이는 라디오를 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목소리는 그래도 저는 이제 하느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예, 외향은 사실 하느님이 버리신 예,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1: 아이, 무슨요?
0: 여러분들의 환상을 깨는 오늘이 되지 않을까.
1: 아닙니다. 보기만 해도 친근감이 확 드는 외모죠.
0: 아 그렇죠. 뭐 네. 너무 잘생기면 좀 그렇잖아요. 네,
1: 맞아요. 제가 불편해서 방송 못해요.
0: 약간 이 투샷 그림이 약간 흑과 백
1: 옷도 오늘 좀 약간 그렇네요.
0: 예, 약간 흑백토로 나듯이 예, 그렇게 보일까봐 아, 저는 오디를 더 빛나게 해주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1: 아유, 아유,
0: 저는 어차피 어둠 속에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1: 너무 극단적인데요.
0: 오디는 평화 방송에 끊임없이 남아 계셔야 되는 네, 빛과 같은 존재니까
1: 덕분에 빛나겠습니다.
0: 네, 당신을 빛으로 아무튼 라이브인 거 잊지 않고 네. 네, 좀 더 정중한 자세로 여러분들을 아유, 맞이하겠습니다.
1: 그래도 삼남의 아빠님께서 자연스러운 모습 좋아요 하시고 또 지금 이거 라틴어 같은데 아이디를 어떻게 읽나요?
0: 뚜박스 아스티.
1: 무슨 뜻이죠?
0: 에,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1: 에,
0: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혹시나 틀리면 정정 보도 네. 에,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 네, 그래도 이분께서 아유 오디 달짜 너무 좋아요.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응원해요. 하고
0: 네, 감사합니다. 아,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면 오늘 뭐 그걸로 족합니다.
1: 네, 잘 켰네요.
0: 에, 이제 마지막 보이는 라디오가 될 텐데.
1: 노노노.
0: 아무튼 다시 우리 예, 본론으로 돌아와서
1: 나침반을 찾을게요. 예,
0: 이적의 나침반을 이렇게 듣고 왔어요.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떠날 때 나침반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왜냐? 이 인생은 나 혼자 못 살겠어. 내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좀 버거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1: 너무 많죠.
0: 그래서 나침반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나의 인생에서 나침반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1: 네.
0: 뭐 여러 형태가 있겠죠. 뭐 우리 아까도 보니까 고양이.
1: 맞아요.
0: 고양이도 나에게 그런 힘이 되는 나침반 역할이 되어주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1: 네.
0: 특히나 이 노래의 가사처럼 사람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0: 네, 가사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직 이 황량한 세상 속에 너는 내 곁에 있어주니까. 이 험악한 세상 속에
1: 네.
0: 네가 있어서 그래도 살아간다.
1: 아, 그래서 네. 올바른 곳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겠네요.
0: 맞죠. 어디에게 혹시 나침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1: 사람. 저는 아무래도 근데 엄마인 것 같아요.
0: 아, 어머니.
1: 네, 엄마처럼 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 방송 우리 행복찻집에 있어서도 그렇게 네. 웃지 마라, 말 빠르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침반이 내어주시거든요.
0: 그건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1: 나침반이다.
0: 꼭 필요한. 왜? 어디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들입니다.
1: 오늘 자꾸 저를 빛내시려고 하시네요. 네,
0: 저는 어둠 속으로 떨어집니다.
1: 아, 근데 같이 빛으로 가요, 이분이.
0: 아무튼, 예, 어디에게 나침반은 어머니다.
1: 네.
0: 아마 저에게는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큰 나침반은 예수님이 되어 주시는 것 같아요.
1: 네.
0: 뭐, 제가 이렇게 하다가도 그래도 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뒤통수 딱 치시면서,
1: 네.
0: 야, 그래야지 마라. 라고 하기도 하고 길을 잃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들
1: 네.
0: 참 저에게는 큰 나침반으로 존재합니다.
1: 맞습니다. 나침반 예수님. 사실 네. 우리 모두에게 GPS처럼 이렇게 가슴에 딱 담겨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인가?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실까? 그런 질문들을 한번 고민해보면서 제가 오늘 마지막 곡으로 좀 준비한 노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노래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해 왔습니다.
1: 그러세요?
0: 네, 그래서 오랜만에 소환된 가수입니다. 우리 더 크로스가 부르는 항해 듣고 올게요.

0: 네, 더 크로스의 항해 듣고 왔습니다.
1: 아, 이 노래 진짜 좋네요.
0: 네, 저도 사실 최근에 알게 된 노래인데, 메시지도 좋고 이 노래 더 크로스를 워낙 예전부터 좋아했어가지고 사실 옛날 남자들의 노래방 가면 꼭 한 번쯤 불러보는
1: So you don't
0: 그렇죠.
1: cry for
0: 그 노래
1: me.
0: 맞아요. 그 이제 변성기가 오기 전에 꼭 떼야 하는 노래. 돈크라이 그런 노래들. 그래서 더 크로스 참 좋아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좀 사연들을 좀 알게 돼가지고 이 노래를 들었는데, 이 노래

0: 에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1: 왜요?
0: 네, 사실 더 크로스의 보컬, 원래 보컬 김혁건 씨가 원래 보컬이었거든요.
1: 네네네. 네,
0: 김혁건 씨랑 이시아 씨 이렇게 두 분이서 했었는데 나중에 바뀌었어요. 보컬이 다른 사람으로.
1: 왜요?
0: 근데 그 사연을 보니까 김혁건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마비가 된 거예요. 전신 마비면 이제 목 밑으로 아예 쓸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태였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혁건 씨가 포기를 안 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아,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했지만 가족들 또 우리 친구 이시아 씨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면서 다시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 노래를 처음으로 녹음한 게 바로 이 항해라는 노래였습니다.
1: 전신 마비인데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0: 네, 우리 그 김혁건 씨의 아버지가 배를 열심히 눌러주면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대요.
1: 어머나.
0: 나중에 그런 기계가 만들어지고 한음 한음씩 녹음을 해서 이 노래를 완성시켰다는 우와. 그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1: 아니 전신마비에서 노래 부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0: 어렵죠. 많이 의사도 거의 못할 거라고 얘기했었대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던 그 본인과 또 주변에서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노래가 탄생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기적 같은 노래였네요, 이게.
0: 맞아요.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는 종이배 같은 나. 하지만 다시 파도 위에서 춤을 추고 다시 노를 젓습니다. 다시 살아내는 거.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바로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아, 참 이 노래도 사연까지 들으니까 그 메시지가 확 더 와닿네요.
0: 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잘 지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우리 대건하늘의하님께서 오후 2시만큼은 우리 또 어디와 행복찻집을 향해 항해하고 있죠 하셨거든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모두가 지금 약간 오디세우스인 거잖아요.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항해하는.
0: 아, 오디.
1: 아, 오디와 세우스 하실래요?
0: 세우스.
1: 세우스.
0: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1: 네, 그래도 오늘 참 이렇게 신부님 노래 들으면서 뭔가 뱃놀이 하듯이 또 네. 안에 어떤 평화로운 항해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노를 젓는 힘을 제가 용기를 드리는 그런 방송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1: 아유, 이렇게 힘내서 신부님과는 또 다음 목적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어디서 만날까요?
1: 다음 주 화요일 행복찻집에서요.
0: 다음 주에 또 나와야 돼요?
1: 다다음 주. 거기가 너무... 잠시 경유지예요.
0: 아, 저도 재밌어요.
1: 맞죠? 맞죠?
0: 네, 즐겁습니다. 1등 축하드리면서.
1: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우리 같이 끝인사 해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할까요, 신부님?
0: 오늘도 내일도 화이팅 어때요?
1: 아, 그렇죠.
0: 우리 화이팅만큼 힘을 주는 단어가 있을까 싶어서.
1: 맞습니다.
0: 예.
1: 또 이렇게 항해하는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으니
0: 예, 마이크 터질 수도 있으니까 다들 귀를 좀 예, 떨어뜨려 놓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아, 예고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0: 맞죠?
1: 예, 저도 마이크 볼륨 좀 내리면서 신부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오늘 끝곡은 루시의 같이 가자예요. 우리 지금까지 사제이 플레이리스트 달짜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0: 화이팅! 화이팅!

0: CPBC FM
1: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2: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2: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2: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3: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가브리엘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와우!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신앙과 음악,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CPBC 라디오. 따끈따끈 갓 구워진 CPBC 라디오 앱 빵에서 만나보세요.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셰뮤직 김빈나입니다. 수란의 샤이닝 러브송으로 2부 시작했어요. 자, 지금 계속해서 호떡 판지, 호빵 판지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많은 쪽에 호빵이랑 호떡이랑 같이 드시라고 커피 상품권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뷰티풀 미셸님은 전 호떡파, 송율리안나님은 호빵파시고, 1099님은 저는 무조건 호빵파. 추운 날 김 모락모락 나는 호빵 두 손으로 감싸고 한 입 팍 먹으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팥호빵. 네, 보이면 고민 없이 바로 집어듭니다. 저랑 비슷하시네. 무조건 호빵은 팥이다. 네, 오리지널스. 베리 굿스. 팥 너무 좋아해요. 4091님. 저는 평소엔 호빵파인데 길거리에서 갓 구운 호떡 냄새가 나면 바로 배신합니다. 좋다. 호빵은 집에

0: 집에서 먹는 겨울 간식. 호떡은 밖에서 만났을 때 참을 수 없는 간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둘 다 먹는다. 아하, 둘 다. 그렇지, 그렇지. 예. 오늘 좀 호빵이 많으시네요. 예, 호빵 많으신 것 같은데, 9967님 호떡이지요. 예.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호떡, 김미란님, 스프링왈츠님, 둘 다 참을 수 없죠. 꽃비띠바라기님은 설탕꿀 호떡 봐요. 이제, 아, 이제 너무 이거는 박빙이에요. 이건 어떻게 골라? 나 너무 힘들어. 이런 거 고려하는 거 나 개인적으로 나 너무 힘들어. 둘 다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만 골라요? 5463님, 삼남매 키우는 호떡파 엄마입니다. 급하게 한 입 베어물면 입천장 다 까진다고 말해줘도요. 애들은 꿀향과 기름 꼬순내에 흥분해서 그냥 깨물어버리죠. 너무 맛있어요. 아, 호떡. 그러니까 호떡의 매력이 이것이에요. 입천장 다 까져도 이 그 꿀이 줄줄 흐르는 그것을. 아, 이걸 언제, 어떻게 기다려. 난 지금도 못 기다려요. 마흔 넘었는데 못 기다린다고. 진짜. 자, 5463님께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3남매와 함께, 예, 맛있는 음료와 호떡 함께 드시라고. 애들 너무 귀엽다, 진짜. 좋아요. 자, 화요일 2부는 주제 선곡 대결로 함께 할게요. 아, 5463님,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성함 보내주셔요. 주제 선곡 대결은 여러분 없이는 절대 완성될 수 없는 코너죠. 여러분이 다 만들어주시는 코너. 큐시트 싹 비워놨어요. 차곡차곡 채워주시면 됩니다. 아따맘마님도 호떡, 씨앗 호떡 짱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꿀만 들어있는 것보다 씨앗 같이 들어있는 거 좋아한다고. 근데 이게 또 나뉘어요. 그냥 꿀파가 있고 뭔가 아그작아그작 씹히는 걸 좋아하는 파가 있고. 네. 뭐 다 좋아, 호떡은 사실. 가리지 않는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프라이머리의 잔이 듣고요. 주제 선곡 대결로 돌아올게요.
1: 여보세요? 동훈아, 나와.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아,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하지 뭐 소박하게.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0: 여보세요?
1: 어디야?
0: 집에 하고 있다고?
1: 야,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일로 와. 여기 진짜 맛있어.
0: 대박이야.
1: 택시비 줄게. 제발.

빗띠가 주제를 드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싱싱한 선곡 바로 잡아서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주제 선곡 대결. 자, 우리 방글이들의 신청곡으로 이불을 꽉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주제 드릴 거니까요. 이 주제 듣고 딱 떠오른 음악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요즘 러닝 많이 하시죠? 달리면서 듣고 싶은 노래. 날씨가 좋아가지고 뛰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달리면서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지 보내주세요. 한 분께 청춘 누룽누룽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빵톡으로 달리면서 듣고 싶은 노래 지금부터 신청 받아요. 먼저 이 노래 들으면서 한번 달려볼까요? Imagine Dragons, Believer.

스프링 월츠님이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딱이죠? 이 상큼한 노래 들으면서 뛰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달리면서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한번 뽑아서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릴 거예요. 지금 보내주세요.

2037님, 디바의 웨블러 신청해요. 달리기 하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것 같아서 돌아보게 되는 노래. 누구야? 디바의 웨블러? 이 노래 듣고 1라운드 선곡왕 발표할게요.

신나. 넘치기 넘치기 빵빵빵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안 뛸 수가 있어. 아 힘들어 하다가도 넘치기 넘치기 빵빵 하면 계속 뛰게 되겠네. 디바의 왜 불러 들으니까 새삼 또 좋네요. 그 전에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들으셨고요. 자, 8902님이 NCT가 10주년이라고 해요. 언제 들어도 질주 본능이 일어나는 노래 NCT 127 영웅 듣고 싶어요 하셨고요. 8766님은 수프림 팀의 그땐 그땐 그땐 아, 스웩 있게 달려봅니다. 6860님 소란한 마음과 덧없는 다짐에 겸 고민이 많은 30대입니다 하셨고 5815님 질풍가도 유정석 이 노래는 정말 고속도로입니다. 아니 이 노래는 너무 좋은데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숨이 막 턱까지 차도 막 계속 막 질주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노래 같고 2293님 이상은의 언젠가는 언젠간 잘 달릴 거야 언젠가는 9941님 달리면서 듣고 싶은 노래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또 태연의 타임랩스 달리다가 쉬고 싶을 때 자, 이 중에서 NCT 노래 신청해 주신 8902님께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샵 1053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이 외에도 9006님 블랙핑크 뛰어 이 노래 신청하셨어요. 근데 뛰어가 이거 노래가 진짜 신나는데 뛰어 이게 너무 나는 지금 들어도 무서워. 뛰어 이러잖아요. 네, 블랙핑크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내 나이에 공감이 되는 노래들 있죠. 예전에 들었을 땐 몰랐는데 아, 이 나이 되고 들으니까 진짜 공감된다 이런 노래 있을 거예요. 시트세제 에코벤 드리겠습니다. 예. 종이로 된 이 세탁세제라 아주 좋아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CPBC 빵 빵톡으로 신청곡 받을게요. 내 나이에 지금 공감이 되는 노래. 저는 얼마 전에 손도 삐끗하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파서 뼈마디가 쑤셔서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요조예요. 에구구구.

아니 지금 내 나이에 공감되는 노래 보내달라고 했는데 9일 이사님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신청하셨어요. 아니 대체 누구랑 잘못 만나신 거예요? 내 나이에 공감되는 노래 보내주세요. 마음이 아프네. 시트 세제 에코벤 선물 드립니다.

2293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이상은의 언젠가는. 가사가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마음이 찢어진다. 여러분, 내 나이에 들으니까 더 공감되는 노래 한 곡 더 갈게요. 세제 선물 드립니다.

1661님, 40대 중년 아줌마입니다. 요즘 남성 호르몬이 상승해서인지 가을 타는 것 같아요. 점점 씩씩해져서 남편과 형동생으로 지내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서영은 가을이 오면 신청해요. 어머, 형동생, 세상에, 군대 같이 갔다 온 전우 같잖아요. 전우의 상승, 화이팅!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듣고 2라운드 선곡왕 발표할게요.

너무 좋다. 네. 남편이랑 형 동생 아니면은 거의 전우 의리 1661님의 신청곡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네. 남성 호르몬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남편이 더 드라마 보고 많이 울고 저는 왜 울어? 뭐 이렇게 쳐다보고. 희한합니다. 8766님, 김필의 청춘. 인생곡입니다. 이 노래도 진짜 들으면 뭔가 이 약간 슬픔이 좀 묻어있는 김필 씨 목소리가 또더 그런 것 같아요. 1969님,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예술입니다. 그래서 싸이의 예술이야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8273님, 흰수염고래 신청해요. 사춘기 아들 눈치 보며 키우고 있는데 잘 크면 좋겠습니다. 내일 중1 첫 시험 쳐요. 응원해주세요, 빗띠. 어머, 세상에. 중학교 1학년인데 벌써 눈치를 봐야 돼요? 세상에. 고3 눈치도 보고 있는데 몇 년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고. 왜첫 시험인데 우리가 눈치를 보고 있냐고? 시험은, 아이들이 치는 것인데 엄마는 무슨 죄예요? 그래도 내일 첫 시험이니까, 좀. 맛있는 거 해주면서 살살 달래야죠. 시험 끝나고 보자 이러면서 첫 시험 화이팅! 2831님, 이 진짜 이 사연 너무 저기 뭐야 공감했잖아요. 김국환의 타타타 신청합니다. 어느새 반백. 저 내일 모레 반백인데 산다는 건 그런 거지.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는 그냥 들었을 때 그냥 지나갔는데 마음에 이렇게 사무치는 곡들이 있어요. 2099님, 제 나이가 되어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니 엄마의 마음이 더 생각나요. 라디의 엄마 들려주세요. 이 노래는 안 돼요. 너무 슬퍼. 진짜 들으면 바로 눈물 버튼이에요. 엄마 막 이러는데 눈물이 주르륵. 그쵸. 아이의 엄마가 되고 엄마의 마음이 더 생각나는데 왜 엄마처럼은 할수 없을까요? 그것이 참. 그래서 엄마들이 정말 대단하다. 예. 우리 말고 우리 엄마들이 정말 대단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I love you. 9006님. 예전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요즘 가을 겨울 돼서 이 노래 들으면 마음이 시려요. 최백호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제목부터가 지금 왜. 마음이 시립니다. 자, 라디의 엄마 신청해주신 2099님께 그리고 1661님께 세제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누가 추천했는데 마음에 쏙든 노래 있죠. 이 노래 좋던데 한번 들어봐. 이렇게. 그럴 때 어머 몰랐는데 내 취향일 때 있잖아요. 그랬던 노래 신청해 주시면은 나노폴리 비누 드릴게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 골랐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 왜 이렇게 삶이 고달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노래 한번 들어보라면서 나훈아의 삶 추천해 주셨거든요. 우리 훈아 오빠가 이렇게 또이 가슴을 저미는 이런 곡을 또 쓰셨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들어봐 주세요. 나훈아의 삶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추천해 줬는데 마음에 쏙든 노래 여러분도 지금 신청해 주세요.

3250님이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신청하셨어요. 안 그래도 이문세님 노래 신청하신 분 많거든요. 자, 누가 추천해줬는데 나 이 노래 좋더라. 비누 선물 드릴게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까지 듣고 왔어요. 2037님은 빛이 정말 힘들 때 들으면 힘이 되는 노래, 정인의 오르막길. 정말 힘든 하루하루, 그러나 그것도 이겨내야 하는 나의 삶의 한 부분이죠. 모든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힘드시면 기도하고 이겨내보세요. 아자아자. 8273님. 손승연이 부른 임재범의 위로. 남편이 손승연 노래 진짜 잘한다고 추천해줬는데 너무 공감해서 자주 듣고 있어요. 9941님. 한루로의 영영 신청해요 하셨고, 7655님. 친구의 추천곡이에요. 보약 같은 친구. 이 중에서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신청해 주신 3250님께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좋은 곡들 많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소아데르사님은 살아가면서 시절 인연들 거치고 혼자인 것 같은 날 직장 상사가 추천해 준 바람의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고, 그리고 노사연의 만남 듣고 싶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이무송 사는 게 뭔지, 오지은의 서울살이는, 신지훈의 시가 될 이야기, 너무 좋은 곡들 많이 보내주셨고, 파니아님은 역시 가을남자 문세님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문세님 레전드다. 자, 오늘 끝곡은요, 2831님이 신청하신 김국환의 타타타, 어느새 밤백이시라고요? 예스, 함께 가요.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내일은 2시엔 콘서트 가수 주호 씨와 함께합니다. 내일 2부 보이는 라디오 함께할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피터팬 아빠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린 전경철님 얘기 들어보셨나요? 전경철님의 영원한 피터팬은 27살이 된 중증 자폐 아들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홀로 아들을 돌보며 살아온 전경철님은 자신이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남은 삶을 아들을 위한 집을 찾는 데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에버랜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애썼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한 채 지난 6일 전경철님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버지는 떠났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과 그가 남긴 꿈은 우리 곁에 남아서 한 아버지가 이루고자 했던 세상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피터팬 아빠가 지키려 했던 진정한 에버랜드는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빼보이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정 광고 심의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오늘 첫 곡으로 갓등 중창단이 부른 사랑 찾아 나는 새 들었습니다. 예,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겨질 발달장애 아들이 지낼 곳을 찾기 위해서 2천여 곳의 시설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하네요. 다행히 방송을 통해서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아들이 지낼 곳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눠주는 후원자도 생기면서 기적처럼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시간보다 훨씬 오래 아들의 곁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예, 지난 6일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 시간을 선물한 건 아들을 향한 한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과 그 사랑에 함께해 준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예, 오늘은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인데요. 아들 예수를 지켜온 어머니의 거룩한 고통과 희생의 삶과도 연결되는 이야기구나 싶었습니다. 예, 우리 오솔길 가족들이 겪는 이야기도 뭐 비슷한 슬픔, 고통 다양하겠는데요. 함께 나눠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의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함께 나눠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문자가 예, 도착했네요. 599님, 네. 피터팬 아빠 이야기 방송으로 통해 들었었어요. 눈물 자국 뚝뚝. 아드님 걱정에 편치 않게 눈을 어떻게 감으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아빠를 위해서 남겨진 아드님을 위해 저도 기도 소원합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홀로 그렇게 아들을 지키고 있었었는데 그렇게 또 너무 애를 쓰셨었나 봅니다. 암에 걸리셔가지고 또 그래도 생각보다 시한부 그게 날짜가 더 늘어났다는 그게 참 신기하고 기적같이 그래도 조금은 더 돌보다가 가셨구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069 하나님, 네, 전경철 작가님의 평생 소원은 모든 발달장애 아동을 기르는 분들의 소원과도 같을 것입니다. 선진국이라는 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건 뭔가 거창하게 큰 무언가만은 아닐 겁니다. 조금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담담하게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 게 진정한 성숙함이고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맞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저는 밑줄을 쳐드리고 싶네요. 예,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 진정한 성숙함. 돈이 많은 성숙 선진국. 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인성 교육이 잘 되는 우리나라. 그랬으면 좋겠죠. 네. 유채칠리아님. 네, 전경철님의 못다 이룬 에버랜드 꿈이 꼭 실현되길 바라면서 전경철님 하느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 누리시길 빕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러게요. 참 마음이 막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래도 그 아드님이 있을 곳을 잘 찾아서 지금은 돌봄을 받고 계시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김지호 노래입니다. 바다의 별.

네, 바다의 별 김지호의 목소리로 듣고 왔어요. 예, 홀로 남은 곰님, 제가 예비이자 교리 때 펼친 성경이 욥기였는데 읽어야 된다는 강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오디오 성경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듣는 게 쉬울 것 같지만 환자의 일상에서 쉬운 건 없어요. 벌써 7장까지 읽었어요. 다 읽으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끝까지 오디오 성경 욥기 편 듣게 응원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뭐 끝까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네. 좀 환자시라서 일상에서 좀 쉽지 않죠. 그렇지만 끈질기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뭐 저도 뭐 성경 읽기 시작해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어요. 언제 시작했냐면요. 거의 1년여 전부터 진척이 안 가고 한 두 장 정도, 세 장 정도 읽다가 또 그렇게 놓아버리고 해서 애가를 갔군요. 예레미야서는 끝났고 이제 애가로 넘어갔습니다만. 아이고 참 성경 읽기 이분은 이제 뭐 오디오로 들으니까 뭐 그렇게 듣나 눈으로 읽으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힘내시고요. 예,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의무라고 생각하면 잘 안 되고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쪽이라도 듣고 마음에 새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2037님 오늘도 하루하루가 소중한 가을 안하는 화요일에 오후네요. 예. 가을 좋아하시군요. 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맞으며 마음의 쉼터 같은 4시에 기도 요설길 들어왔다고 하셨네요. 오늘 제가 전철을 타고 오면서 보니까 어머 어느새 자켓들을 다 입으셨어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분들만 끈만 있는 옷을 입은 분들이 막 여성분들도 많고 와 그분들은 춥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정말 또 오늘도 또 들었답니다. 자 그렇게 정열도 많고 열정도 많고 에너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자켓을 입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은 조금 며칠은 더 기다려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예, 2037님 네. 방금 읽었네요. 계혜정 스텔라님, 전 어제 안과 진료, 오늘은 독감 접종하고 왔어요. 와, 그렇군요. 안과 진료도 중요하죠. 우리 눈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독감 접종, 우리 수염들 자꾸만 감기가 많이 걸려요. 수염들이. 그래서 칠판에 감기 걸리신 수녀님들 꼭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들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독감 주의하시고요. 스텔라님은 독감 접종을 하셨으니 만약에 걸린다 하더라도 엄청 아프지는 않고 이제 면역이 생겨서 그래도 잘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스프링 왈츠님 피터팬처럼 어린아이 같이 살고 싶어요. 수녀님. 와 그게 말은 그렇지만 오늘 읽어드린 그 피터팬은 진짜 부모님이 보기에는 참 십자가이고 그쪽 어린아이 쪽에서 보면 천사이죠. 네, 자기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인지가 잘 안 될 때 참 보는 사람들은 답답하지만 본인은 고통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 천사죠. 여러 가지가 참 복합적으로 우리 살아가는데 많은 인내와 또 때로는 뭐라 그럴까요? 내 아이의 죄를 좀 기어감는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대신해서 그런 아이가 나를 대신해서 보석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예. 로즈마리님, 네, 수녀님, 전경철님의 기사를 보고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드렸어요. 그러게요. 네,
살아생전에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그 정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온 정신 다해서 사랑으로 동반했으니 가실 때도 정말 손을 못 놓았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렇지만 뭐 주님은 또 돌봄할 수 있는 그런 끈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주님 영광이고 감사이죠. 네. 매기님, 네. 피터팬 아빠 전경철님, 주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지금쯤 네, 성모님 품에서 아이고 편히 쉬거라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내 품에서 네, 오늘 고통의 성모님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부속가도 부르고 그러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미사 참여하셨는지 모르지만요.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축일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품고 성모님께 모든 걸 좀 맡겨드렸으면 합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4160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음성기도 만나볼게요.

얼마 전 응급실이라면서 저에게 전화가 여러 통 왔어요. 딸이 정신과 약을 한꺼번에 60알이나 먹었었대요. 성에 차지 않는 대학을 휴학하지 않고 다니면서 편입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2학기 등록 앞두고 등록금 때문에 스트레스가 몰려왔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밤새 수액을 맞고 있는 모습을 보며 곁을 지키는데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손목에 상처도 너무 많아요. 더 이상 혼자서만 힘들어하지 않도록 기도로 함께 도와주세요.

4160 자매님, 신청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자매님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따님이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 여러 통 받았다고 그러는데 빨리 못 받으셨나 보죠. 네. 밤새 곁을 지키셨었을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아프셨을지 느껴집니다. 와, 정신과 약을 두통 정도 되겠나요? 예, 그걸 아이고 버거운 학교 생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싶지 않은 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또 해야 되겠고 그러니 정신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정말 버겁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갑자기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참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엄마 마음은 더 복잡하고 힘드셨겠죠.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하는 그 말씀에 표현하기 힘든 마음까지 느껴집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내가 얼마나 뭘 잘못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알아챘더라면 이런 마음이 들고 자꾸 엄마 자신을 자책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자매님, 지금은 자신을 탓하기보다 딸아이 곁에 있어주고 딸아이가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함께 손 꼭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딸아이도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혼자 감당하느라 너무 많이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혼자 견디지 않도록 엄마와 또 곁에 있는 가족들이 정말 필요한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다독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따님과 또 자매님을 위해서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잠시 기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매님의 딸을 따뜻하게 돌보아 주소서. 몸과 마음이 지친 딸 아이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허락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희망을 찾게 해 주소서. 딸아이가 더 이상 자신의 아픔을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과 주변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필요한 도움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어머니께도 주님의 위로를 보내시어 자신을 탓하거나 지나친 죄책감에 머물지 않고 이 시간 잘 견뎌낼 힘을 주소서.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열어진 마음 속에서 보듬으며 주님 안에서 다시 평화의 웃음을 되찾게 하소서. 이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희망이 머물게 하소서.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4160 자매님 함께 노래를 듣겠는데요. 이 노래가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선물로 띄워드릴게요. 이경수 신재광의 노래로 듣습니다. 사랑한다 나를.

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여오시면 되는데요. 지금 내 손 안에 CPBC 라디오 스마트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CPBC 빵이 새롭게 대문도 그렇고 다 내용도 단장을 했습니다. 더 귀엽고 산뜻해진 어플 디자인 기본, 간편한 회원 가입을 통해서 무료로 방송에 참여하시는 것도 물론이고요.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성표, 선곡표,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 메뉴, 또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들을 언제든지 다시 듣고 이어들을 수 있는 AOD 플레이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즐겨 듣는 프로그램 방송 알림 기능까지 추가됐는데요. 뭐 신앙이 필요한 순간부터 음악과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CPBC 라디오, 새로워진 CPBC 빵에서 만나보세요. 뭐 조금 전에 뭐 어떻게 이걸 깔아야 되는지 몰라서 못 들어온다 뭐 했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건 뭐 스마트폰에 다 깔려있는 겁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을 검색하세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아들으셨죠?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정 스텔라님 또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네,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매님의 따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도 17살 때 정신과약 과다 복용하고 쓰러져서 정신과 보호병동에 입원하고 3개월 정도 입원했답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시면 자녀분이 잘 이겨내실 거예요. 와, 이렇게 체험담을 해 주셨어요. 예. 정말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죠. 4160님 정말 듣고 계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따님 옆에서 잘 손잡고 묵묵히 봐주시고 힘내라고 네 용기 내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하늘 사무엘님 따님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오길 기도합니다. 또한 어머니와 가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선한 우리 사무엘 형제님 기도해 주시면 아마도 꼭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069 하나님, 네, 따님이 정말 원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의 상황은 과감히 놓고 차근차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따님의 영육간 건강한 회복을 하느님께서 청하며 따님이 이 시기에 하느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와, 또 이렇게 정말 소중한 말씀 해주셨네요. 원하는 게 뭔지 잘 기도 안에서 정말 식별을 하고 또 과감하게 좀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뭐 그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부모의 사랑을 통해 세상에서 처음 사랑받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품고 끝까지 곁을 지키는 모든 부모들을 축복해 주소서.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며 눈물 흘리는 부모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희망을 주소서. 주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을 내밀고 외로운 이의 곁에 머물러주며, 우리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세상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소서. 한 사람의 진실한 사랑이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작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어둠의 그늘 속에서 까리타스 수녀의 수녀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곱게 노래를 잘 부르죠?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겨진 사연 보겠습니다. 유채칠리아님, 네, 아멘. 4160님 따님 사연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눈물 자국 뚝뚝. 사매님도 많이 놀라셨지요. 따님의 힘든 마음 잘 어루만져 주시고 가족들의 사랑과 기도로 따님의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을 되찾고 힘든 시기 잘 이겨나가길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와, 오늘은 정말 큰언니 같은 그런 말씀으로 네, 또 응원을 하셨네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예, 평화와 안정을 찾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기도를 함께합니다. 예, 규환이님, 네, 힘을 내라, 두려워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와, 주님이 해주신 말씀. 예, 여기다 이렇게 또 굵은 글씨로 또 네, 몇 마디 안 되지만 이게 진땡이네요. 아, 우리 모두 정말 힘내고 두려워 말고 나다 용기를 내라 하신 주님 손붙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네, 김성호 세바스티아노님, 안녕하세요 수녀님.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며칠 후 떠나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완주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어떡하죠? 와, 800km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봤는데 유튜브로 좀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분들 정말 힘들게 걷는데 그래도 걸으면서 또 지나치는 많은 순례객들이 서로 인사 나누고 또 힘내라고 용기도 주고 뭐 그런다고 하더군요. 자, 재밌게 그 알베르고라고 하죠. 거기 숙소에 가면 또 서로가 또 재미나게 각자 자기들의 음식 있잖아요. 나라가 달라도 그런 것도 같이 해먹으면서 나눠먹고 또 힘내가지고 또 걷고 와, 은총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너무 힘들면 조금 좀 쉬었다 가거나 아니면 자기 물품, 물건 있잖아요. 등에 쥐고 뭐 그러는 걸 먼저 그 목적지까지 보내는 것이 있어요. 좀 그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걷기는 내가 걷는데 그 몸에 지닌 하는 거 그런 거 낑낑 매고 가지 말고 먼저 보내는 거 돈 조금 들긴 하지만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7834님, 네, 수녀님 바뀐 빵 앱 할 줄 몰라서 방송 못 듣고 있어요. 알려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새로워진 CPBC 빵 들어오실려면 앱스토어나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 그거는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 모두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깔려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CPBC 빵 한번 이렇게 문자를 거기다 넣어보세요. 그 바에다가 그러면서 검색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게 나옵니다. 그럼 하라는 대로 하는데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잘하셨죠? 네. 디오니시아님, 네, 엄마나 이런 경사가 있나요? 폰도 업그레이드 되고 빵도 업그레이드 되어서 운전 중에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대문 사진인 수녀님 얼굴도 화면 한켠에 살짝 나와요. 아유, 왜 이렇게 웃기세요? 아, 제 목소리 지금 잘 들리시나 보다. 그 멀리 호주에서도요. 예, 운전하면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대문이 다 바뀌고 네, 그 내용도 막 바뀌고 마구마구 바뀌고 그거 바라보는 재미로 막 이거저거 꾹꾹 눌러봤답니다. 저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렇게 먼 데서도 잘 보게 되고 들리고 그러네요. 아, 이게 또 그 일을 하신 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좋아했답니다. 예, 계속 그 대문 통해서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에게는 참 이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멀리 있어도 마음이 먼저 아프고, 자녀가 힘들어하면 대신 울어주고 싶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곁에 서 계신 성모님을 바라봅니다. 아드님이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성모님은 그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해드릴 수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없어 마음이 무너지며 곁에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고통받는 이가 혼자 안 걷도록 곁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히 성모님의 상처와 고통을 온전히 느껴보며 곁에 머물러 보면 좋겠습니다. 네,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인 오늘 벌써 노을로 저무는 저녁이네요. 오솔길 가족 중에는요, 이웃의 아픔이나 고통 앞에서 조용히 기도로 곁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오늘도 귀를 쫑긋하신 분들이 모두 그런 분들입니다. 이 사랑이 주님과 성모님께 드리는 기쁜 봉헌이 되도록 저도 두 손 모아봅니다. 끝곡으로 휘하시 부르는 사랑의 성모님 남겨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보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달소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모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현양 축일에 이어 오늘 우리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을 지냅니다. 어제는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았고, 오늘은 성모님의 고통에 머물러 봅니다. 교회가 고통을 묵상하는 이유는 고통 자체를 즐겨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고통 너머의 은총을 바라보고 그 은총에 감사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숱하게 겪으셨습니다. 헤로대의 눈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소년 예수가 실종되었었고, 홀몸으로 아이를 키워내셔야 했습니다. 출가한 아들을 찾아 각지를 떠돌아다닌 끝에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시신을 자기 손으로 받아 안으시어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묻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은 아파 보신 분입니다. 만약 한 번도 아파 본적 없이 탄탄대로만 걸어 보신 분이라면 저의 아픔을 내보이기 어려웠을 것도 같습니다. 성모님이 아파 보신 분이기에, 아니 그 누구보다 아프셨던 분이기에 우리의 아픔을 더욱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고통 자체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때로 세상 구원을 위해 누군가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맡기시기도 하시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고통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자체로 미화되거나 합리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시는 주님은 고통의 주님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복음 말씀대로 그분을 믿느니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성모님께 허락하신 아픔은 공감과 위로의 바탕이 되는 아픔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아파 보신 분께서 오늘도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파 보신 어머니와 함께 일상 속의 크고 작은 아픔들을 견디어 내며 아픔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크고 작은 찬미의 노래를 나지막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조홍범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우리에게는요, 32개의 영구치가 있습니다. 20개였던 유치가 빠진 자리엔 32개의 영구치가 나죠. 유치가 나고 영원히 내 자리는 여기야 하면서 났던 32개의 영구치인데요. 세월이 가고 살아가다 보면 자리가 바뀌더라고요. 어떤 치아는 조금 옆으로 밀리고 또 어떤 치아는 앞으로 기울고 어떤 어금니는 제자리를 벗어나 끝에서 살짝 붕 떠있기도 합니다. 아랫니와 제대로

제대로 맞물리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자리 하나를 차지한 채 혼자 떠있는 치아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맞물리지도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어금니도요, 함부로 빼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치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그 치아 역시 그 자리에 있어줘야 하기 때문이래요. 사라지면 다른 치아들이 자기 자리에서 밀린다네요. 혹시라도 지금 내가 제 역할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힘든 분 계신가요? 꼭 무언가 해내고 있어야만 쓸모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돼줄 수 있습니다. 저도요, 열심히 제 자리 지키기 위해 돌아왔어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화요일 첫 곡, 조이의 그럴 때마다 듣고 왔습니다. 치아 하나하나가 서로를 버티게 해주네요. 꼭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나의 쓸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나는 쓸모가 지금 있나? 내가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나? 내 몫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딱히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이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무언가를 해내고 있어야만 쓸모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기댈 곳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 그런 생각해보면서 힘내는 화요일 되시면 좋겠고요. 9월 15일 오늘이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인데요.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고통의 길을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랑이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힘든 사람 곁에 끝까지 있어주는 것, 그것도 사랑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설레라. 오늘 방송 순서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퀴즈로 전해드리니까요. 정답도 뜸들이지 말고 바로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화요일 코너, 플러스 핫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핫 키워드 함께 하시면요. 상식도 정보도 살림에도 생활에도 플러스가 되는 2주의 핫 키워드들 전해드리니까요. 귀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5시엔 설레라의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C도 준비해 뒀습니다.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도 소개해 드릴게요.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준비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서 배우와 함께 게임과 체험을 즐기는 어린이 참여 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관람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 학년에 적응해가는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족 공연인데요. 36개월 이상 관람이 가능하고요. 10월 9일 금요일, 10일 토요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열립니다. 금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11시 공연 가운데 원하는 회차 선택해서 관람하실 수가 있고요. 공연 관람권은 1인 2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CPBC에서 바로 드리는 선물 기프티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시면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희 빵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거든요. 빵톡으로 스프링 왈츠님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귀동님께서 설레라 가족 여러분, 설디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화요일 설레라도 다 함께 우리 퀴즈 풀러 가볼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하시면서 퀴즈 풀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퀴즈 풀 건데요. 김진표가 부르는 유난히 듣고 올게요.

김진표 신의원이 함께한 유난히 듣고 왔습니다. 문자로 우리 0898님께서 안녕하세요. 흐흐. 안녕하세요. 헤헤 굿.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하시면서 인사를 여러 번 보내주셨거든요. 아, 이 인사에 답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0898님 반갑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너무 이 귀여운 문자에 어제 노을 지는 거 보셨어요? 아니, 이 문자를 보면서 제 마음이 좀 따뜻해져가지고 따뜻했던 어제 노을 지는 기억이 생각났는데 정말 그 오렌지빛으로 물들던 어제 저녁이 생각이 나네요. 어제 그거 보신 분들은 와 진짜 예쁘다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퀴즈 풀러 가볼까요?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대구시 남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대구 남구가요, 이것 나눔 주간을 맞아서 오는 20일까지 장기 기증의 의미를 알리고 또 기증희망 등록 참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기를 기증하는 일은 이것을 잃는 일이 아니라 이것을 이어주는 나눔이라고 말합니다. 가톨릭에서도 이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장기 기증을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으로 바라보는데요. 이것을 살리는 일, 과연 무엇을 살리는 걸까요? 1번 생명. 장기를 기증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이어주는 나눔, 생명일까요? 아니면 2번 분위기일까요? 분위기도 살리면 좋겠지만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생명, 2번 분위기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힌트송은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life란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life 선곡으로 준비해왔는데요. VOS가 부르는 Beautiful Life 듣고 올게요.

VOS의 뷰티풀 라이프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인 이것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죠? 하느님께서 빚으신 피조물이 살아서 숨쉬고 또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우리는 창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이것을 돌보아야 할 시기인데요. 살아 숨쉬는 한 존재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무엇을 살려야 할까요? 1번 생명, 2번 분위기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교가명 생태동물원 이용권, 그리고 어린이 참여 공간,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관람권 1인 2매 준비되어 있고요. 대구시 PBC에서 드리는 선물,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생명, 2번 분위기 중에 정답을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원하는 선물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선물 콕 집어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동물원요, 아니면 저는 관람권요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을 살려야 될까요?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요. 오늘의 정답인 이것, 영어로 하면은 life더라고요. 그래서 에릭남의 Bravo My Life 준비했습니다. 요거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게요.

에릭남이 부르는 브라보 와일라이프 듣고 왔습니다. 이미드레사님이 1번 생명 하시면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1번 생명이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이었습니다. 스프링월츠님도 생명 존중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브라보 와일라이프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내 생일 최고라고 또 빵톡 보내주셨네요. 매월 9월의 두 번째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기리는 생명나눔 주간입니다. 이에 맞춰서 대구 남구청에서는요.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요. 고 김수환 추기경님도 안 못 보는 이에게 빛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며 선종 때 각막을 기증하기도 하셨죠. 생명 나눔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어도 좋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정답도 좀 살펴볼까요? 3045님께서 1번 정답 보내주시면서 저희 자매 중에 시간을 다투는 이런 아픔이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 그 마음 잘 헤아린답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 자매분 가운데 시간 다투는 아픔 겪으신 적이 있으셨군요. 그때 얼마나 또 간절한 시간을 보내셨을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지만요. 오늘 이 생명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 3045님께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과 함께 또 마음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0016님께서 퇴근길 하늘의 구름이 너무 아름답네요. 성당 봉사자회의 가야해서 막 달려왔어요. 정답은 생명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요즘 너무 쉽게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아리고 많이 아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오늘 봉사자회의 가는 길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또 그 마음이 더 이렇게 충만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내주신 것처럼 아, 근데 그 생명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아버릴 만큼 힘든 분들은 어떤 아픔이 있는 걸까? 그 아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지는 않은지 이웃을 좀 잘 돌아봐야겠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6864님도 생명하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1029님도 1번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0020님 생명하시면서 장기기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고 1029님이 장기기증 운동 참여를 위해서라도 건강관리를 잘 해야겠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1166님은 1번 생명 장기조직 기증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1166님 정말 멋진 일을 하셨네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을 있으셔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면 장기 기증 원하시는 분들은 장기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또 보건소나 아니면 등록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하셨다면 가족들에게도 나는 장기기증을 희망해서 신청을 했다라고 미리 뜻을 알려두시면 좋다고 하네요. 오늘 정답이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0898님께서 문자 읽어줘서 고마워요. 엄마 폰이에요. 귀여워.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0898님. 아, 이건 이제 엄마 번호겠군요. 아, 너무 귀엽다. 그러면서 1번 정답 보내주시면서 동물원 이렇게 원하는 선물을 또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유, 0898님께 당연히 보내드려야겠죠? 저희가 콕 집어서 동물원 하고 보내주신 우리 0898님께는 당연히 요 동물원 이용권 보내드리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선물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기한 내에 꼭 사용 등록을 해주시고요. 우리 동물원하고 이야기해주신 0898님께서는 저희 요 번호로 샵 0931 번호로 초대권 받으실 주소랑 그리고 성함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 분들께는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요.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플러스 핫 키워드. 상식을 플러스, 정보를 플러스, 생활에도 플러스. 경제사회 문화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받고 있는 소식들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런 키워드가 핫합니다. 이번 주 귀 기울여야 될 키워드들,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론 아 이제 저녁에도 주식으로부터 못 벗어나느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이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일까요? 아니면은 기대가 되시나요? 다음 키워드는 미국 금리. 미국 시각으로 15일부터 이틀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는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케빈 워시 미국 중앙은행 FED 의장은 어떤 결정을 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키워드는 수시 분석. 2027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수시 경쟁률을 분석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유명 학원의 분석에 따르면요.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지원자 수가 11.6% 증가했고요. 반도체 업계가 호황을 이어가면서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반면 서울 주요 대학 의대 경쟁률은 소폭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편의점 다양화 시대.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비슷한 물건을 판매하던 편의점이 변신하고 있습니다. 과자, 음료 등 비슷한 상품을 팔던 표준 매장에서 벗어나 상권에 맞게 장보기 특화점, K푸드 특화점, 도로변 휴게공간 특화점 등으로 다양화되면서요. 특화 매장은 매출이 두 배나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자주 찾는 편의점엔 이게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이번 주 마지막 키워드 천원의 아침밥입니다. 고물가에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천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을 찾는 대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부에 따르면요. 2017년 10개 대학에서 시작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20개 대학에서 540만 인분을 제공하는 규모로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저렴하지만 알찬 아침밥을 먹고 힘내서 건강하게 미래를 꿈꿔주길 바라봅니다. 이상 플러스 핫 키워드였습니다. 이번 주 귀 기울여야 될 키워드들 전해드렸는데요. 천원의 아침밥 이야기도 저는 좀 관심이 가고 그리고 누구보다 이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제가 여러 편의점을 다녀보면서 이렇게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하게 상품을 배치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변신을 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가 마감되면서 수시 분석 이야기가 나왔죠.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의 인기가 치솟았다. 이게 뭐랄까요? 좀 해마다까지는 아니지만 몇 년 단위로 묶어서 취업이 잘 될 것 같은 그 유망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 학과들은 항상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시를 할 때, 여러분들이 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할 때 인기 있던 학과들은 어떤 학과들이었을지도 궁금하네요. 키워드 들으면서 나는 이런 소식에 좀 관심이 갔다 하는 것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비치가 부르는 너의 편이 돼줄게 듣고 올게요.

다비치, 너의 편이 돼줄게 듣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 키워드들 살펴본 것 중에 인기학과 이야기했잖아요. 수시 마감되면서. 그 저는 저 입학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때 약간 반도체 이런 게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뭐랄까, 이과랑 공대 계열이 취업이 잘 되니까 그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반도체가 인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찾아봤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대 중반으로 가보면요. IT 바람이 한창 불면서 컴퓨터, 정보통신, 전자공학 같은 학과들이 주목을 받았고요. 200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이때 취업난이 본격적으로 체감되면서, 이때는 경영 경제 같은 상경 계열의 인기가 좀 높아졌대요. 그리고 생명과학, 생명공학도 뜨는 학과로 꼽혔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학과는 어디인지 이게 더 중요해지면서 기계나 전기전자 같은 공학 계열, 그리고 간호를 비롯한 보건 계열의 인기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높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IT 기업들이 쭉쭉 성장했잖아요. 컴퓨터 공학, 뭐 소프트웨어가 확 치고 올라옵니다. 202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좀 익숙한 이름들, 인공지능, AI,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해지면서 이게 좀 인기 학과가 되고, 요즘은 아까 반도체 학과처럼 기업이랑 대학이 손을 잡고 만든 그런 취업과 연결되는 학과에 관심이 더 커졌다고 하네요. 근데 20년 동안 쭉 훑어봐도 꾸준히 인기가 많은 그런 과가 있는데, 바로 의학, 약학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 학과만 쭉 늘어놓고 봐도 그 시대에 어떤 산업이 뜨고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때 유행하던 학과들이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희 아까 이야기를 했던 편의점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예전에만 가도 편의점이 좀 획일화되어 있었잖아요. 어디에 가도 이런 거 이런 품목 그리고 뭐 이런 DP 이렇게 하면서 편의점이 다 비슷했는데 요즘은 좀 특화되어 있는 편의점 가보면 여기가 정말 편의점 맞아? 하는 이런 곳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활 밀착형으로 그런 동네, 주택가 이런 데는 채소도 있고요. 달걀도 있고 고기 같은 신선식품들, 콩나물도 있고 두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게 장을 볼 수 있는 편의점, 장보기 특화점도 있고 관광객이 많은 스팟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한국의 라면만 170여 종을 빼곡하게 진열해놓은 K푸드 특화 편의점도 있다고 하네요. 또 폐주유소를 리모델링해서 편의점과 함께 넓은 휴게 공간을 마련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결국 중요한 게 똑같은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피는 거, 그거를 판매하는 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를 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죠? 경쟁에서 살아남는 가장 큰 경쟁력이 너를 알고 나를 아는 것, 이게 아닐까 싶은 그런 키워드였고요. 그리고 마음이 좀 이렇게 훈훈해지는 키워드, 1,000원의 아침밥. 요즘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 거의 없잖아요, 사실. 1,000원으로 뭐를 배부르게 먹는다는 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이 1,000원의 아침밥은 가격만 보면은 저렴하지만 이 의미 자체도 값집니다. 대구의 대학들 가운데서도 6,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대구가톨릭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이 이름부터 특별하더라고요. 이름부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두 가지 아침밥을 마련하는데 사랑식 그리고 봉사식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식 봉사식이라니 참 가톨릭대학교다운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랑하고 또 봉사하는 것 어쩌면 거창한 구호보다 아침밥 한 그릇에 그 마음이 더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1,000원의 아침밥에 오늘 하루도 잘 보내길 바랍니다 하는 응원 담아서 우리 청춘들을 좀 응원해 봅니다. 든든하게 아침 먹어야 또 대학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머리도 쓰고 힘도 쓰고 하루 종일 생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 없어서 배고파서 배고픈데 밥 못 먹는 것만큼 서러운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 일 없도록 이 1,000원의 아침밥 제도가 좀 오래도록 유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핫 키워드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모가 부르는 그대 내게 다시 듣고 올게요.

오늘의 비타민 5C. 여러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퇴근하는 이 시간, 여전한 열기에 땀을 흘린 이 시간, 내 얼굴빛은 어떤가요? 환하게 얼굴빛이 화사해 보이는 날도 있지만 칙칙하니 어두운 날도 있잖아요. 왜 얼굴빛만 밝아도 사람이 훨씬 밝아 보이는데 피부톤을 좀 밝게 해주는 방법, 먹거리에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린 사람은 피부의 붉은 빛과 노란 빛이 증가해서 더욱 건강해 보이는 피부색이 나타난다고 해요. 특히 빨강, 노랑, 주황색 식품에 풍부한 카로티노이드는 피부에 축적돼서 얼굴을 더욱 생기돋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는데요. 예를 들면 파프리카나 키위 이런 식품이고요. 피부 손상을 줄여준다는 토마토, 피부 장벽을 지켜준다는 연어, 세포를 보호해준다는 아몬드도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줘서 얼굴빛을 환하게 해준대요. 음식을 챙겨 먹는데도 그래도 더 환하게 밝아지고 싶은가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오늘의 비타민 말, 사랑을 하세요.

비타민 5C에 이어서 아이유의 8 듣고 왔습니다. 스프링 월츠님이 잘 먹어야 얼굴 좋아져요. 골고루 잘 먹을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럼요. 골고루 잘 먹고 과일이랑 채소 섭취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좋아지려면 사랑을 또 해야 된다는 거. 사랑하면 얼굴빛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사랑이 차오르면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눈빛도 한결 따뜻해지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랑했던 마음에 미움이 섞이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얼굴빛이 또 어두워지기도 하죠. 그럴 때는 우리 고해성사를 한번 해볼까요? 마음에 묵은 것들 내려놓고요.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나오는 교우들의 얼굴빛 보면 참 밝더라고요. 환한 얼굴로 오늘 하루 잘 정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끝곡으로요.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0: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2: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2: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2: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들

0: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시작부터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두고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아무 힘도 없는 발달장애 아이와 부모를 공격 소재로 쓴다고 야당을 비판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발달장애 아동에게 가야 할 돈의 40%가 후보자 가족에게 간 특혜 구조를 지적한 것이라 맞받았습니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악마야 라고 소리쳤고 주 의원은 40% 가족들이 빼먹는 게 악마라고 맞받아치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족 특혜 의혹을 해명하며 아내가 죽으면 장애 아이들을 맡길 사람은 아들뿐이라며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청탁했던 약물의 동물실험 결과가 누락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라며 약물 성능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 딱 한 번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이 2023년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국회의원이 식약처에 청탁전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느냐는 질문에 김승원 의원 말고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치검찰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창업자 강세찬 씨와 양모 씨를 기소한 뒤 저를 기소유예로 담가두려는 것이라며 한동훈 휘와 정치검찰의 쪼개기 기소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에 취임하면 검찰 자료가 한동훈 의원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손솔 진보당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로 한동훈 의원 후원의 회계보고서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이 일제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서영교 의원과 손솔 의원의 후원의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요청하겠다. 제 자료를 내준 것처럼 똑같이 제출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국회의 경과보고서 채택 및 송부 혹은 미채택 시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절차가 남습니다. 그리고 재송부 기한이 끝나면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임명 강행 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과라서 약물 성분도 모르는데 친한 사회 동생의 부탁을 듣고 애국심이 발동해 국회의원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식약처에 임상실험 청탁을 하고 이후 3만 명의 주가 조작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청문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화요일의 국제가이드 국경 없는 문의정 시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대리 세력들의 전방위 공세에 최악의 안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벼랑 끝 중동 상황부터 브릭스의 탈달러 행보, 미국과 거리를 두는 캐나다의 유럽연합 밀착 등 요동치는 글로벌 정세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성혜광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건 국제뉴스 뭐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1: 그렇죠?
0: 좀 문희정 평론가님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1: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곳의 지도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에 예멘이라는 나라와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0: 예.
1: 자, 오만이라는 나라는 사실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동 문제에 있어서 중재국으로 뭐 서방 국가든 중동 국가든 다 신뢰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가지고 이란하고 합의를 했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또 미국과 사실은 물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고요. 그 옆에 있는 예멘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내전이 벌어졌어요.
0: 예.
1: 지금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예멘 정부군과 그리고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2015년부터 사우디가 아랍연합군을 동원해가지고 정부군 편에 참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우디가 얼마나 많은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들어갔겠습니까?
0: 예.
1: 그런데 후티 반군에 판판이 졌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간 그 많은 무기들 다 내어주고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자, 왜 그러냐? 사우디 같은 경우에

0: 때는 용병들이 싸웁니다. 자체의 군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전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1: 네.
0: 자, 2022년에 유엔의 중재로 가까스로 휴전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언제 교전이 시작이 됐냐면 지난 7월 초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그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 때
1: 예.
0: 후티 반군의 지도자들을 실어가기 위해서 이란 항공기가 예멘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참석을 했다가 다시 이제 돌려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란 항공기가 산하공항으로 오려고 하는데 사우디가 여기 무기 실려 있지 이러면서 공항을 폭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후티 반군이 그래? 그럼 이제 휴전 끝. 이러면서 교전이 시작이 됐거든요.
1: 예.
0: 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이제 영토를 가로지르는 1200km 송유관을 통해 가지고 홍해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빼고 있었냐면은 하루에 뭐 최대 500만 배럴까지 수출을 할 정도로 별로 타격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후티 반군이 다시 사우디와 교전이 시작되면서 그래 그럼 니들 수출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홍해 입구에 바벨 만데브 해협을 장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우디 송유관 공격뿐만 아니라 본토 공격뿐만 아니라 이 바벨 만데브 해협에 있는 섬도 이제 어차피 예멘 땅이었으니까요. 이제 후티 반군이 장악을 하고 그 인근을 장악을 하면서 지금 이쪽으로 사우디가 수출하던 물량도 막히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석유를 받아봐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뭐 페르시아만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받아볼 수 있었던 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 쪽으로 지금 많이 그렇죠. 내왔던 그 석유인데 지금 이것까지 만약에 막히게 되면은 다시 유가가 다시 지금도 높은 수준이면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아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 이렇게 좀 못 싸우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누구 편에 드는 건 아닌데
2: 네, 네.
1: 후티 반군한테 지금 뭐 전황을 보니까 지금 뭐 주요 항구 도시 모카가 점령당했고
2: 그렇죠.
1: 그리고 지금 뭐 페림섬 뭐 이런 것도 점령하고 그래서 완전히 여기가 지금 봉쇄돼 버린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무능하죠?
2: 일단
1: 사우디는
2: 뭐 군사력은 군 장비 같은 건 뛰어나죠. 전투기도 있고 다 뛰어난데 문제는 이게 좀 공습만으로 이란하고 똑같습니다. 공습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는 않다.
1: 아.
2: 전투기를 아무리 예멘의 후티 세력을 공격을 하더라도
1: 예.
2: 거기 또 산악 지역이고 은폐할 수 있고. 정확도가 떨어지죠.
1: 예.
2: 아무리 위에서 공격해봐야 후티 세력 완전 제거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상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1: 예.
2: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1: 그냥
2: 이제 정부군, 예멘에 있는 정부군을 계속 지원해서 정부군하고 후티랑 계속 싸우도록 하는 방식밖에 없는데 이걸 이미 2015년부터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가 계속 공습 위주로 전쟁을 해왔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1: 예.
2: 그런데 지금도 사우디는 이제 쓸 수 있는 수단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고 뭐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해봐야 오히려 후티에게 더 두드려 맞는 지금 후티는 계속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사우디의 이제 군사 기지 그다음에 뭐 말씀드린 1200km짜리 동서 송유관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2: 이걸 더군다나 MBS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SOS를 보냈어요. 후티를 좀 공습해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습니다.
0: 무함마드 빈살만 예, 사우디 예. 왕세자가 실권자인데
2: 예.
0: 트럼프 대통령한테 두 번이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1: 예.
0: 공습 좀 해달라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사우디가 미국에 투자한 돈이
2: 그렇죠.
0: 엄청나고 사실 대표적인 친미 국가잖아요. 그리고
1: 예.
0: 사우디가 사주는 미국 무기가 얼만데 그리고 미군 기지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도 이란이 공격을 받는데 미군이 전혀 사우디를 지켜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미국 쪽에서도 살짝 이제 약간 눈치가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냥 작전 회의실을 사우디에 설치하고 100여 명의 군사 고문단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수준.
1: 군사 고문단.
2: 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쨌든 이게 저는 이걸 보면 잃을 게 많은 나라와 잃을 게 없는 나라가
2: 그렇죠.
1: 붙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약간 한국하고 북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통의 무기는 사실 북한에 압도하는데
2: 네.
1: 우리나라는 한번 만약에 여기서 분쟁이 나면은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2: 그렇죠.
1: 경제적 타격이 어마어마한 거고 완전히 뭐 북한에 압살하거나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가 더 피해를 보니까 이제 평화를 외치는 이런 상황인데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네,
1: 사우디가
2: 네.
1: 아무리 뭐 돈을 잘 벌고 강국이라고 하더라도 해협 그렇죠. 막히면은 그냥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 그렇죠.
1: 그렇군요.

0: 호르무즈 해협도 지금 난리네요.
1: 그렇죠.
0: 엘 가이아호가 지금 폭발했다고요.
1: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폭발됐냐를 두고 이란 쪽에서는 우리가 설치해놓은 뭐 기대 때문에 폭발된 거다. 미국은 이란의 드론 타격이지 기대는 없다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일종의 이제 기싸움이고 미국은 어쨌든 기대는 우리가 다 제거를 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란 모르게 지나는 선박들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제 계속 자기들 통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거는 기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0: 예.
1: 이란은 봐라 내가 거기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니? 통제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여전히 우리가 기대를 설치하면 니네 못 지나가. 그러니까 통제력을 놓고 이제 양측에 똑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0: 그럼 어느 쪽이 맞는 거라고 봐야 돼요?
2: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미국 측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이란 측이 설치해 놓은 길에 우리가 다 제거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 예.
2: 이것 자체가 우리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심지어 자 호르무즈 해협 우리의 호의를 받아서 통과하는 선박들 꽤 많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란은 무슨 얘기냐? 우리 쪽에 통보하지 않으면은 호르무즈 해협 못 지나가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0: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다시 느끼는 선사들이 많을 테니까 보험료가 엄청 올라가거나
2: 그렇죠.
0: 아예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 보증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을 할 테고
1: 네.
0: 지금 홍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동 유조선의 일일 운임료가 사상 최초로 100만 달러로 돌파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1: 네.
0: 그럼 이제 유가가 이제 급등 다시 하겠네요.
1: 그렇죠. 유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과도 사실 선사들이 겁을 낼 수밖에 없죠. 이란이 계속해서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한다. 이렇게 뭐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조선이 계속 폭파되고 있다. 그러면 보낼 수가 없어요. 사실. 아무리 미국이
2: 맞아요.
1: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봐야 선사 입장에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조선을 글로 보내는 것은 자산 행위나 마찬가지잖아요.
2: 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네. 뭐냐면은 이란은 자 여기 통과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통보하고 우리가 안내하는 항로를 따라서 나가라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군이 딱하니 맞고는 우리한테 얘기 안 하면 여기 통과 못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봉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0: 네. 두 나라가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는 게 두 나라가 서로 삥을 뜯겠다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2: 정확합니다.
1: 네.
0: 받아들여져서 아 정말 미치겠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진짜 미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파병 압박이 지금 거세지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묘한 얘기를 하는데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이제 체포, 뭐 납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의 통제권을 하면서 지금
1: 네.
0: 이제 원유를 확보를 했는데 이란 원유 확보를 위해 미군을 잔류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1: 네.
0: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파병을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사실 이번 전쟁이 이란의 원유 때문에 시작된 전쟁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핵 문제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핵 관련해서 이제 이란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군사적 수단에서도 써서 이란을 협상 테이블 끌어오고 내가 원하는 핵협정을 체결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서 전쟁의 양상은 이제 호르무즈 전쟁이 돼버렸죠. 사실은 핵과 관련해서 지금 핵은 얘기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동맹국들에게 4월 달부터 5월 달부터 신호를 보냈죠. 도와달라. 근데 아무도 지금 도와주지 않았어요.
0: 예.
1: 우리도 계속 지금 답변을 계속 미뤄왔던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 중간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미국만 계속해서 거기를 이제 봉쇄하면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실제로 힘들고. 왜냐하면 뭐 미사일이 지금 많이 재고가 없는 상황이고.
0: 예.
1: 뭐 단기적인 전쟁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란과 큰 대규모 전쟁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 그리고 미군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상황.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딱 케이스가 걸렸어요. 안 도와주면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지만
0: 예.
1: 최근에는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 비용을 청구할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0: 미국에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1: 그렇죠.
0: 얘기를 했어요.
1: 왜냐하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0: 예.
1: 거기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배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우리의 요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는 배상을 해야 될 것이다.
0: 예.
1: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0: 그렇군요.
1: 누가 보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0: 그러니까 아니 난 진짜 웃긴 게 죄송한데요.
1: 네.

0: 본인들도 사우디가 SS 치는데 안 보내잖아요.
1: 그렇죠.
0: 사우디 후티 반군하고 거기에 끼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게 중동이 전쟁이 확산되는 게 싫으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또 네. 오라고 하고 이게 원래 뭐 다 뭐 국가들의 자국 이기주의이긴 하지만은 이게 영이 먹히겠 영빨이 쓰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 아니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 이 전쟁 전에 원래 멀쩡하게 뚫려 있던 해협입니다. 이거 지금 막아가지고 이 문제 만든 게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아니 자기네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국제사회를 지금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는 정작 야 우리가 여기 지키고 있는데 니들 우리한테 배상해야 돼. 아니 이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0: 뭐 실제 배상을 뭐 할 만한 상황이 오진 않겠죠. 근데 네. 그 정도로 이제 이 미국이 간절하다 뭐 이런 건데 지금 하도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지금 이 배를 수리를 하고 정비를 네. 해야 되는데 자국의 능력이 안 돼서 한국에 지금 SOS를 쳤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1: 그렇죠. 어쨌든 미국의 조선산업이 사실상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0: 예.
1: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의 군함을 또 건조해 주기로 약속도 하고 지금 계약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장난 선박에 대해서 함정에 대해서 지금 수리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 한국만큼 좋은 국가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파병 압박도 같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과연 이 미국의 어떤 조선 함정 수리에 대한 이것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0: 예.
1: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기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면에서 지금 함정도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이나 사드나 패트리어트 재고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란은 꼼짝을 하지 않고 있고
0: 예.
1: 그럼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전쟁 전보다 90% 즉 10%밖에 지금 선박이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지금 최저 상황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더 오르고 있죠.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 유가를 잡지 못한다면 뭐 선거에서 크게 승리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0: 그렇군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해까지 막혀서 유가가 더 올라갔잖아요. 근데 도와주질 않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아니 사우디도 저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주는데 우리가 가서 무슨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 과연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좀 함의점이 좀 있기는 해요. 이게 왜 미국이 이 정도로 지금 사우디한테 이렇게 아주 그냥 도와주지 않겠다고 강하게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는지 그 부분도 좀 저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참 네. 이제 뭐 전통적인 동맹은 다 끝난 것 같고 계산만 남은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우리가 파병을 안 하는 대가로 너희 선박 수리해 줄게 뭐 이런 딜이 먹힐까요? 안 먹힐 것 같은데.
2: 저는 사실 트럼프 성향이 뭐 하나를 우리가 양보하면 알아서 양보해 주겠지? 우리가 물 컵에 반을 채우면 나머지 알아서 채워주기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0: 아, 예.
2: 왜 반밖에 안 채워? 나머지 다 채워야지. 할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트럼프 성향이 딱 그런 성향입니다.
0: 예.
2: 그렇기 때문에 하나 양보하고 들어가면은 저는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적절한 선을 찾고 있잖아요. 적정한 선. 아 이게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어쨌든 미국에 호응하는 그 선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0: 예.
2: 저는 그 선은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는 파병을 해달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미군이 하고 있는 거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란하고는 완전히 적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란하고 우리가 대신 전쟁을 하겠다라는 수준으로까지 봐야 돼요. 그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비전투 요원, 비전투함, 지원 차원. 자, 우리는 그 정도면은 그래도 양쪽을 만족시키지 않을까? 이란은 비전투가 됐든 전투가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발끈할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 그거 이 정도면 됐어요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참 어렵네요. 예.
1: 더 어렵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란은 우리가 비전투용을 보낸다고 해도 봐주진 않아요. 봐주지 않을 거고 어쨌든 뭐 전쟁에 동참하는 걸 간주할 거고 그리고 비전투용을 보내더라도 위험해질 상황은 충분히 또 그렇죠. 예상을 해야 되겠죠.
0: 예.
1: 그리고 비전투용 보낸다고 뭐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 그런 또 뭐 너무 순진한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0: 하게 짚어 주신 것처럼 두 국가를 다 만족시키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나를 하면 하나는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런 솔로몬의 지혜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1: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병을 한다. 어떤 식으로든 파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새롭게 생긴 문제들, 그리고 파병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길 문제들을 단순하게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파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을 만족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란을 자극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파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미국하고의 관계만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미국이 다각도로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겠지만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도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우리도 그걸 지렛대로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 뭐그 토론을 계속할 수는 없고요. 아, 뒤에 또 얘기할 게 있어서 이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란도 지금 강경파와 온건파가 지금 뭐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 7월에 종전 양해각서가 깨진 결정적 계기가 이란 혁명수비대가 독자적으로 호르무즈를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한 것이었는데,
0: 네.
2: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폐제시키는 대통령이 고성을 지르면서 격노했다. 그러니까
0: 네.
2: 왜 우리가 좀 해보려는데
0: 네.
2: 이거를 끝내려는데 말을 안 듣느냐 뭐 이런 거였다라는 거잖아요.
0: 네네네.
2: 복잡하네요, 이란도 지금.
0: 요게 지금 정확히는요, 혁명수비대가 공격한 게 아니고, 이란에 있는 구급파 성직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2: 예.
0: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민병대가
2: 민병대.
0: 호르무즈 상선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을 했고, 이유는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실상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사실 파토가 깨졌거든요. 파토가
2: 예.
0: 났는데 이 사건 이후에 바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사령관 아흐마드 바이디한테 당신이 이거 명령 내린 거냐? 아흐마드 바이디, 나 모르는 일이다. 그 페제시키안 믿지는 않았죠. 자기가
2: 예.
0: 해놓고 지금. 근데 결과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호세인 타이브라는 이상한 구구 성향의 아주 우파 성향의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이 보도를 얼마만큼 믿을 것인가? 뉴욕타임스 보도의 신빙성
2: 예.
0: 알수 없습니다.
2: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뭐 거짓을 했다기보다는 그 취재원들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주도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고.
1: 근데 그 책임을 살짝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2: 그러니까 이 어쨌든 지금 이 내부의 사정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0: 네.
2: 지금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의 임시항로 개설을 만들기 위해서 외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지금 하루 전에 연기가 됐어요.
0: 연기됐어요.
2: 이거는 왜
0: 사우디가 스탑시켰습니다.
2: 아, 지금 앞에 있었던
0: 예.
2: 국기방군 때문에.
0: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오만하고 이란하고 거의 합의점이 나온 것 같고,
2: 예.
0: 거기에서 다른 골프 국가들 외무장관을 불러서 요 아이디어 우리가 합의를 도출했는데 니네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 더 추가할 거 있냐, 이건 이제 물어보고 싶었고, 전체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쪽에다 제시를 하는 거죠.
2: 예.
0: 야, 우리가 이제 합의하지 않았냐. 그러면 골프 국가들 예를 들어서 뭐 통영이 얼마 받았지 모르겠으나 합의했으면 미국도 받아줘야 되지 않냐, 이걸 하고 싶었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이제 이란 쪽으로 치우쳐지는 거 아니냐, 조금 더 살펴보고 사우디가 원하는 조건들을 좀 넣고 싶었을 것이고요. 근데 바레인은 여기서 아예 나갔습니다. 이란하고 우리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 바레인은 여기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래서 사우디가 일단 중단시키고 추가적으로 아마 다시 이런 논의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2: 이게 완전히 막혀버리면은 급해질 거 아니야. 사실 중동 국가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
0: 그렇죠.
2: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0: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 합의가 나왔을 때 미국이 그걸 받을까 안 받을까.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미국이 안 받겠다, 우리는 뭐 니네끼리 합의한 거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미국이 이걸 받는다면 어느 정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걸프 국가 미국 간의 합의가 되면 우리 한국 같은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거기 할 얘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통유를 얼마 내라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미국과 다른 국제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2: 그렇군요.
0: 네.
2: 이란 대통령은 브릭스,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의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자와 정격 회담을 가졌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1: 그 이란이 전쟁 와중에도 사실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자산들, 미국 기업 자산들, 그리고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하면서도 계속했던 건 뭐냐면 물밑에서 그 걸프 국가들과 외교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 이란의 목적이 뭐냐면, 봐라, 니들이 지금까지 그 안보와 외교를 미국에 다 의지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니들을 배신하지 않는.

0: 게 지금까지는 미군 기지가 들어와 있으면 연루가 돼 있으면 우리 방기하진 않겠지 이랬는데 결국 방기당했잖아요.
1: 네.
0: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 미군 기지들 8개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 수백 개의 건물이 다 무너졌다라는 국방부 미 국방부 감찰관실의 보고서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이제 그 거기 무너진 거 다시 복구 안 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2: 미군 기지 거기다가 유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 그러니까 축소를 한다는 얘기죠.
0: 예, 축소를 한다는 예, 예. 얘기죠. 네. 자 그러면 그 나라들 입장에서도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새로운 안보 질서를 짜야 되는데 결국은 이란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2: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뭐 중간선거 얘기는 우리가 계속했고 그럼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서로 에너지 시설을 타격을 해서 이게 그 국제유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에너지 시설 타격을 중단을 합의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2: 이거는 사실인가요, 교수님?
3: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지켜질지 오랫동안. 이게 그냥 물로 그냥 합의한 내용 아니냐, 종이에다 그냥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자기가 이제 성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사실상 뭐 계속해서 드론으로 상황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2: 예.
3: 과연 정말 서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음으로써 뭐 에너지 값을 좀 낮춰보겠다는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잘 지켜질지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2: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예. 러시아의 예. 그게 국제 유가를 막 엄청나게 흔들 정도로 지금 에너지가 많이 거기에 있는 건가요? 제가 아니요. 그거를 잘 몰라서. 네.
0: 그러니까 러시아 이제 정유 시설을 계속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공격을 하면서 디젤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그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미국 여론 조사를 해보면은 자 당신의 기름값 왜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란 전쟁 때문에요.
3: 중동 때문이죠.
0: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인 전문가들도 이건 중동 전쟁 때문이지.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2: 그렇군요. 최근에 러시아 드론 말씀하셨는데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국경 2km 앞에
3: 네.
2: 날아가서 여객 열차를 타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와 진짜 너무 정신이 사나워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3: 네.
2: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지금 뭐 패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
3: 네.
2: 그리고 존슨 전 보리스 존슨인가요? 영국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고 지금 소식이 들려요. 전쟁하자는 건 거죠. 러시아는 지금
3: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 있는 공항에 또 한번 드론 보내가지고 네. 돼 있었잖아요.
2: 예.
3: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러시아의 전략은 계속해서 나토 국가들 중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싶은 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고 또 거기에 지금 뭐 특히 또 영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 예.
3: 영국하고도 상당히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러시아 푸틴하고. 그래서 영국 총리, CIA 국장 이런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그 근처에다가 지금 드론을 공격했다는 건데 뭐
2: 그러니까 인명피해는 없었네요.
3: 네네. 그런데 예. 경고성으로 봐야죠. 어쨌든 계속해서 니네들이 우크라이나하고 같이 간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0: 그 키이우에서
2: 네.
0: 이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하고 전 CIA 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각국의 전현직 고위직들이 모여서 안보회의를 끝내고 이제 기차를 타고 폴란드 쪽으로 빠져나가는 상황
3: 그렇죠.
0: 속에서 발생한
2: 예.
0: 상황이거든요.
2: 예.
0: 저는 전현직 고위직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왜 모였을까?
3: 네.
0: 심지어 전 CIA 국장도 왔었단 말이에요.
2: 예.
0: 이것도 하나의 의문이고요. 또 하나가 이것 자체가 러시아가 야, 니들 우리 손바닥 아니야. 다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있다.
2: 정보전에서 니들 하는 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이거를 지금 과시한
0: 그렇죠.
2: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렇네요.
0: 손바닥 위에 있어 이렇게
2: 옛날 KGB 명성이 허언이 아니네요. 진짜.
3: 근데 뭐 그 정도로 다 알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2: 예.
3: 러시아가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그 정도의 정보력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실제로 행동을 보여준 게 더 무서운 거죠. 이거 뭐 드론으로 니네 정말 다음번에는 맞을 수도 있어. 이런
0: 그렇죠.
3: 이런 경고성이 상당히 지금 무서운 거죠.
2: 아 시간이 벌써 뭐 아직 못 다룬 소식이 많은데 시간이 네. 다 됐어요. 오늘 30분 내내. 전쟁 얘기만 했습니다.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짜 언제 좀 전쟁 끝나고 화기애애한 국제 소식을 전할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0: 최근 글로벌 경제를 관통하는 세 가지 충격파가 있습니다. 널뛰는 환율, 5%를 돌파한 미 국채 금리, 그리고 100달러를 넘어선 국제 유가입니다. 지금 세 가지 지표가 엇박자로 폭주하고 있는데요. 얽히고 설킨 거시경제의 청구서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앞에 국제 얘기를 했는데 30분 동안 전쟁 얘기만 했어요.
1: 맞습니다.
0: 각지에서 지금 그 한국이 그나마 좀 나은 건가? 난장판인 것 같아요. 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지표가 한 3% 중반 나올 것 같잖아요.
0: 근데 그까지 올랐어요?
1: 네, 올랐습니다. 예. 근데 3%대 중반 경제 성장률 지표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 마당에 이 정도면 저는 꽤 난장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예. 뭐 올해 초에 한국은행이 1.8, 1.9 그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수정해서 올리긴 했는데
1: 많이 올렸고요. 예, 뭐 JP모건은 3.7 정도까지 찍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뒤에 지표들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입 물가가 석 달 연속 하락한 게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수출입 물가 지수를 보면 나왔는데 네. 환율이 지금 한 두 달 사이? 예, 한 200원 가까이 빠졌죠. 지금 한 1550원 가다가 지금 한 1360원 오늘 보니까 1362원 정도 찍었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에 1559원까지 올라갔고요. 예. 이게 이제 거의 한 두 달 만에 오늘 지금 종가 보니까 1360원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면 사실은 예 거의 한 두 달 만에 예, 200원 좀 넘게 지금 200원 가량 빠진 거죠.
0: 왜 1550원까지 갔다가 왜 1360원까지 떨어진 건가요?
1: 가장 큰 건 수급인 것 같아요. 수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경상수지 흑자폭이 워낙 크잖아요. 수출이 예.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로 얻은 달러들을 원화로 바꾸는 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0: 근데 그 전에 기업들이 약간 달러가 더 오를 수도 있다면서 들고 있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이거 바꿔라 좀 네. 협 압박도 하고 네.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1: 뭐 압박이 통했는지 지성이면 감천인지. 근데 예. 환율이라는 게 뭐 청취자분들이 좀 생각해 두셔야 될 거 하나는 기대치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하고요. 예. 원화 가치가 좀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면 또 그거에 맞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쏠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정부의 그런 압박이건 아니면 주문이건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기업들이 원화 환전을 시작했을 때 이것들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기대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환율이 빠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계속 들고 있으면 또 이 환차손 볼 수 있겠다. 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판단들이 있으니까 네, 흐름이 한번 바뀌었다. 이렇게 네,
1: 거기다가 예. 뭐 굳이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그 주주 환원 정책 이런 예. 거 필요하니까 원화가 필요하니까 달러를 또 바꾸는 흐름도 시장에서 보기엔 이거 규모가 꽤 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뭐 하이닉스가 또 나스닥에 일부 상장을 해가지고 네네. 돈이 들어 달러가 들어온
1: 네.
0: 거 뭐
1: 네. 그렇습니다.
0: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기억을 해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막 1100원대도 있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뭐 외환위기 막 이럴 때는 거의 뭐 1900원, 2000원까지 갔지만 그런 거 특수한 상황을 빼놓고는 네. 1100원대까지 있다가 1500원까지 갔다가 네. 지금 1300원대라는 말이에요. 네. 이게 좀 우문일 수도 있는데 적절한 환율은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1: 근데 이 적절한 환율이라는 게 우문이 아니신 게 생각해 보시면 1559원 환율 갔을 때는 환율 높아서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다가 예. 지금 환율이 1300원대 중반으로 내려오니까 벌써 무슨 얘기 나오기 시작하냐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이거 영업이익을 원화로 환산해 보니까 원화가 비싸져 갖고 예전만 못하다. 당장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몇십조 줄어드는 걸로 나온다. 원화로 평가하면 예. 이런 얘기 벌써 나오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너무 높아도 뭐라고 좀 문제가 생기고 환율이 너무 낮아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뭐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쓰는 표현이 적정 환율이라는 건 사실 없는 개념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예. 우리 경제의 기초 펀더멘탈에 비해서 기초 체력에 비해서 환율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고평가돼 있다 정도의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1500원대 환율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원화가 쌌던 국면이 아닌가 생각하고
0: 예.
1: 지금은 이제 원화가 조금 그 가치를 원래 가치를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보다는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하셨던 말씀이 1300원대 한 후반대일 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원화가 좀 저평가돼 있는 것 같긴 하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0: 예.
1: 한국은행에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은 지금보다도 약간 더 낮은 환율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도 저도 봤는데 내년에는 1200원대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빠졌다가 1,300원대를 유지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각각의 비율을 소개해드리면 1,200원 비율의 가장 큰 시나리오는 아니 경상수지적자가 이렇게 흑자가 이렇게 좋은데 수출이 이렇게 잘 되는데 그리고 기업들이 계속해서 환전을 해주면 결국은 이게 이제 환율을 밑으로 계속 끌어내릴 거 아니냐 원화 가치 올릴 거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비유고
0: 예.
1: 두 번째로 반대 비율은 1,300원대 지금 정도에서 횡보하거나 약간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비율은 지금 연준이에요. 미국 연준이 지금 금리 방향을 이제 계속 동결을 하고 있다가 약간 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당장 이번 주에 금리 결정이 있는데
0: 예.
1: 그럼 이제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중심으로 다시 자금이 쏠려 들어가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튈 수가 있다라는 거고
0: 예.
1: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2022년에 나온 보고서 하나를 저는 되게 주목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보고서예요. 어떤 거냐면 왜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바꿔도 환율이 변동하잖아요.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를 바꿔도 환율이 변동하잖아요.
0: 예.
1: 그죠? 그 두 개의 금리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금리 변화보다는 미국의 금리 변화에 환율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정도의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연준이 움직였을 땐 아무래도 우리 한국은행이 움직였을 때보다는 조금 환율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투자 10년간 2천억 달러 투자하는 게 이제 또 집행되기 시작하면은 또 달러가 조금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아마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미국 금리하고 국채 금리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유가 얘기 좀 해볼게요.
1: 네.
0: 앞에서도 이제 국제 뉴스 다루는 시간에 이제 지금 완전 홍해도 막히고 호르무즈 해협은 네. 계속 안 되고
1: 네.
0: 유가는 계속 지금 치솟을 수밖에 없는 뭐 단기적으로는 네.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 세계 유종이 세 개가 있잖아요.
0: 예.
1: 물론 우리나라는 70%를 중동산 아라비아 석유를 쓰고 있는데 나머지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WTI라고 하는 텍사스 중진류도 있고
0: 예.
1: 브렌트유라고 하는 북해에서 나는 유종도 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두바이유 중동에서 나는 게 제일 비싸긴 하지만 유종들이 같이 움직여요. 생각해 보시면 제일 쉬운 건 중동이 좀 막히면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원유를 수급을 하려고 한다고요.
0: 네.
1: 그러다 보면 그쪽에 수요가 붙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국지적인 게 아닌데 사우디 문제는 왜 문제냐면 사우디가 원래 이번 미국 이란 전쟁 이전에 하루에 한 600만 배럴 정도를 수출했습니다.
0: 예.
1: 전 세계 큰 손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전쟁이 나고 나서 내가 요럴 줄 알았지 하면서 사실 파이프라인을 파둔 게 있어요. 파둔 게 아니고 이제 건설해 둔 게 있죠. 원래는 사우디 오른쪽에 있는 호르무즈에서 선적을 해야 되는 건데 요거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왼쪽으로 뺍니다. 그 끝에 얀부라고 하는 항구가 있거든요.
0: 예.
1: 글로 빼서 거기서 한 400만 배럴까지 하루에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수출하던 거에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맥스로 해줬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쪽이 어디로 나오는 거냐면 바벨만대부 해협이라고 해서 홍해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0: 예.
1: 거기가 이제 후티가 막고 들어가면 그쪽이 또 수급이 안 될 거다. 그럼 이게 어디 오는 길이냐면 아시아 쪽 오는 길이잖아요.
0: 예.
1: 그렇게 보면 사실은 아 요거 물량 적지 않다. 가뜩이나 지금 전쟁 길어지면서 원유 유가 부담 심한데 아 이거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얘기죠.
0: 디젤 정제 마진이 배럴당 뭐 $94를 넘겼다. 역대 최고치를 뚫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이게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유를 가져와서
1: 예.
0: 정유 회사들이 정제를 하고
1: 네.
0: 다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네. 이제 석유화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 정제 마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정제해서 얻는 그 정유사들의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예.
1: 원유 자체를 우리가 차에다가 넣을 수도 없는 거고
0: 그렇죠. 예.
1: 원유 자체를 항공기에다 넣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정제를 해서 항공유도 만들고 디젤을 만들어서 트럭에다도 넣고 휘발유를 만들어서 우리 자동차에다도 넣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벌어지는 마진이 크면 클수록 원유 가격에 비해서 가뜩이나 원유도 비싼데 마진이 붙으면서 디젤이나 휘발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근데 디젤은 아까도 앞 시간에 잠깐 앞 코너에서 얘기 나왔지만 부분적으로는 러시아가 사실 디젤을 굉장히 많이 정제하는 곳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최근에 정유시설 타격받은 것도 있고
0: 네.
1: 제일 큰 이유는 앞에 이제 문희정 평론가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원유가 나와야지 이걸 정제할 거잖아요. 이 정제를 할 수 있는 양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제 마진도 이제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 석유 최고 가격대를 지금 우리나라가 도입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유가를 좀 억누르고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지금 누적된 손실이 한 5조 원 정도 된다.
1: 네.
0: 정부가 이제 세금으로 정유사들한테 줘야 되는 뭐
1: 네.
0: 그런 건데 계속 이게 좀 지속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세요?
1: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도 약간 지금 이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냐면 말씀해 주신 대로 정유사들에게 이제 정부가 보조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원가 보전을 해줄 건지 원유 사오는 가격으로 보전을 해줄 건지 아니면 납품가 그러니까 주유소에 납품하는 가격으로 보조를 해줄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오래 지속되면 아무래도 이 구조 자체가 사실 저희가 뭐 견딜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을까? 혹은 경제 내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희생을 좀 많이 강요하는 이런 정책 아닐까? 뭐 사실은 석유 최고가격제 나왔을 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것보다는 꼭 필요하신 곳에 뭐 예를 들어 나는 트럭으로 운송을 해서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차례 분들에게 직접 보조를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하다 보면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막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이제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쓸 가능성이 있다. 석유 가격이 원래 그것보다 더 높으면 좀 덜 쓸 사람들은 덜 쓸 텐데 네. 이러면서 자발적으로 수요 조절처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조금 부작용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 더하기 지금 경제 내에서도 뭐 정유사와 정부 사이의 얘기들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조금 네 뭐 걱정도 되고
0: 알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뭐 그래서 석유 소비가 오히려 증가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석유를 지금 우리가 아껴 써야 되는데 가격에 조금 둔감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엄청 우리 경제에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환기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금리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에 5% 포인트를 돌파를 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예요?
1: 장중에 5%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미국 10년물 사실 이 얘기부터 드려야겠네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미국에서는 금리의 가장 대표적인 금리입니다.
0: 그거를 보고 많은 것들이
1: 그걸 보고 네. 집 대출 내줄 때 내주고 그거 보고 차 살 때 미국은 뭐 할부로 많이 사잖아요. 그거 금리도 다 10년 만기 금리에 연동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결정하는 하루짜리 금리는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고 이게 네. 이제 타고 가서 10년 만기 금리를 건드려서 그게 이제 저희들의 경제 행태를 바꾸는 미국인들의 경제 행태를 바꾸는 건데 이 금리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해서 결국은 5%가 됐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보면 결국 미국은 연준은 한동안 금리를 동결했는데 예. 연준 금리는 동결인데 왜 이렇게 10% 그 10년 만기 금리만 올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재미없는 얘기 딱 한 번 드릴게요. 오늘 제게 다 재미없는 얘기긴 하지만 국채금리랑 국채가격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예. 그거는 아시죠? 예, 예.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국채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건 수요공급으로 생각해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수요가 너무 적거나 공급이 너무 많거나 예.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10년 만기 국채에 대한 수요도 너무 적고 정부는 너무 많이 찍어내고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0: 빚이 미국의 국가부채가 5경 원이 넘었다 뭐 이런 뉴스를 봤어요.
1: 작년에 미국이 예. 국가부채 갚는데 이자 갚는 데만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를 썼는데요. 예. 우리나라 반도체 호황 있기 전에 보통 1년 GDP가 2,600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국가부채 빚 갚는 데만 원금이 아니고 빚 갚는 데만 우리나라 GDP의 60%를 털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0: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채를 못 믿겠다라고 보는 나라도 있는 거고 네.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국채를 찍어내야 되니까 너무 많이 풀리고 있는 것도 네. 있는 거고
1: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최근에 경쟁자가 등장했죠. 예. AI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이제 받다 회사채 시장으로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뭐 엔스로픽이 그 회사채를 찍어내고 오픈 AI가 회사채를 찍어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살래 아니면 AI 기업 회사채 살래 이렇게 되면 예. 미국 국채는 아무래도 경쟁자가 생기다 보니까 금리를 더 높,

0: 표준화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1: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0: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채널은 이렇게 해서 미국의 AI 기업들 중에 일부가 조금씩이라도 타격을 얻기 시작하면 예. 그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사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로 전이가 되면서 내년에 우리 800조 넘게 예산 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국세 수입이 너무 좋을 것 같다. 정부 국세 수입이 너무 좋을 것 같은 이유는 반도체 기업들의 법인세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다라는 예.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조금씩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비단 우리의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나라 살림이나 여러 가지가 다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미래 대응기금 네. 추가 세수 확보된 거를 미래 대응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별도의 주머니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이를테면 빈부격차도 줄이고 뭐 이럴 계획이라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 수도 있다.
0: 그리고 대형 기금 자체도 생각보다 조금 적게 보일 수도 있고 지금은 국채 발행을 좀 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국채 발행을 다시 늘려야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돈이 모자라면.
1: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저렇게 높으면은 우리나라 국채 가격 그러니까 금리도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금리를 갖고 미국 국채 사실래요, 한국 국채 사실래요 하면 이제 여기서도 경쟁이 붙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뭐 2028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되는데 좀 조기에 이게 종료될 수 있다. AI 거품론 얘기가 나오면서. 뭐 계속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0: 그러니까 결국은 AI에 아주 많은 것들, 특히 우리의 뭐 거시경제 지표라든가 많은 것들이 달려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기준금리는 그러면 올리나요?
0: 한국은행이요?
1: 아니요, 저기
0: 연준은 지금 뭐 시장에서 보는 확률은 거의 90%까지 이번 주에 올리는 게 간 것 같고요. 사실은 안 올려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안 올리면 통화 정책 자체의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미국 연준은 단기 금리를 건드려서 장기 금리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1: 예.
0: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사이의 유리가 더 커지면서 결국 연준이 핸들과 바퀴가 닿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1: 짧게 한 20초 네. 있는데요. 한국은행 다음 달에 네. 금융통화위원회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지금은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선은 두 번을 연속으로 올렸으니까 한번 쉬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 예. 한 번은 쉬지만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천국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9월 15일 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방송이 이후에도 천국이 그릴 때 유튜브에서 김준일의 시사천국을 찾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같은 세상 김준일의 시사천국이었고요. 엔젤스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난 너와 같이
2: 마주하고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부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9: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0: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11: 볼!
12: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0: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3: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14: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16: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 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SNS에선 감정 연기 챌린지가 유행 중인데요. 밥 먹었어? 오늘 뭐 했어? 이런 일상적인 한마디를 기쁨, 화남, 실망, 플러팅 등 다양한 버전으로 약간 과장하면서 표현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밥 먹었냐라는 짧은 문장도 감정과 억양에 따라 반가움의 인사였다가 벌써 밥 먹었냐는 실망이 됐다가 정말 변화무쌍하게 달라지는데요. 오늘 하루 나눈 대화 속엔 어떤 감정들을 실으셨을까요? 말에 담긴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 남죠.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겐 숨기지 말고 조금 과장해도 괜찮으니까 가득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9월 15일 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김현철의 City Breeze and Love Song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맑은 화요일이었죠.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퇴근길이신 분들 안전하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즐거운 퇴근길 되시길 바라고요. 요즘 그 SNS 보면 감정 연기 챌린지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돌 스타들도 많이 도전하고 뭐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인이 짧은 동영상으로 많이 올리는데 이 밥 먹었냐라는 질문도 밥 먹었어? 톤을 이렇게 높이면은 기쁜 감정이고 또 다운되면서 밥 먹었어? 이러면은 실망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역시 말로 전하면 문자에 담지 못하는 세심한 감정이 있어서 좋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 감정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새삼 느끼게 되네요. 어쨌든 그 어떤 감정이든 많이 많이 표현하시는 가을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가을방학이 불러준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소소하고 평범했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그리고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빵톡 어플 다 업그레이드 하셨죠? 네, 뭐 분위기가 산뜻하다고 다들 얘기해 주시는데 이 업그레이드 된 빵톡과 CPBC 라디오 계속 즐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 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전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그리고 다도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고흥미역 유자 등이 가득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에 또 이번 한주 우리 음접풍 청취자들을 위한 스페셜 문화선물 연극 공연 티켓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홍길동을 쓴 조선의 이단아 허균의 삶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낸 현대판 마당극 공주국제연극제 대상작 몬스터 허균의 대학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대학로 블루에서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공연 희망하시는 날짜에 관람 가능하시니까요. 이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문자로 신청사연 보내주셔야 하고요.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분을 선정해서 1인당 2매씩 티켓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짱구뭉치님께서 빵예비 바뀌어서 오래간만에 왔어요. 어서오세요, 짱구뭉치님. 이 빵예비 바뀌고 나서 여러분들의 이 재밌는 닉네임 보는 재미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보통날님께서 쫑디 새 어플에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빵 어플 설치 안 돼서 문자로만 보냈는데 여기서 인사드리니 기분 좋네요. 어서오세요. 스마일님께서 업데이트하고 앱 안 끊겨서 너무 좋아요. 아유, 어서오세요. 이 새로 바뀐 업데이트된 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0732님께서 정대희님 출첵합니다. 퇴근길 너무 이뻐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사진 찍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자, 제가 좀 볼게요. 어유, 그냥 이 노을이 오렌지빛이에요. 오렌지빛. 그 위에 초승달이 딱 떠있고 너무 예쁘네요. 아, 이런 퇴근길 풍경이면 이 하루 마무리가 너무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경님께서 쫑디 오늘 너무 추웠어요. 저 내복 찾아 산만리. 어이구, 그 정도셨어요? 오늘 좀 추웠나 여러분? 서울은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저 오늘도 이렇게 반팔 입고 왔거든요. 네, 곳에 따라서는 이렇게 추위가 느껴질 정도인 곳도 있군요.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날 내복 조금 민망하더라도 입으세요. 감기 걸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오늘 밤 9시 퇴근이라 라디오는 쉬는 시간 20분 잠깐 들렀어요. 이러면서 듣질 못해요.
추석 전까지도 계속 바쁘고 끝나고도 계속 바쁠 것 같아요. 아유 고생 많으시네요. 9시 퇴근. 아유 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면 추석 연휴 또 쉴 수 있겠죠. 아, 이 밖에도 피치망고님, 별빛님, 수산나공님, 이지영님, 수도권 야보고님, 그리고 스테파노님 등등등 많은 분들이 또 빵톡으로 출첵해 주셨네요. 모두들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존박의 Falling 준비했고요. 이어서 한영의 바람.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애정과 관심을 가득 담아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가을이면 찾아 듣게 되는 가을 노래 중에서 두 곡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두 곡 모두 자신의 청춘에 대한 넋두리와 마음을 노래로 풀어낸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송시현의 1989년 명곡 가을이야입니다. 송시현 하면 가수로도 유명하지만 이선희 씨의 히트곡 나 항상 그대를, 한바탕 웃음으로,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겨울 애상, 사랑이 지는 이 자리. 이 명곡들을 만든 작곡가들로 작곡가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뮤지컬과 오페라 음악 감독으로도 활동하며 다양한 음악 분야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왔는데요. 가을이야 이 곡은 송시현의 음악적 콤비였던 작사가 김민정이 노랫말을 쓰고 송시현이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쓸쓸한 청춘의 비망록을 펼쳐놓은 듯한 노랫말과 가을의 정서를 닮은 서정적인 멜로디가 마음을 조용히 건드리는 곡인데요.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었던 지나간 청춘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동물원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입니다. 이 곡은 1988년 동물원의 리더이자 당시 의대 본과 3학년 재학 중이었던 학생 김창기 씨가 작사 작곡하고 팀 멤버인 김광석 씨가 노래한 곡이죠. 김창기 씨는 시험을 앞두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공부하다 잠시 고개를 들면 창밖으로 흐린 가을 하늘이 보였고 그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마치 노랫말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사를 빠르게 써내려간 뒤 깊은 밤까지 악상을 다듬어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서게 됩니다. 자, 그럼 가을날의 쓸쓸함과 청춘의 숨결을 담은 노래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송시현의 가을이야, 동물원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오늘은 이 가을엔 꼭 찾아듣게 되는 가을 노래 두 곡 만나봤습니다. 이지영님께서 동물원 너무 좋아요. 매기님께서 7살 손녀 하원 도우미하고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오늘 피로를 확 풀어주는 음저풍 사랑합니다. 아이고 너무 귀엽겠네요. 진짜 얼마나 귀여울까. 카타리나님께서 쫑디 저녁 먹으며 들어요. 어제는 초승달이 안 보였는데 오늘은 베란다에서 잘 보여 행복하네요. 오늘 하늘이 정말 맑죠 여러분. 오늘 저녁 노을 너무 예뻤을 거고 아까 사진도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봤거든요. 네, 그리고 날이 맑아서 이 밤하늘에 이 달 오늘 밤하늘 한번 그 시간 내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예쁠 거예요. 크리스탈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딱 써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길 1시간 걸리고 일하고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받고 링거 맞고 일하고 밥 먹고 잠시 쉬었다가 일하고 퇴근했어요. 링거도 요즘 좋은 게 1시간짜리 40분짜리 말고 10분만 맞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어허, 아이고 그래도 어쨌든 링거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좀 피곤하셨나 보네. 네, 이럴 때는 진짜 그 가능하면 여유가 된다면 링거 맞으시면 훨씬 좋긴 하더라고요.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할 때. 예, 잘하셨네요. 아프지 마세요. 피치망고님께서 아들 학원 픽업까지 35분 음저풍 들으며 잠시 자유 만끽합니다. 네. 참 그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별빛님께서 밥 먹고 산책하면서 쫑디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아요. 지금 뭐 오늘 저녁 풍경이 너무 예쁘니까 아마 이 밤 공기, 시원한 저녁 공기하고 예쁜 하늘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도 좋게 들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좋은 시간 많이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조규만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우리 산책할까요?

음자푼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 하루를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743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쭝디, 저희 딸이 5학년인데요. 벌써 사춘기가 시작되는 걸까요? 이제 엄마 아빠를 슬슬 조금씩 귀찮아하고 있어요. 아직 순진한 편이긴 하지만 예민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파워 외향적인 저희 엄마가 환갑에 은퇴하신 후 매년 댄스 동아리에서 발표회를 하시거든요. 올해는 엄마가 칠순 기념으로 손녀랑 같이 한 곡 연습해서 추고 싶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 예민한 저희 딸이 사색이 되며 싫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할머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올해가 댄스 발표의 마지막일 것 같아서 우리 손녀랑 꼭 같이 하고 싶은데, 이런 간절한 이야기에 딸이 어쩔 수 없이 오케이 해놓고는 지금 며칠째 왜 내가 한다고 했을까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네요. 박진영과 선미의 When We Disco 들려주세요.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7431님의 신청곡 박진영과 선미가 함께한 When We Disco 듣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거잖아요. 딱 저희 조카하고 또 나이가 똑같은 아이인데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가 좀 일찍 오는 것 같긴 해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제 조카가 남자애 여자애 쌍둥이거든요. 근데 남자애보다 그 여자애가 좀 더 예민하고 더 약간 어른스럽다고 해야 될까? 사춘기가 더 빨리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사춘기들의 특징이 그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 예민한데 착해. 그래서 막 싫다고 되게 튕기는데 부탁하면 들어줘요. 할머니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끝까지 거절할 수 없는 거지. 착해요. 아마 이렇게 그 며칠째 후회하고 막 땅을 치고 그러고 있어도 막상 할머니랑 또 춤 연습, 댄스 발표에 위해서 연습하면서 또 재밌어 할 거려 아마. 저도 지난 봄에 왜 벚꽃놀이 할 때 그 초등학교 5학년 조카가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면서 아 나도 손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다 좋겠다 막 이렇게 귀찮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정말 아 진짜 제가 잡아드릴게요 아 진짜 불쌍해서 이러면서 잡아주는데 까칠한데 착해요.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7431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번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어머님이 정말 계속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이님께서 안 하면 훗날 더 후회할지도 그게 수십 년 뒤일지라도요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릴 적에 제이님 어릴 적에 뭐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 봐요. 그죠? 어릴 적에 왜 할머니나 엄마하고 함께 해주지 못했던 그런 후회가 지금 이렇게 이 사연으로 오신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든 또 조부모님들이건 내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해드리지 못하면 그게 참 별거 아닌데도 나중에 정말 후회가 되고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딱 하고 나면 좀 어색하고 왜 예를 들어서 부모님 한번 엄마 한번 안아드리는 것도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딱 한번 안아드리고 나면 손이라도 한번 딱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니고 그게 그렇게 뿌듯해요. 저는 아들이라서 그런가? 아마 딸들은

엄마한테는 자주 그렇게 하겠죠? 그죠? 제가 아들이라서 이런 게 좀 어색하고 그런 거겠죠? 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엄마의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지 못했던 혹은 한번 안아드리지 못했다면 이번 명절이 기회입니다. 쑥스러우면 두 분이 계실 때 살짝 한번 손 잡아주시고 한번 안아주시고 그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한희정 씨가 함께한 에피톤 프로젝트의 그대는 어디에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2부 김광현 편집장님과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2: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6: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4: 엄마, 여기 꽃.
7: 고마워.
6: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8: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9: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9: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파리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일 튀를리 공원 상공에 열기구가 떠올랐는데요. 거기엔 셀린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플레니튜드 아레나 인근 철도역의 이름을 그날만 특별하게 셀린으로 변경했는데요. 이날 파리 전체가 들뜨며 외쳤던 그 이름의 주인공 셀린 디옹이 6년여 만에 정식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22년 그녀가 근육이 경직되는 희소질환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전세계 팬들이 안타까워했었죠. 모든 공연을 취소하고 재활을 시작했던 셀린 디옹이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식 무대에 깜짝 등장해서 사랑의 찬가를 불렀던 모습은 너무나 커다란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성공적인 단독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복귀 무대의 첫 곡으로 그녀는 프랑스어 곡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를 불렀고요. 노래를 마친 뒤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리고 투병 생활에 대해서도 솔직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상보다 길이 험난했는데 산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한 줄기 빛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위해,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삶을 위해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하자 환호가 쏟아졌는데요. 2시간 20분이 넘게 이어진 공연에서 The Power of Love, All by Myself 등 히트곡들을 선보였고요. 전혀 변함없는 가창력 때문에 감탄과 감동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 디바가 다시 돌아와 진심으로 기쁘고 삶에 찾아온 어려움은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도 만나게 돼서 가슴이 더욱 뜨거워지네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Love였습니다. 셀린 디온이 드디어 정식으로 복귀해서 6년여 만에 단독 콘서트를 지난 주말에 파리에서 개최했는데요. 파리 언론이 팝 디바의 부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셀린 디온의 가창력도 그대로고 뭐 팬들의 열기 또 감동이 대단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원래 10회 공연을 계획했었는데 예매 대기자만 900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내년 5월까지 무려 26회 공연으로 연장 편성됐다고 하네요. 투병과 재활치료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극복하고 무대에 섰다는 다시 섰다는 그 자체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또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진경님께서 셀린 디온 선생님 왠지 이렇게 불러야 할 듯. 네, 이재영님께서 너무 스윗하네요 셀린. 그러니까 참 가수 입장에서 어떤 한 도시가 내 공연을 이렇게 기념해 주는 거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행복 덕분에 이런 병마와도 싸워서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진짜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팬들의 사랑이 가장 큰 힘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루시아님께서 장보고 막내 학원 끝날 시간 맞춰 데리러 갔다 집에 오니 벌써 1부 끝? 실화임? 유유. 수고하셨어요 루시아님. 나머지 2부 그냥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겠네요. 자, 잠시 후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 김광현 편집장님이 오늘 소개해 주실 명반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바로 모시고 올게요.

0: 명반에 실린 노래와 함께 그에 담긴 숨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때 그 시절의 분위기와 추억까지 소환하는 시간, 우리 노래 전시회. 자,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도 김광현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네, 잘 지내셨죠?
1: 네.
0: 네. 아니, 그동안 아주 많은 일을 하셨는데 책까지 내셨네요.
1: 네. 그 뭐 계속 준비하던 책이 9월 첫째 주에 나와서요.
0: 네.
1: 네, 지금 뭐 여기저기 이제 소개해드리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0: 네. 책 제목이 밥보다 듀오 재즈.
1: 네.
0: 어떤 책이에요?
1: 제가 이제 5년 전에 밥보다 재즈라는 재즈 약간 가이드 안내서가 되는 책을 냈었습니다.
0: 네.
1: 그 재즈에서 주로 연주되는 재즈 명곡이죠. 스탠다드라는 곡을 소개하고 그 곡의 명곡, 명연들을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책이었는데요. 약간 그 책의 2탄 정도 느낌으로 이번에는 이제 듀오라는 명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밥보다 듀오 재즈에서 두 명이 연주한
0: 네.
1: 많은 편성이면은 좀 악기 구분해 듣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요 단촐하게 그렇지만 또 굉장히 재즈적인 연주가 녹아 있는 둘만 연주되는 재즈 듀오 연주를 묶어서 다양한 악기의 조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안에 이제 플레이리스트도 좀 만들고요. 그걸 네. 이제 QR코드로 만들어서 오.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아니 저한테도 책을 한 권 이렇게 네. 선물해 주셨는데 책 보다 보니까 이 안에 그 아티스트들 일러스트가 네네. 있는데 그림이 너무 멋있어서
1: 네.
0: 여쭤봤더니
1: 네.
0: 이 그림을 그려주신 분이 그 가수 CL의 아버지시라고.
1: 네, 이기진 교수님이라고 이제 방송에도 몇 번 나오셨을 거예요.
0: 네.
1: 이제 21의 CL의 아버지 그렇게 해서 나오셨는데요. 이제 물리학과 학자죠.
0: 네.
1: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그 그림을 워낙 좋아하시고 아마추어가 아니죠. 지금 전시회도 여러 번 하셨으니까요.
0: 네.
1: 예, 거의 그림이 판매되기도 하고 자신의 공간이 있습니다. 전시실 갤러리가 있어서요. 자신의 갤러리에서 전시도 하고 또 다른 작가의 그림도 또 전시도 하고 계시는데요. 첫 책을 낼 때부터 이제 인연이 돼서 이제 교수님이 계신 공간에서 북토크도 했고요.
0: 네.
1: 이번에 아주 흔쾌히 그려주신다고 하셔서
0: 네.
1: 잘 부탁드려서 안에 들어가는 여섯 명의 듀오 연주 스페셜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듀오 연주를 많이 남긴 재즈 연주자 여섯 명의 일러스트를 그려주셨고 지금 아마 그 이제 1세죠. 첫 책이 판매될 때는 아마 지금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시면 그 여섯 개의 엽서 중에 한 장을 아마 랜덤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아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일러스트가 굉장히 수준급.
1: 네네. 아, 너무
0: 깜짝 놀랐어요.
1: 좋습니다.
0: 네. 정말.
1: 굉장히 재즈적이고.
0: 너무 멋있어서.
1: 그리고 또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약간 단순하면서도 인상을 잘 잡아놓고 네. 책에는 이제 2도 약간 이제 그 단도로 되어 있지만 엽서는 컬러로 되어 있거든요. 엽서로 되어 있는 그림이 훨씬 더 예쁩니다.
0: 네, 냉장고에 바로 붙여놓고 네. 싶을 정도로 예쁩니다. 네. 이번 책도 북토크.
1: 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네. 말씀드린 이기진 교수님의 이제 공간 갤러리인 창성동 실험실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교수님과 직접 둘이서 아마 둘이서 진행하는 북토크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듯 합니다. 다른 공간에서 제가 교수님을 모실 수는 없어서
0: 네.
1: 교수님이 있는 공간에 제가 가서 21일 날 저녁에 이제 뒤에 책에 대한 얘기 이렇게 선생님 또 그림 그리셨던 얘기들도 저도 들어보고요.
0: 네.
1: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0: 아유 좋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1: 네.
0: 음악들 이야기들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하네요.
1: 네. 듀오 재즈는 나중에 뭐 재즈 스페셜 주간에 한번 제가 묶어서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지금 막 예선전 같은 것들이 예, 벌어지고 있는 아마 본 경기 시작은 이번 토요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입니다.
0: 네.
1: 아마 며칠 전에 농구가 있었죠. 그 예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구, 야구부터 해서 여러 뭐 배드민턴도 있고요, 탁구도 있고 여러 경기들이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경기가 이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그 아시안 게임을 응원하는 물론 이제 대한민국을 응원해야 되겠지만 아시안 게임을 또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아시아 지역의 대중 가요 근데 이제 아시아 지역의 대중가요는 그 나라 언어로 불렀으니까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지역에서 불려졌던 노래를 우리나라 가수가 커버, 그러니까 리메이크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0: 네.
1: 물론 이제 많은 비중이 이제 일본 노래이긴 한데요. 잘 찾아서 일본 외 지역에 또 가요 중에 우리가 리메이크한 곡이 어떤 곡인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네. 말씀드리는 순간 0732님께서 편집장님 저 구입했어요. 밥보다 듀오 재즈요.
1: 감사합니다.
0: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따끈따끈합니다.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재즈란 언어를 배우며 여행하듯 말이죠. 책에 사인도 받고 싶습니다. 오늘도 쫑디와 편집장님 듀오도 기대하며 즐기며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구입하신 책 사진을 또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사인 받으려면 북토크 갈 수밖에 없겠네요. 0732님 혹시 시간 되실까?
1: 네.
0: 요즘에 일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신데.
1: 그러시면
0: 네, 언제든 책 간직하고 계시다가 우리 편집장님 만나시면 꼭 사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니클라라님께서 리온 대표님 김광현 편집장님 새 책 스토리에 알려주셨거든요. 새 책 궁금했어요. 오늘 우리 노래 전시회 더 기다렸어요 라고. 오.
1: 네.
0: 그 김리온 대표님이라고
1: 네.
0: 책 이야기 전해주시는 게스트분이 네네. 계시거든요. 오전 방송에서.
1: 아, 네.
0: 거기서 소개해 주셨나 봐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와. 오지수 미카엘리님께서 안녕하세요 작가님 그리고 형중님 이렇게 네,
1: 안녕하세요
0: 작가님으로 또 이렇게
1: 쑥스럽습니다 작가.
0: 아, 참 정말 센스가 우리 미카엘라님 센스가 네. 정말 최고네요. 자 그러면 첫 곡 먼저 소개시켜 네. 주시죠.
1: 일본 노래가 가장 뭐 국내에는 많이 소개됐고요. 또 어쩔 때는 일본 노래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나라 작사 작곡가가 만든 노래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일본 노래가 커버된 것들도 꽤 많았습니다.
0: 많죠.
1: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일본 노래를 많이 즐겼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0: 네.
1: 뭐 그 70, 80년대는 그런 노래들이 많았다가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다 공지하고 이제 문화개방도 되고 일본 네. 문화도 들어오게 됐으니까요. 아마 그 중에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일본 밴드 하면은 이 튜브라는 밴드가 빠질 수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마 리메이크도 아마 제일 많이 된 일본 밴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이 백이성 이종원 씨가 둘이 예, 결성됐던 켄이란 팀이 있었죠.
0: 네.
1: 켄의 내 생의 봄날은 이란 노래입니다.
0: 너무 유명한 노래죠.
1: 예, 이 노래도 이제 네. 일본 4인조 밴드 튜브가 92년에 예, 발표한 노래고요.
0: 네.
1: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이제 꽤 시간이 지난 거죠. 거의 9년 있다가 2001년에 예, 소개가 됐는데요. 그 드라마 음악으로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0: 네.
1: 이 피아노라는 예, 고수 김하늘 조인성 주연의 피아노라는 드라마의 OST로 사용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이 전주가 나올 때 언제나 드라마 장면이 이렇게 예, 깔렸던 기억이
0: 빰빠라밤빠라밤빠라밤
1: 맞습니다.
0: 빰빠라밤빠라밤
1: 그 전주입니다.
0: 네.
1: 굉장히 인상적인 전주
0: 맞아요.
1: 맞습니다. 예, 이 노래가 바로 튜브가 불렀었던 곡인데요. 또 다른 곡으로는 정재욱 씨가 부른 시즌 인 더 선 이거는 이제 제목 그대로 갖고 와서
0: 맞아요.
1: 불렀고요. 포지션이 부른 서머타임도 튜브가 네. 불렀었던 노래입니다. 그만큼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선율이나 뭐 그런 가사는 좀 바꿀 수 있지만 일본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 밴들도 좋아하는 감성에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즈 씬에서도요.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던 재즈 앨범은 국내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사랑을 받곤 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은 이 켄 백이성 씨의
1: 네.
0: 그 매력적인
1: 거친 목소리,
0: 거친 목소리가 빛나는 내 생의 봄날은 이 노래 함께 듣고 가죠. 이 노래 듣는 동안 노래에 대한 소감이나 김광현 편집장님께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네, 켄의 내 생의 봄날은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버전은 켄이 다시 리메이크, 리믹스를 네. 한 그 버전으로 들려드렸어요. 조금은 연주가 다른데
1: 네.
0: 그 특유의 매력적인 백이성 씨의 목소리라든가 네. 그 브라스 인트로라든가 이런 건 그대로 살아있어서 네. 그 느낌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렘미님께서 비겁하다 욕하지 마 당시 엄청 불렀는데 아 오랜만에 노래방 가고 싶네요. 가사를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일본 노래를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 곡을 우리나라 가수가 우리말로 번안해서 다시 가사를 써서 부를 때 가사가 참 어렵거든요.
1: 맞아요. 네.
0: 그 특징을 잘 살리는 가사를 쓰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1: 원래 있던 가사를 뭐 완전히 직역하진 않더라도
0: 그렇죠.
1: 느낌은 살려야 되잖아요.
0: 직역하면 되게 이상해져요.
1: 그렇죠. 근데 또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하면은 또 노래 분위기가 아닌 거니까.
0: 그러니까.
1: 그 내용을 잘 갖고 오면서도 우리말 어순에도 맞아야 되고 뭐 이렇게 멜로디하고도 맞아야 되니까.
0: 네.
1: 근데 이 비겁하다 욕하지 마라는 그 가사말을 우리나라 가요에 그 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아주 드라마하고도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보통날님께서 노래방에서 엄청 부른 노래, 노래방에서 엄청들 다들 네, 많이 부르셨어요,
1: 맞습니다.
0: 진짜. 진경님께서 다 아는 곡들이 가끔은 일본 번안 곡들이요라고.
1: 맞습니다.
0: 나중에 히트하고 나서 활동할 때 알려지는 경우가 참 많죠.
1: 맞아요. 네.
0: 네. 623님께서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인천 최미카엘라입니다. 책을 출판하셨군요. 축하드려요. 이번 주 19일 20일 송도 트라이벌 재즈 페스티벌 오시나요?
1: 네. 예, 인천에서 뵌 자매님 같은데요. 예, 이번 토요일 일요일 예, 송도에서 있는 재즈 페스티벌 아마 이틀 다 가게 될 것 같습니다.
0: 네. 책 구입하셔서 사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하에 네. 갖고 오셔서
1: 네.
0: 우리 편집장이 작가님 찾아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오늘은 그 아시안 게임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1: 네.
0: 아시아 노래 번안 가요들을 만나고 네. 있습니다. 두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두 번째 곡은 중국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홍콩이 다 같이 이제 중국으로 되어 있고 뭐 경기마다 또 같이 나가는 경기 있고 따로 나가는 경기 있곤 한데요.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노래가 아주 예전에 몇 개 이렇게 번안된 게 있는데요. 70년대 대표적인 곡 하면 아마 이 쓰잔나 영화가 있는데요.
0: 네.
1: 또 이제 약간 우리 이제 일반 영화 애호가나 음악 애호가들 헷갈리는 게 쓰잔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0: 네.
1: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다 개봉이 되는데요. 60년대 나온 리칭의 쓰잔나. 그래서 이 곡은 원래 이제 쓰잔나였죠 제목이.
0: 네.
1: 그러다가 우리가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사랑의 쓰잔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76년에 개봉을 했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앞 그 전에 나왔었던 쓰잔나와 구분하기 위해서 사랑의 쓰잔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쓰잔나의 노래가 바로 이제 One Summer Night 진추아가 불렀던 노래 그 노래가 있는데요. 오늘 총곡한 곡은 그보다 먼저 있었던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1967년에 개봉되었던 리칭. 리칭은 이제 여자 배우 주연 배우 이름인데요.
0: 네.
1: 리칭의 쓰잔나의 곡을 골랐고요.
0: 네.
1: 이 곡을 국내에서는 조용남 선생님이 제일 처음 번안가요로 불렀다고 합니다.
0: 오, 정말요?
1: 가사를 바꿔서. 근데 많이 이 음악 팬들에게 알려진 거는 이제 정훈이 선생님의 버전인데요.
0: 아주 네.
1: 원래 원곡이 이제 여성 배우가 불렀으니까 정훈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훨씬 더 잘 어울리고요. 목소리하고도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1: 1971년 영화가 개봉한 후 4년 후에 정훈이 선생님의 번안곡으로 쓰잔나 골라봤습니다.
0: 네, 자 그럼 정훈이 선생님이 불러주신 쓰잔나 함께 들어볼까요?

0: 아, 참, 정말 정훈이 선생님 목소리 참
1: 옷구슬의 쟁반의 옷구슬인가요? 거꾸로 얘기.
0: 옷구슬의 쟁반, 옷구슬의 쟁반도 말은 됩니다. 그래도 잘
1: 네.
0: 부를 것 같긴 해요.
1: 네. 아무튼
0: 네.
1: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아름답고 미성 뭐 그런 걸 떠나서요. 목소리가 무슨 예술 같이 이렇게 들려요. 잘 그려진 그림처럼.
0: 분위기가
1: 네.
0: 그냥 소리 내는 것만으로도 뭔가 그만의
1: 맞아요.
0: 분위기를 그 공간을 다 바꿔버리는
1: 맞습니다.
0: 그런
1: 네.
0: 목소리가 있거든요.
1: 맞아요.
0: 정훈이 선생님 목소리는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진짜 뭔가 시간이 과거로 돌아간 듯한 그 시절로 내가 돌아간 듯한
1: 네.
0: 공간을 싹 바꿔버리는 그런 진짜 마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왜그 박찬욱 감독님
1: 맞아요. 영화에서 다시
0: 영화
1: 한번
0: 속에
1: 이제 소개가 됐었죠.
0: 와, 그때도
1: 안개였었나요?
0: 그랬을 거예요,
1: 네.
0: 아마. 그때도 그 영화 속에 정훈이 선생님 목소리가 나오는데 영화의 톤 자체가 바뀌는 느낌이랄까?
1: 맞아요.
0: 예. 그때 그 청룡영화상인가에서 그 무대를
1: 시상식에서
0: 해주셨는데
1: 네.
0: 배우들이 그 노래 들으면서
1: 다 눈물이 나죠.
0: 그 탕웨이 씨가 그
1: 맞아요.
0: 노래를
1: 그본거
0: 들으면서
1: 같습니다. 그
0: 눈물을
1: 영상도요.
0: 흘리는데 와, 그냥 그 모습만으로도 되게 감동이고 선생님의 목소리는 그렇게 그 외국인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탕웨이
1: 그렇죠.
0: 씨는
1: 예전에 정훈이 선생님의 젊은 시절 노래를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0: 그러니까 참 엄청난 힘을 가진 목소리입니다. 오지수 미카엘라님께서 맞아요. 정훈이 선생님 목소리 처음 듣는데 좋아요라고. 오, 우리 미카엘라님은 굉장히 어리신가?
1: 그럴까요? 네.
0: 아니면 아마 들어보셨는데 그 노래가 정훈이 선생님 노래인 거를
1: 모르고
0: 모르고
1: 들으셨겠죠.
0: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1: 네.
0: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어머님 그 세대, 그리고 우리 뭐 삼촌 세대 최고의
1: 맞아요.
0: 가수셨으니까.
1: 네.
0: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김광현 편집장과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천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아시안게임

0: 예. 그리고 여행을 지금은 많이 가지만 아주 예전에는 뭐 가는 나라가 아니었었죠. 베트남 같은
1: 그렇죠.
0: 경우는요. 근데 지금은 다들 가서 아주 먹거리 뭐 구경도 있고요. 유적지도 있고 다들 보고 오십니다. 아, 최근에 여기 베트남에 3인조 그룹 몬스타라는 팀이 있었는데요.
1: 네.
0: 거기에서 노래하는 에릭이 부른 노래가 베트남에서는 너무나 인기가 많았고요.
1: 네.
0: 이제 그 노래가 또 한국에도 소개되고 한국의 몇몇 가수들이 가사를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가 다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1: 네.
0: 노래 제목을 베트남어를 그대로 사용하더라고요.
1: 네.
0: 국내에서 소개될 때도요. 사우데카라는 고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뜻은 모든 것이 끝나고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1: 모든 것이
0: 것이 끝나고.
1: 끝나고.
0: 그래서 이 노래를 먼데이 키즈도 불렀는데요. 먼데이
1: 네.
0: 키즈는 1분 1초라는 제목으로 바꿔 부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선곡한 곡은 폴킴이 사우데카라는 그냥 그 원제목을 그대로 살렸고요. 물론 이제 가사는 우리나라 가사 가요로 우리나라 말로 개사를 했습니다.
1: 그래요.
0: 아, 뭐 헤어진 연인이 여러 가지로 또 헤어진 되게 발라드 스타일의 노래인데요. 연인과의 이야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지만 결국에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만난다는 재회를 얘기하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1: 아, 너무 궁금하네요. 이
0: 네.
1: 베트남 노래를 폴킴이
0: 네.
1: 어떻게 리메이크했을지. 자, 그러면 이 노래 듣기 전에 또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 준비돼 있죠?
0: 네.
1: 내주시죠.
0: 토요일에 개막하는 아시안게임 이미 예선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이 아이치 나고야는 어떤 나라의 이제 지명이죠.
1: 네.
0: 아이치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도가 되고요. 나고야는 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아이치현의 나고야에서 벌어지는 경기입니다. 바로 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은 어느 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일까요? 너무 쉽지만 가깝고도 먼 나라. 그래서 나라 이름을 맞추시면 되는 퀴즈입니다.
1: 자, 정답자 한 분, 그리고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신 분한분 선정해서 두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퀴즈 정답과 오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폴킴이 불러주는 베트남의 노래 사우다카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폴킴이 불러준 베트남 노래 사우다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와, 아니 저희가 이 노래 듣는 중간에 이 베트남 그 원곡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오, 느낌이 크게 다르지 않네요.
1: 이제 그 베트남어가 한국어로 네. 발음 나온 대로 적혀 있어서 뭐 그거대로 부르면은 근데 이제 발음을 세게 하지 않고 여기서도 사우다카를 이제 볼킴도 얘기하는데 사우다카라고 해서 약간 부드럽게 부르니까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억양이 이상하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발라드 노래로 들리더라고요.
0: 아, 진짜 왜 그 사우다카 이것만 네. 한글로 또 같이 바꿨으면
1: 그랬어요.
0: 그냥 한국 가요라고
1: 맞아요. 맞습니다.
0: 해도 믿을 것 네. 같아요. 그 정도로 이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발라드 감성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발라드 감성이 크게 다르지 거죠. 않구나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네.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베트남 진출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1: 아마 우리나라 뭐 K-POP은 당연하고 네. 이런 이제 좀 느린 스타일의 발라드 노래는 이미 많이 아마 즐기고 계실 거예요. 베트남에서.
0: 진짜 우리나라 발라드 네. 가수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외 활동 특히 동남아 쪽은 열심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감성이 통하네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지금 그 퀴즈의 정답과 오답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정답도 좋고 재밌는 오답도 좋습니다. 재밌는 오답 보내기가 더 어렵긴 할 것 같아.
1: 네.
0: 이제 오늘 기대됩니다, 여러분.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아시안 노래를 번안한 곡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중국, 베트남을 다녀왔고요. 이번에 네 번째 곡은 또 어느 네. 나라 곡인가요?
1: 그 생각만큼 많지 않더라고요. 찾아보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노래는
0: 아시아니까.
1: 뭐 그렇죠. 이제 일본 노래는 몇 번의 뭐 특집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0: 네.
1: 그 외의 나라는 아무래도 좀 제한적으로 소개가 서로 우리나라도 그쪽에 잘 못 들어갔을 거고
0: 네.
1: 그 나라의 노래도 우리한테 못 들어왔을 텐데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70년대 이 가수의 이 노래는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였습니다.
0: 네.
1: 이제 그 필리핀에서는 이제 그 아티스트 프레디 아길라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그 필리핀에서도 상 뭐 많이 히트를 쳤지만 상을 많이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뭐 상뿐 아니라 그 아티스트가 국내까지 와서 직접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던
0: 네.
1: 바로 필리핀의 가수 프레디 아길라가 부른 아낙이라는 노래입니다.
0: 아.
1: 아낙. 아낙은 우리나라 노래 우리나라 노래로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는데요.
0: 네.
1: 이 원래 아낙이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아들과 딸을 다 뭉뚱그려서 말하는 약간 자녀 자식 같은 뜻이래요. 근데 한국에는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가사가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근데
0: 네.
1: 전체적인 흐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곡이 갖고 있는 느낌을 잘 살려서 약간 부모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너무 좋지만 그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라나면서 성장해가면서 이제 부모와의 갈등 그러면서 또 집을 나가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가사로 잘 풀어내는데요. 프레디 아길라의 약간 자전적인 자전적인 노래말로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1: 한국의 뭐 레이첼스라고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가수였었죠. 이용복 씨가 이 노래를 개사를 해서 큰 사랑을 받았고요.
0: 네.
1: 뭐 여러 가수들이 또 이 노래를 불렀지만 그래도 이용복 선생님의 곡이 가장 유명하지 않나 합니다.
0: 네. 아유. 저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따라 불렀던
1: 네.
0: 그 노래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뭐지 하셨다가도 노래 딱 들으시면 아, 이 노래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용복님이
1: 네.
0: 불러주신 아들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이용봉님이 불러주신 아들 필리핀의 곡 안악을 이렇게 번안해서 네. 불러주신 곡이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실 것 같아요. 네. 이 어렸을 때 저는 이 원곡을 정말 많이 잘 모르는 그 필리핀 특히 따갈로라고
1: 네, 하죠. 맞습니다. 네.
0: 그 말은 그 언어는 정말 생소하잖아요.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 필리핀어로 된

0: 그 원곡을 아제라. 들으면서 많이 따라 불렀던 네. 그때 기억이 나네요. 아 루시아님께서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되게 옛날 스타일 같아요라고. 옛날 노래니까요.
1: 그럼요. 1978년에 나왔고요. 네. 네, 국내에서는 바로 그 다음에 번안되긴 했지만 꽤 오래전 곡이죠. 네. 70년대 노래니까.
0: 사실 네. 필리핀 노래 중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히트한 곡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1: 그렇죠.
0: 예. 정말 세계적인 그 사랑을 받았던 곡이에요. 진경님께서 그 얼굴의 햇살을 노래 좋아하는데 용봉님 노래 중에선 이 곡은 처음 듣네요. 라고 네. 자, 오늘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아시아 노래 번안 가요들 함께 듣고 있습니다. 얼른 소개하면 한 곡 더 들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다섯 번째 노래는 그 번안 곡을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래가 해외에 번안돼서 소개됐던
0: 아, 좋네요.
1: 뭐 지금은 좀 많이 되지만 네. 80년대 그런 기회는 없었거든요. 네. 바로 그 당시 학창 시절을 경험했던 분들은 다 봤던 이빨에 성냥개비 하나 질근질근 씹으면서 봤었던 영웅 본색이라 네. 작품에 잠깐 사용됐던 구창모의 희나리
0: 네.
1: 이걸 약간 번안해서 그 영화에 삽입됐었거든요. 네. 이게 마크라는 역할에 이제 회상신에서 나왔는데요. 이 곡을 남운이라는 홍콩 가수 겸 배우가 희나리라는 제목을 기허풍우라는 제목으로 불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0: 이거 빨리 들어보자.
1: 네. 네.

0: 네. 아, 참. 그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던 구창모 선배님의 희나리. 이 곡의 광둥어 번안곡. 이 당시 영웅 분석의 인기와 더불어서
1: 네.
0: 아시아 전역에서 또 사랑을 받았던.
1: 네. 다들 놀라셨죠. 이 노래가 진짜. 중간에 나와서.
0: 맞아요. 네. 되게 놀라기도 하고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1: 맞습니다.
0: 그때는 진짜 이런 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자, 음악 있는 천의 풍경 김형중입니다. 아시아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 아시아 노래의 번안가요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곡 들려드리기 전에 오늘 그 퀴즈 정답자와 네. 오답자를 선정해서 발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고 오답도 생각보다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오답은 역시 어려워서 많이는 안 보내주셨네요. 자, 그 중에 정답자는 오지수 미카엘라님 정답 일본 나고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정답자 오지수님 선정됐고요. 오답자는 소개시켜 주시죠.
1: 예, 0124님의 오답 이본.
0: 네.
1: 이본은 이제 일본의 다음 나라인 거죠. 이본 아니면 이제 배우 이름도 이본씨 네. 계시잖아요.
0: 그러니까 이 네. 오늘 정답의 오답 센스 있는 오답 이 쉽지 않았거든요.
1: 네, 네, 네,
0: 아주 가볍게 네. 이본으로 저희를 웃겨주신 네. 0124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주소 성함 다시 한번 문자 샵 012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곡 아주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1: 답으로 나왔던 일본 노래를 하나 더 골랐는데요. 1998년에 데뷔한 일본의 R&B 여가수 미샤가 부른 감싸 안뜻이라는 노래의 번안곡인데요. 이 곡을 SES가 감싸 안으며라고 발표했는데요. 원곡도 히트됐고 SES의 노래도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0: 네, 자, 그럼 SES의 감싸 안으며 이 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우리 편집장님, 작가님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 저녁에도 7시 음작품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1: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1: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1: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1: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성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2: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앞으로 이렇듯 이렇게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4: 펄!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8: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누리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태어난 대구 평화방송.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9: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0: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0: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And the difference is you.

hush, stifling those who strive. So I'll live a lush life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 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피터팬 아빠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린 전경철님 얘기 들어보셨나요? 전경철님의 영원한 피터팬은 27살이 된 중증 자폐 아들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홀로 아들을 돌보며 살아온 전경철님은 자신이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남은 삶을 아들을 위한 집을 찾는 데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에버랜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애썼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한 채 지난 6일 전경철님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버지는 떠났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과 그가 남긴 꿈은 우리 곁에 남아서 한 아버지가 이루고자 했던 세상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피터팬 아빠가 지키려 했던 진정한 에버랜드는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갓등 중창단이 부른 사랑 찾아 나는 새 들었습니다. 예,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겨질 발달장애 아들이 지낼 곳을 찾기 위해서 2천여 곳의 시설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하네요. 다행히 방송을 통해서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아들이 지낼 곳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눠주는 후원자도 생기면서 기적처럼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시간보다 훨씬 오래 아들의 곁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예, 지난 6일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 시간을 선물한 건 아들을 향한 한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과 그 사랑에 함께해 준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예, 오늘은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인데요. 아들 예수를 지켜온 어머니의 거룩한 고통과 희생의 삶과도 연결되는 이야기구나 싶었습니다. 예, 우리 오솔길 가족들이 겪는 이야기도 뭐 비슷한 슬픔, 고통 다양하겠는데요. 함께 나눠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함께 나눠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문자가 예 도착했네요. 599님, 네. 피터팬 아빠 이야기 방송으로 통해 들었었어요. 눈물 자국 뚝뚝. 아드님 걱정에 편치 않게 눈을 어떻게 감으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아빠를 위해서 남겨진 아드님을 위해 저도 기도 소원합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홀로 그렇게 아들을 지키고 있었었는데 그렇게 또 너무 애를 쓰셨었나 봅니다. 암에 걸리셔가지고 또 그래도 생각보다 시한부 그게 날짜가 더 늘어났다는 그게 참 신기하고 기적같이 그래도 조금은 더 돌보다가 가셨구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069 하나님, 네, 전경철 작가님의 평생 소원은 모든 발달장애 아동을 기르는 분들의 소원과도 같을 것입니다. 선진국이라는 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건 뭔가 거창하게 큰 무언가만은 아닐 겁니다. 조금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담담하게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 게 진정한 성숙함이고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맞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저는 밑줄을 쳐드리고 싶네요. 예,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 진정한 성숙함. 돈이 많은 선진국. 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인성 교육이 잘 되는 우리나라 그랬으면 좋겠죠. 네, 유채칠리아님. 네, 전경철님의 못다 이룬 에버랜드 꿈이 꼭 실현되길 바라면서 전경철님 하느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 누리시길 빕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러게요. 참 마음이 막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래도 그 아드님이 아주 있을 곳을 잘 찾아서 지금은 돌봄을 받고 계시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김지호 노래입니다. 바다의 별.

네, 바다의 별 김지호의 목소리로 듣고 왔어요. 예, 홀로 나온 곰님, 제가 예비이자 교리 때 펼친 성경이 욥기였는데 읽어야 된다는 강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오디오 성경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듣는 게 쉬울 것 같지만 환자의 일상에서 쉬운 건 없어요. 벌써 7장까지 읽었어요. 다 읽으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끝까지 오디오 성경 욥기편 듣게 응원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뭐 끝까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네, 좀 환자시라서 일상에서 좀 쉽지 않죠. 그렇지만 끈질기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뭐 아유 저도 뭐 성경 읽기 시작해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어요. 언제 시작했냐면요 거의 1년여 전부터 진척이 안 가고 한 두 장 정도 세 장 정도 읽다가 또 그렇게 놓아버리고 해서 아 애가를 갔군요. 예레미야서는 끝났고 이제 애가로 넘어갔습니다만. 아이고 참 성경 읽기 이분은 이제 뭐 오디오로 들으니까 뭐 그렇게 듣나 눈으로 읽으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힘내시고요. 예,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의무라고 생각하면 잘 안 되고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쪽이라도 듣고 마음에 새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2037님 오늘도 하루하루가 소중한 가을가을하는 화요일에 오후네요. 예, 가을가을 좋아하시군요. 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맞으며 마음의 쉼터 같은 4시에 기도의 요설길 들어왔다고 하셨네요. 오늘 제가 전철 타고 오면서 보니까 어머 어느새 자켓들을 다 입으셨어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분들만 끈만 있는 옷을 입은 분들이 막 여성분들도 많고 와 그분들은 춥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정말 또 오늘도 또 들었답니다. 자 그렇게 정열도 많고 열정도 많고 에너지도 만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나도 자켓을 입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아유 아직은 조금 며칠은 더 기다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예, 2037님 네 아니 방금 읽었네요. 계정 스텔라님 전 어제 안과 진료 오늘은 독감 접종하고 왔어요. 와 그렇군요. 안과 진료도 중요하죠. 우리 눈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독감 접종, 아유 우리 수녀님들 자꾸만 감기가 많이 걸려요. 수녀님들이 그래서 칠판에 감기 걸리신 수녀님들 꼭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인가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들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독감 주의하시고요. 스텔라님은 독감 접종을 하셨으니 만약에 걸린다 하더라도 엄청 아프지는 않고 이제 면역이 생겨서 그래도 잘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스프링 왈츠님 피터팬처럼 어린아이같이 살고 싶어요. 수녀님 와 그게 말은 그렇지만 오늘 읽어드린 그 피터팬은 진짜 부모님이 보기에는 참 십자가이고 그쪽 어린아이 쪽에서 보면 천사이죠. 네, 자기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인지가 잘 안 될 때 참 보는 사람들은 답답하지만 본인은 고통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 천사죠. 아, 여러 가지가 참 복합적으로 우리 살아가는데 많은 인내와 또 때로는 뭐라 그럴까요? 내 아이의 죄를 좀 기어감는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대신해서 그런 아이가 나를 대신해서 보석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예. 로즈마리님, 네, 수녀님, 전경철님의 기사를 보고.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드렸어요. 그러게요. 네. 살아생전에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그 정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온 정신 다해서 사랑으로 동반했으니 가실 때도 정말 손을 못 놓았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렇지만 뭐 주님은 또 돌봄할 수 있는 그런 끈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주님 영광이고 감사이죠. 네. 매기님, 네. 피터팬 아빠 전경철님, 주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지금쯤 네, 성모님 품에서 아이고 편히 쉬거라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내 품에서 네, 오늘 고통의 성모님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부속가도 부르고 그러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미사 참여하셨는지 모르지만요.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축일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품고 성모님께 모든 걸 좀 맡겨드렸으면 합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4160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음성기도 만나볼게요.

얼마 전 응급실이라면서 저에게 전화가 여러 통 왔어요. 딸이 정신과 약을 한꺼번에 60알이나 먹었었대요. 성에 차지 않는 대학을 휴학하지 않고 다니면서 편입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2학기 등록 앞두고 등록금 때문에 스트레스가 몰려왔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밤새 수액을 맞고 있는 모습을 보며 곁을 지키는데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손목에 상처도 너무 많아요. 더 이상 혼자서만 힘들어하지 않도록 기도로 함께 도와주세요.

4160 자매님, 신청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자매님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따님이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 여러 통 받았다 그러는데 빨리 못 받으셨나 보죠. 네. 밤새 곁을 지키셨었을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아프셨을지 느껴집니다. 와, 정신과 약을 두통 정도 되겠나요? 예, 그걸 아이고 버거운 학교 생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싶지 않은 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또 해야 되겠고 그러니 정신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정말 버겁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갑자기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참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엄마 마음은 더 복잡하고 힘드셨겠죠.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하는 그 말씀에 표현하기 힘든 마음까지 느껴집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내가 얼마나 뭘 잘못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알아챘더라면 이런 마음이 들고 자꾸 엄마 자신을 자책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자매님, 지금은 자신을 탓하기보다 딸아이 곁에 있어주고 딸아이가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함께 손 꼭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딸아이도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혼자 감당하느라 너무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혼자 견디지 않도록 엄마와 또 곁에 있는 가족들이 정말 필요한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다독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따님과 또 자매님을 위해서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잠시 기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매님의 딸을 따뜻하게 돌보아 주소서. 몸과 마음이 지친 딸 아이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허락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희망을 찾게 해 주소서. 딸 아이가 더 이상 자신의 아픔을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과 주변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필요한 도움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어머니께도 주님의 위로를 보내시어 자신을 탓하거나 지나친 죄책감에 머물지 않고 이 시간 잘 견뎌낼 힘을 주소서.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열어진 마음 속에서 보듬으며 주님 안에서 다시 평화의 웃음을 되찾게 하소서. 이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희망이 머물게 하소서.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4160 자매님 함께 노래를 듣겠는데요. 이 노래가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선물로 띄워드릴게요. 이경수 신재광의 노래로 듣습니다. 사랑한다 나를.

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여오시면 되는데요. 지금 내 손 안에 CPBC 라디오 스마트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CPBC 빵이 새롭게 대문도 그렇고 다 내용도 단장을 했습니다. 더 귀엽고 산뜻해진 어플 디자인 기본, 간편한 회원 가입을 통해서 무료로 방송에 참여하시는 것도 물론이고요.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성표, 선곡표,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 메뉴, 또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들을 언제든지 다시 듣고 이어들을 수 있는 AOD 플레이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즐겨 듣는 프로그램 방송 알림 기능까지 추가됐는데요. 뭐 신앙이 필요한 순간부터 음악과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CPBC 라디오, 새로워진 CPBC 빵에서 만나보세요. 뭐 조금 전에 뭐 어떻게 이걸 깔아야 되는지 몰라서 못 들어온다 뭐 했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건 뭐 스마트폰에 다 깔려있는 겁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을 검색하세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아들으셨죠?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정 스텔라님 또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네,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매님의 따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도 17살 때 정신과약 과다 복용하고 쓰러져서 정신과 보호병동에 입원하고 3개월 정도 입원했답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시면 자녀분이 잘 이겨내실 거예요. 와, 이렇게 체험담을 해 주셨어요. 예. 정말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죠. 4160님 정말 듣고 계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따님 옆에서 잘 손잡고 묵묵히 봐주시고 힘내라고 네 용기 내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하늘 사무엘님, 따님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오길 기도합니다. 또한 어머니와 가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선한 우리 사무엘 형제님 기도해 주시면 아마도 꼭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069 하나님, 네, 따님이 정말 원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의 상황은 과감히 놓고 차근차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따님의 영육간 건강한 회복을 하느님께서 청하며 따님이 이 시기에 하느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와, 또 이렇게 정말 소중한 말씀 해주셨네요. 원하는 게 뭔지 잘 기도 안에서 정말 식별을 하고 또 과감하게 좀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뭐 그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부모의 사랑을 통해 세상에서 처음 사랑받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품고 끝까지 곁을 지키는 모든 부모들을 축복해 주소서.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며 눈물 흘리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소서. 한 사람의 진실한 사랑이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작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

네, 어둠의 그늘 속에서 까리타스 수녀의 수녀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곱게 노래를 잘 부르죠?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겨진 사연 보겠습니다. 유채칠리아님, 네, 아멘. 4160님, 따님.

사연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눈물 자국 뚝뚝. 사매님도 많이 놀라셨지요. 따님의 힘든 마음 잘 어루만져 주시고 가족들의 사랑과 기도로 따님의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을 되찾고 힘든 시기 잘 이겨나가길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와, 오늘은 정말 큰언니 같은 그런 말씀으로 네, 또 응원을 하셨네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예, 평화와 안정을 찾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기도를 함께 합니다. 예, 규환이님, 네, 힘을 내라, 두려워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와, 주님이 해주신 말씀. 예, 여기다 이렇게 또 굵은 글씨로 또, 예, 몇 마디 안 되지만 이게 진땡이네요. 아, 우리 모두 정말 힘내고 두려워 말고, 나다, 용기를 내라 하신 주님 손붙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네. 김성호 세바스티아노님, 안녕하세요, 수녀님.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며칠 후 떠나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완주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어떡하죠? 와, 800km.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봤는데 유튜브로 좀본 적이 있어요. 자, 그분들 정말 힘들게 걷는데 그래도 걸으면서 또 지나치는 많은 순례객들이 서로 인사 나누고 또 힘내라고 용기도 주고 뭐 그런다고 하더군요. 자, 재밌게 그 알베르고라고 하죠. 거기 숙소에 가면 또 서로가 또 재미나게 각자 자기들의 음식 있잖아요. 나라가 달라도 그런 것도 같이 해 먹으면서 나눠 먹고 또 힘내가지고 또 걷고. 와, 은총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너무 힘들면 조금 좀 쉬었다 가거나 아니면 자기 물품, 물건 있잖아요. 뭐 등에 쥐고 뭐 그러는 걸 먼저 그 목적지까지 보내는 것이 있어요. 좀 그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걷기는 내가 걷는데 그 몸에 지닌 하는 거 그런 거 낑낑 매고 가지 말고 먼저 보내는 거돈 조금 들긴 하지만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7834님, 네. 수녀님, 바뀐 빵 앱. 예, 할줄 몰라서 방송 못 듣고 있어요. 알려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새로워진 CPBC 빵 들어오실려면 앱스토어나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 그거는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 모두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깔려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CPBC 빵 한번 이렇게 문자를 거기다 넣어 보세요. 그 바에다가 그러면서 검색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게 나옵니다. 그럼 하라는 대로 하는데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잘하셨죠? 네. 디오니시아님, 네. 옴마나 이런 경사가 있나요? 폰도 업그레이드 되고 빵도 업그레이드 되어서 운전 중에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대문 사진인 수녀님 얼굴도 화면 한 켠에 살짝 나와요. 아유, 왜 이렇게 웃기세요? 아, 제 목소리 지금 잘 들리시나 보다. 그 멀리, 호주에서도요. 예, 운전하면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대문이 다 바뀌고, 네. 그 내용도 막 바뀌고, 마구마구 바뀌고, 그거 바라보는 재미로 막 이거저거 꾹꾹 눌러봤답니다. 저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렇게 먼 데서도 잘 보게 되고 들리고 그러네요. 아, 이게 또그 일을 하신 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좋아했답니다. 예, 계속 그 대문 통해서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에게는 참 이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멀리 있어도 마음이 먼저 아프고, 자녀가 힘들어하면 대신 울어주고 싶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곁에 서 계신 성모님을 바라봅니다. 아드님이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성모님은 그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해드릴 수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없어 마음이 무너지며 곁에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고통받는 이가 혼자 안 걷도록 곁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히 성모님의 상처와 고통을 온전히 느껴보며 곁에 머물러 보면 좋겠습니다. 네,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인 오늘 벌써 노을로 저무는 저녁이네요. 오솔길 가족 중에는요, 이웃의 아픔이나 고통 앞에서 조용히 기도로 곁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오늘도 귀를 쫑긋하신 분들이 모두 그런 분들입니다. 이 사랑이 주님과 성모님께 드리는 기쁜 봉헌이 되도록 저도 두 손 모아봅니다. 끝곡으로 휘아시 부르는 사랑의 성모님 남겨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보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달소의 전영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씨.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모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현양 축일에 이어 오늘 우리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을 지냅니다. 어제는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았고 오늘은 성모님의 고통에 머물러 봅니다. 교회가 고통을 묵상하는 이유는 고통 자체를 즐겨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고통 너머의 은총을 바라보고 그 은총에 감사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숱하게 겪으셨습니다. 헤롯의 눈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소년 예수가 실종되었었고 홀몸으로 아이를 키워내셔야 했습니다. 출가한 아들을 찾아 각지를 떠돌아다닌 끝에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시신을 자기 손으로 받아 안으시어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묻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은 아파보신 분입니다. 만약 한 번도 아파본 적 없이 탄탄대로만 걸어보신 분이라면 저의 아픔을 내보이기 어려웠을 것도 같습니다. 성모님이 아파보신 분이기에, 아니 그 누구보다 아프셨던 분이기에 우리의 아픔을 더욱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고통 자체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때로 세상 구원을 위해 누군가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맡기시기도 하시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고통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자체로 미화되거나 합리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시는 주님은 고통의 주님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복음 말씀대로 그분을 믿는 이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성모님께 허락하신 아픔은 공감과 위로의 바탕이 되는 아픔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아파보신 분께서 오늘도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아파보신 어머니와 함께 일상 속의 크고 작은 아픔들을 견디어내며 아픔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크고 작은 찬미의 노래를 나지막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조홍범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명동성 땅에서 40년 넘게 울려 퍼졌던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를 이제는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2577개의 파이프가 만들어내던 장엄한 울림이 안전 문제로 결국 멈추게 된 건데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만큼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성당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1985년부터 지금까지 이 오르간의 소리를 들으며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를 올렸던 수많은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기쁜 날에는 기쁨을 더 깊게 만들어주고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조용히 곁을 지켜주기도 했을 텐데요. 이제 그 소리가 더 이상 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조금 허전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그 소리가 있었던 시간만큼이나 그 소리를 들으며 하느님께 마음을 올렸던 순간들이 아닐까요? 40년 동안 명동성당을 채웠던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는 멈추지만 그 소리와 함께했던 기도와 마음까지 멈추는 건 아닐 겁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마이클 크로포트와 사라 브라이트만의 The Phantom of the Opera 듣고 오셨습니다. 네, 명동성당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어떤 스테인드글라스와 함께 이제 오르간 소리가 참 중요했던 곳이었죠. 저도 신학교 성가대로 있으면서 몇 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명동에 다시 가보고 그럴 때마다 오르간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오랜 시간 버텨온 이 건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최대한 더 잘 써나가고 지켜올 건물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파이프 오르간을 빼낸 결정을 교구장님께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참 파이프 오르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참 좋죠.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인조적인 어떤 전자적인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자연이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 수많은 소리를 함께 만들어내는 마치 오케스트라가 내는 소리와 같은 그런 게 너무나 좋았는데요.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떤 목소리로 그 공간을 채울지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도 소리로 더 그 공간을 채울지 우리가 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오래도록 함께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땐 당연해서 잘 몰랐는데 막상 없어진다고 하면 이게 소중했구나 하고 뒤늦게 알게 되는 것들도 있죠. 명동성당의 파이프 오르간 역시 그 자리에 너무 자연스럽게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사라진다는 게 더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악기는 사라져도 그 소리를 들으며 올렸던 기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건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붙잡아 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오래 간직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9월 15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여은의 이젠 잊기로 해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6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요즘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마음이 점점 금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스스로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매주 미사에 나가면서 주일 헌금을 봉헌하는데 저희 본당은 헌금이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는 1차 헌금으로는 만 원을, 2차 헌금으로는 5천 원을 나누어 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형편에 맞춰 나눠낸다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액을 나누는 제 마음이 자꾸 신경 쓰입니다. 1차와 2차 중에 어디에 더 큰 금액을 넣어야 하나, 이 정도면 적절한 건가 하는 생각이 미사 중에도 문득 떠오릅니다. 봉헌이라는 게 원래 마음을 드리는 건데 어느새 액수를 계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신앙이라는 게 본래 마음과 정성으로 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저는 헌금 액수를 두고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으니 이게 맞는 신앙생활인가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헌금을 나눠낼 때마다 다른 금액에 마음이 쓰여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지갑에 평소에 헌금을 잘 안 들고 다니는데 마치 5만 원짜리 딱 한 장만

있을 때 이거를 헌금으로 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 뭔가 아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참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서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잘못된 생각도 아닌 것 같고요. 봉헌이라는 게 마음을 드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이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드러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헌금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이 어느 정도인지, 생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얼마를 낼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형편에 맞게 봉헌하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보통 1차 헌금은 본당을 위해서 사용되고 2차 헌금은 교구나 정해진 특별 지향을 위해 사용되곤 하죠. 가끔 건축 헌금을 위해 받기도 할 때도 있지만요. 쓰이는 목적이 다를 뿐 어느 한쪽이 신앙적으로 더 중요하거나 반드시 더 큰 금액을 봉헌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봉헌에서 액수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긴 하죠. 외제차를 집에 두세 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봉헌하는 5천 원과 어려운 형편에 할머니가 봉헌하는 5천 원은 숫자만 보면 같은 숫자지만 그 사람의 삶에서 차지하는 무게는 분명히 다르니까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의 봉헌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봉헌했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봉헌은 돈의 액수만이 아니라 그것이 한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연자님께서 매주 미사에 참여하면서 꾸준히 봉헌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충분히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 원과 5천 원으로 나누어 봉헌하는 것도 사연자님 삶과 형편 안에서 정한 것이니까 잘못된 것도 절대 아니고요. 문제는 어느 액수가 옳은지를 생각하는 데 있다기보다 그 액수가 계속 사연자님의 마음을 끌고 가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봉헌을 한 뒤에도 잘한 것인지 헤아리고 미사 중에도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정작 하느님께 향해야 할 마음이 산란해지는 거죠. 유혹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일을 하도록 이끄는 모습으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이것으로 정말 괜찮은지 조금 더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묻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지 못하게 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정답을 찾기보다는 지금 드리고 있는 봉헌이 내 삶과 형편에 맞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게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봉헌하는 마음에만 집중하면 어떨까 싶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잘 된 것인지 반추하는 습관은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으로 가게 하는데 반대되는 일을 하기도 하니까요. 이미 하느님께 드린 것을 계속 내 손에 올려놓고 헤아리지 않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션인 이번 주에 미사 전에 봉헌을 준비하고 봉헌한 뒤에는 액수를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2장 44절 말씀입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가난한 사람에게 생활비까지 모두 봉헌하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크기 너머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까지 바라보셨다는 말씀일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사연자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액수를 넘어서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8057님, 오늘 낮에는 에어컨 끈 지 얼마 안 된 창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살짝 섞여 들여오더니 아, 이젠 가을이 오는구나 싶더군요. 혼자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한 라떼 마시며 다음 달에 있을 작은 전시 준비 목록을 정리했는데 설렘과 걱정이 함께입니다. 잘 되겠죠? 네, 우리가 이 서늘한 바람이 살짝 들어올 때 그 시원한 느낌, 상쾌한 느낌이 바로 계절이 바뀌는 때에 참 우리 마음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축제도 많이 열리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곤 하는데 사연자님도 전시를 준비하시는 일을 하시나 봐요. 물론 우리가 항상 잘 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또 마음속에서 내가 잘 준비한 것들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또 나를 믿어주는 게 우리 자신의 힘인 것 같아요. 전시 잘 준비하셔서 이 가을 잘 맞이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3847님, 아버지께 전화가 왔는데 추석 전에 집 정리하자고 하시네요. 가끔 정리하자고 연락을 하시긴 하는데 요즘 자꾸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고향에 내려가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어린 시절이 주르륵 쏟아집니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참 커 보였는데 요즘엔 뭔가 그런 생각은 들지 않네요. 우리가 참 집이라는 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본가라는 곳이 있다면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떠올릴 때가 있잖아.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외국 영화를 바라보면 오래된 집이라는 공간이 있고 거기 안에서 약간 대대로 살아왔던 집의 모양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계속해서 써왔던 그런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물품들이 있고 그런 게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저도 딱히 이제는 돌아갈 그런 곳은 없어서 자꾸 그런 생각을 가져보진 못하는데 참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성인이 되고 또 우리가 부모님보다 더 나이가 들 때가 되면, 부모님이 젊은 시절보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때 부모님이 참 커 보였는데 작아지는 모습을 느끼게 되기도 해요. 그때 좀 슬프고 좀 아련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9085님, 퇴근 후 동네 빵집에서 따끈한 단호박 케이크를 샀습니다. 이제는 창문을 열면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 달콤함이 오늘 하루의 피로를 조금 녹여주네요. 여기에 제 신청곡이 라디오에서 나온다면 정말로 선물 받은 기분일 것 같아요. 적재 별 보러 가자 신청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곡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시간에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느낌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는 것 참 중요하죠. 별을 보러 가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동시에 그 순간 저 멀리, 물론 지금은 이미 사라져버린 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 함께 느끼고 있는 것을 공유한다는 게 참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적재의 별 보러 가자.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쳤던 일들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감사함이 당연함이 되어버려서

마인라도님, 지난 주일 절투산 성지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성당이 신자들로 가득 차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2570님, 어머니께서 유방암 수술 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계십니다. 얼마 전 정기검진을 다녀왔는데요. 재발 없이 수치도 모두 안정적이라 한시름 놓았습니다.

5001님, 사회생활하면서는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없다 생각했는데 제게도 좋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 관계가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6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MBTI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그동안 상대방과 왜 그렇게 안 맞았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T지수가 높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F지수가 높은 감성이 풍부한 친구들을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더라고요. 특히 그 친구들이 서운한 걸 막 화내듯이 쏟아낼 때가 제일 힘듭니다. 저라고 서운한 게 없는 게 아닌데 꼭 저만 무심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녀관계에서 삐치는 것처럼 감정을 표현할 때면 제가 이걸 어디까지 받아주고 맞춰줘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집니다. 얼마 전에도 오랜만에 F형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만나는 내내 기가 쭉쭉 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분명 좋은 친구들이고 저도 그 친구들을 아끼는데 왜 만나고 나면 이렇게 지치는 걸까요?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감정적이고 감성이 풍부한 친구들의 표현 방식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MBTI라는 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또는 아, 이게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가끔 MBTI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더 멀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T라서 공감을 잘하지 못하고 나는 F라서 서운함이 많다고 나와 상대방을 하나의 유형 안에 가둘 때도 있고요. 하지만 MBT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너와 내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 속에서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 찾아가는 거죠. 얼마 전한 친구와 저도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MBTI에서 F가 훨씬 강하고 그 친구는 F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조금 약한 편인데요. 그래서 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T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서 친구가 그동안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다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고 관계도 전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T와 F를 너무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 실제 우리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F는 F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T는 T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둘다 필요한 성향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더잘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좀 어렵다는 부분이겠죠. 내가 서운함을 나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서운함만 계속 쏘아댈까라는 부분이 들죠. 물론 그 친구들이 서운함을 느낀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MBTI라는 것은 그 목적은 무엇인가? 나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피로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거죠. 친구라는 거참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면 참 어려운 것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나의 피로도 속에서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정말 그 서운함을 느낀 건 뭘까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 형식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할까? 마찬가지로 F의 입장에선 T는 왜 이걸 이렇게 표현할까? 사실은 그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서로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형식을 넘어서 우리가 진솔하게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안에서 내가 지치지 않고 내가 왜 힘든지를 아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다음에 친구의 서운함을 듣게 될때 우선 마음을 들어주고 반대로 나의 마음도 감추지 않고 서로가 그 마음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어떤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입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헤르만 헤세는요, 지친 날일수록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요, 자주 나 자신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굴고 또 자신을 다그치곤 합니다.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는 하지 않았을 말을 자신에게는 서슴없이 하기도 하죠. 오늘은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신의 편이 되어주면서 또 성모님의 고통 앞에 우리의 고통도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는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액션송 3집에서 나에게 말해봐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고요. 오늘은 9월 15일 화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할 상대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약간 그런 힘을 성체조배 할 때나 이럴 때 얻는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구한테도 말 못할 그럴 것들. 그리고 우리는 왜 자꾸 자신에게만 이렇게 조금 야박하게, 엄격하게 구는 걸까요? 다른 사람한테는 또 관대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신부님과 얘기를 하는데, 신부님이 자매님, 그냥 자매님이 좀 내려놓으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난 그렇게 나한테 엄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너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모든 걸 너무 잘하려고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지만 사실 또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더 잘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지만 또 이런 기회에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만 생각하면 내려놓지 못할 것 같은데 뭔가 성모님께 아니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좀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 같으니까 그냥 이거 좀 어려운데 제가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괜찮아. 그거 잘 못해도 어차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만 같은 그런 용기를 또 오늘 어린아이처럼 얻어봅니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려요.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CPBC 빵

앱이 세단장한 거 알고 계시죠? 다운로드 새로 받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더 화질도 예쁘고 깔끔하게 세단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빵 앱이 검색 안 되거나 다운로드 못 하셨던 분들도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토크 통해서는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빵앱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해외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다운로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CPBC 빵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자메시지는 샵 1053이죠. 유료 100원이에요. 우물정 1053 통해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옛다의 어느 여름날의 꿈 듣고요. 하늘바라기 우리와 함께 쉬어 듣고 올게요.

오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편치 않고 또 기도도 자꾸만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마음씨를 당신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그들이 침묵 속에서 마음으로 바친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당신께서 먼저 알아봐 주십시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신을 탓하지 않도록 그들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또한 그들에게 다른 이들을 돌보는 만큼 자기 자신을 보살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스스로 사랑해야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시오. 아멘.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이죠. 모란과 단보가 함께했어요. 이지훈 펠릭스죠. 위로가 필요한 나에게였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너가 아니라 나에게. 제목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곡인 것 같습니다. 김갑중님이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살수 있길 바라는 한 어머님이 계셔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 아들 친구인 일본인 어머님이신데요. 작년에 난소암 4기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에요. 제 아내랑 친해서 아내를 통해 소식을 듣는데 지금은 다른 곳으로도 전이가 되어 힘들게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듣던 중그 어머님께

에서 아들이 현재 중3인데 성인이 되는 5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에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내는 이분을 미미 씨라고 부르는데요. 제 아내도 사실 2년 전에 암 수술을 했는데 그때 미미 씨가 많은 걱정과 격려로 아내 치료도 기도해 주시고 음식도 만들어 주셨어요. 미미 씨가 가톨릭 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아들 친구의 어머님인 미미 씨랑 함께 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들이 건장한 성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서 18장의 말씀 함께 보내주시면서 황소리의 임마누엘 신청해 주셨어요. 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으면 이렇게 직접 사연을 홈페이지에 길게 남겨주셨을까요? 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미미 씨도 막 이렇게 어떤 희망을 갖고 있으면 더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도 본인이 포기하면 안 된다. 주위에서도 그렇게 희망을 계속 심어주고 본인의 의지가 병을 이겨내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미미님은 이제 또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꼭 살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잘 극복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너무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대평화 기도군단이 계시잖아요. 네, 사연 듣는 지금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화살기도 받쳐주시고 기도 중에 꼭 기억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그 고통 덜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소리의 임마누엘 잠시 후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려드릴게요. 5687님은 슬디 아침 희망의 순례 마지막 코스예요. 울산의 중림굴 진목정성지 신나무골 성지를 향해서 지금 집을 나섭니다. 난 코스인 만큼 슬디도 응원해 주세요. 잘 다녀올게요 하셨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난 코스 날씨 좋은 때 다녀오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함께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마음은 지금 함께 걷고 있어요. 2809님은 사랑의 날개 그대 있음에 신청해요. 매일 행복하세요 하시면서 네,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날개 그대 있음에 듣고요. 이어서 김갑중님과 미미님께 보내드릴게요. 황소리 임마누엘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사랑의 날개 그대 있음에 이어서 황소리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 포르피리오가 있습니다. 박해시대에 살았던 성인인데요. 그는 말을 파는 상인이자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였어요. 세례성사에 대한 희극을 하던 중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관중 앞에서 자신이 신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객석에는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가 있었고요. 결국 그는 바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녀 돌로로사, 성 발레리오 등 21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포르피리오, 돌로로사, 발레리오 등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 중에 나의 지인이 이 세례명이었다 하시면 지금 화살 기도로 예, 축하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셔도 기뻐하시겠죠? 네,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 하느님 은총 가득한 축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갓등 중창단이 부릅니다. 그대여 내게 영원을 알려주오.
1: 나의 영혼아, 영원을 노리라.

갓등 중창단 그대여 내게 영원을 알려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제자와 자신의 어머니를 가족으로 맺어주시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성모님은 그렇게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자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죠.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성모님의 굳은 믿음 꼭 배워야겠습니다. 이어진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성모님의 모습에 잠시 머물러 보시고요. 저는 김연기 라파엘라가 부르는 어머니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16일 수요일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 오늘 미사는 성 베네딕도회 외관 수도원 김현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9월 16일 수요일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성인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기뻐하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여 피를 흘렸으니 그리스도와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헌신적인 목자 복된 고르넬리오와 치프리아노를 불굴의 순교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들의 전구로 한결같은 믿음을 길러주시어 저희가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12장 31절에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의 것들은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하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0: 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알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러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복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1: 참 예수님.
0: 참 예수님.
1: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하지만 감사와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불만에 차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영성소독도 충실히 읽고 다른 신부님들의 강론도 열심히 듣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메마르다고 느낍니다. 이 목마름은 무엇이 부족해서 느껴지는 것일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고 질문해 봅니다. 사실 가톨릭 신앙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충실히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자꾸 영적으로 메바람을 느끼고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는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목마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물들어 갑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워질수록 인간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 커피라고 하면 믹스커피나 알콜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커피의 종류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아메리카노 하나를 주문하면서도 원두의 종류를 선택하고 산미가 있는지 고소한 맛인지까지 따집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지가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찾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음식, 내 취향에 맞는 옷,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직장과 생활을 찾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될 때입니다. 하느님마저도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의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입맛에 꼭 맞는 하느님이 아니면 하느님마저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느님, 내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시는 하느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느님, 나의 공허함을 채워 주실 하느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성의 길과는 조금 다릅니다. 영성은 내가 좋아하는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하느님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영성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뜻에 하느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하느님을 만나서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 내 마음 안에 자리하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충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오늘 해야 할 기도를 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오늘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하나씩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미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떡으로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떡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리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0: 주님, 저희가 거룩한 순교자들의 순환을 기념하여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지기 복된 고르넬료와 집브리아노에게 박해를 이겨내는 용기를 주셨듯이 저희에게도 온갖 시련을 이겨내는 힘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찬미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순환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으로 놀라우신 사랑을 드러내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순교자들에게 불같은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굳센 힘을 주시어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흠숭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0: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본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가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 인사를 다루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리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있었으니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을 받아 모시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복된 순교자 고르넬리오와 시프리아노를 본받아 성령의 힘으로 굳세어져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나님.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

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0: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0: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0: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5번 103위 순교 성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네, 오늘은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일입니다. 유학생활과 또 조선으로 돌아오던 시간보다 훨씬 짧은 13개월 남짓의 사목을 마치고 1846년 오늘 새남터에서 순교하셨죠. 개인으로서는 미완의 여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하느님을 전하겠다는 그 간절함은 동료인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과 또 프랑스 선교사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방글라데시와 파푸아뉴기니에도 김대건 성인을 주보로 모신 성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느님을 전하고자 노력했던 노력이 다른 나라에서도 빛나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9월 16일 수요일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너나들이의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 띄워드렸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아셨을까요? 이렇게 성인품에 오르실지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사목을 하시고 순교하셨는데 아마 본인도 모르시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김대건 신부님을 다룬 영화 탄생 보셨어요? 탄생에 보면 진짜 신부님 되게 어리시잖아요. 지금 저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 20대였으니까. 근데 정말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여기 와야겠다. 사제가 된 뒤에도 엄청 오랜 시간 걸려서 오셨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말로만 듣는 것보다 확실히 화면으로 생동감 있게 보니까 더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일이라서 오늘 첫 곡도 이렇게 띄워드렸어요. 그대에게 평화를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 방송 토크 지금 빵 앱이 업그레이드 된 거 들으셨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는 라디오도 너튜브에 안 들어가셔도 여기서 바로바로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보는 라디오를 하진 않지만 다음 행복을 여는 아침이나 유쾌한 클래식이나 보실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또 무료로 참여도 하실 수 있어요. 한번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보내실 수 있는데요. 방송 토크도 조금씩 바뀐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고 혹시 아직 업데이트 안 하셨으면 지금 업데이트 해두셔도 좋겠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우물정 1053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 깃는 두레박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또 어떤 분이 기다릴지 기대해 주시면서 김태진 신부님이 부르는 성지의 별 듣고요. 고석 도미노의 귀천 이어드릴게요.

0: 우리 마음속에 촉촉함을 길어올려 보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표창현 프란치스코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1: 지난 방학 마침 기회가 되어 요르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반 성지 순례이기보다는 학술적인 성격의 여정이었는데요. 예수회센터에서 구약성경 아카데미를 진행하시는 주원준 박사님과 가톨릭 평화방송 여행사가 함께 준비한 학술 신앙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니 주변 분들로부터 어땠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독도 풀리지 않았고 여정에 대한 성찰도 충분하지 못했었기에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시간을 갖고 가만히 돌아보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여정 전체를 이끌어주신 하느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이야기의 배경지이기에 이번 여행을 통해 성경 속 옛 지명을 다시 새겨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 요르단을 잠깐 들리는 경우가 많지만 요르단만을 순례해보니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정 중 느보산 정상에서 느낀 감정이 떠오릅니다. 어느 이탈리아 작가의 구리뱀 조형물로도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이곳을 구리뱀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오해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곳은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요르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곳입니다.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모압 평야 그리고 폭이 넓지 않은 요르단강 건너편 예리코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푸르름이 돋보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느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이 바로 여기까지이고 이제 다른 이가 그 여정을 이어나갈 것임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했을 것입니다. 이 여정을 이끌어주신 주원준 박사님께서 이곳에서 느낀 깊은 감회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모세임에도 무덤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를 위대한 학자의 표현을 빌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이 아닌 모세를 숭배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덤이 아닌 토라, 곧 모세 오경 안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세의 삶이 주는 깊은 울림에 머물러 봅니다. 또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손길과 앞으로도 그 길을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분의 현존에 머물러 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노래입니다만 오늘 이야기와 어울리는 내용이기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등중창단 9집 수록곡 사랑하는 그대에게를 들려드립니다.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 표창연 프라치스코 신부님의 이야기에 이어서 들으신 곡 가뜩 중창단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였습니다. 이 곡도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이렇게 골라주셔서 저도 너무 잘 들었어요. 923님, 앞으로 나아가는 엔진 동력이 쇠하여 멈추어 섰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책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갑자기 동력이 쇠하셨을까요? 무슨 힘든 일이 있으셨을까요? 그럴 때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기도도 안 되고 책도 읽히지 않는 날도 그런 날도 있는 거죠.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기간이 오래가지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기도 중에 923님 기억할게요. 뭔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곡 선물로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가톨릭 청년 성령쇄신연합이 부르는 내 모든 짐을 준비했어요. 이 곡 잠시 후에 들으실 수 있고요. 2809님은 아크의 하늘세상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요즘 좀 쌀쌀해졌어요. 댁내 감기 환자 발생하지 않게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감기 걸려서 목이 좀 아팠는데 그래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집에서도 저만 조금 앓다가 끝나가지고 근데 주위에 감기 걸린 사람 독감 코로나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조심하세요. 네,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한국 가톨릭 청년 성령 쇄신 연합의 내 모든 짐을 923님께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아크의 하늘 세상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한국 가톨릭 청년 성령 쇄신 연합 내 모든 짐을 들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 신났죠. 아크의 하늘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성인 중에는 성 고르넬리오가 있습니다. 그가 교황이 됐을 때 교회 안에서는 박해 시기에 배교한 신자들의 처분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는데요. 고르넬리오 성인은 교황으로서 배교한 이들을 다시 받아들였지만 반대 세력이 이에 거세게 반발했어요. 이런 분열을 막기 위해

이랬었는데, 아, 이렇게 자비롭고 마음이 넓은 분이셨군요. 제 동생 그렇지 않은데. 자,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치프리아노, 성녀 에디타 등 24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화살기도 보내주셔도 좋고요. 축일 축하 메시지 미리 보내주셔도 좋겠죠. 성유신 수녀가 부르는 꽃 듣고 올게요.

성유신 수녀가 부르는 꽃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의 오해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죠.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길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변하지

있는 것이겠죠.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주님의 가르침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보시고요. 저는 최준익 막시모가 부르는 놀라운 사랑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신부입니다.
1: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9월 들어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바람이 시원하다며 재잘거리다가 온도를 보고 흠칫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무려 29도였습니다. 35도 내외에 익숙하게 지내다 보니 29도에도 행복에 겨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적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통감했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적응하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번 모든 만남이 새롭고 모든 일이 신선하다면 우리는 그 자극을 처리하는데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그 패턴에 맞춰 살아가는 과정을 최적화한다고 합니다. 즉, 익숙한 것을 익숙하게 대하면서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이 에너지를 아끼는 우리네 생존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네 신앙생활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도전으로 늘 초대하십니다. 익숙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원수를 사랑하고, 가난한 이와 나누고, 작은 이들에게 봉사하라고 명하십니다. 익숙한 울타리를 떠나 일면식도 없는 이들의 잔치에 함께 기뻐하고, 난 모르는 이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자기들에게 익숙한 율법만의 하느님을 고집하며 눈앞에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한 바리사이들을 향한 오늘 복음의 일침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익숙한 울타리 안에 똬리를 들고 세상과 이웃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오늘날 모든 일을 향한 죽비이기도 하겠습니다. 피리를 불며 우리에게 다가오고자 하는 순례객들이 있습니다. WYD 순례자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기 위해 낯선 땅으로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하느님을 찾아오는 그들의 피리 소리에 맞춰 우리는 함께 춤을 추어주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곡을 하면서 우리에게 손을 뻗치는 난민들도 있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삶의 터전과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네팔의 난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에게 기도와 정성을 쏟고자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피리 소리와 익숙하지 않은 울음소리에서 어렴풋하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피리 소리와 익숙하지 않은 울음소리에 응답하고자 애쓰는 우리를 주님께서 참 기쁘게 바라봐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조홍범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4: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4: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4: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4: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한 피아니스트가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이어진 앵콜곡에 객석이 술렁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노래였던 걸까요? 바로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노래가 연주됐던 겁니다. 외국인 피아니스트의 손끝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의 노래라니 너무 멋진 일이죠. 1987년에 발표된 노래가 세월을 건너고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니 말입니다. 요즘 우리 보기들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어떤 노래가 담겨 있어요? 뭐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노래? 어제 처음 알게 된 노래? 아니면 복디가 추천해준 노래까지? 그 무엇이든 여기에서 다 나눠주세요. 행복을 나누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태연 플레이리스트 이 노래로 2026년 9월 16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연말에 나왔던 그 피아니스트는요. 조지 할리오노래요. 이 조지 할리오노가 연주한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SNS에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음악은 참 신기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몰랐던 마음, 뭐 그렇게 상상하지 않았는데 몇 년이 지나서 우연히 다시 들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알아차리기도 하니까 말이죠. 확실히 날씨가 가을가을해졌습니다. 날씨 때문인지 계절 때문인지 아니면 내 컨디션 때문인지 왠지 그런 노래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일주일의 중간을 지나는 오늘, 수요일을 지나는 오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그런 노래들 우리 같이 많이 나누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 요즘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하는 노래도 좋고요. 라디오를 우연히 틀었는데 거기서 나온 노래가 너무 좋아서 최애곡이 되었다. 이런 노래들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내 손안의 CPBC 라디오 스마트폰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CPBC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회원 가입 간편하게 하시면 무료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들을 언제든지 다시 듣고 이어 들을 수 있는 AOD 플레이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즐겨 듣는 프로그램 방송 알림 기능까지 추가됐으니까요. 신앙이 필요한 순간부터 음악과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CPBC 라디오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409님 샬롬 저는 행복을 주는 사람요. 여는 말처럼 그 곡이 밥상에도 모녀지간에도 나오던 곡인데요 라고 하셨고요. 가브리엘라님, 오늘은 춥네요. 제 플레이리스트에는 중학교 때부터 좋아한 G.O.D의 노래가 많아요. 최애 노래는 G.O.D의 노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예전부터 좋아한 곡도 좋고 뭐 최근에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하는 노래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최애곡 서로서로 공유해주세요. 수요일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지니 코너에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다짐 송과 함께 지금부터 미리미리 나의 다짐 남겨주세요.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공감 맛집 감정식당도 오픈하겠습니다.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감정식당 열어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참여 방법은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죠. CPBC 라디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새마을금고중앙회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제공입니다.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언니야, 오늘의 날씨를 알려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오늘 아침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늘 역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먼저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2도, 대구는 18.3도, 광주는 18.4도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철원 27도, 광주 30도, 대구와 부산 28도가 예상됩니다. 입고 벗기 편한 외투로 체온 조절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오전 사이 대부분 사라지겠고 전국에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아침부터 낮 사이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상 CPBC 뉴스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하늘도 그렇고요. 공기도 그렇고요. 확실히 가을에 물씬, 가을 느낌이 물씬 풍겨납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변하는 거는 우리 옷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감정, 또 나를 둘러싼 분위기 이런 것도 조금씩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 보기들도 남들은 잘 모르는 나만의 그런 모습이 있으실까요? 남들은 내가 마냥 명랑하고 밝은 줄 알지만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입 꾹 닫고 진짜 조용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남들 앞에서는 내성적이지만 집에서는 수다쟁이, 아유 수다가 그런 수다가 없어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남들은 잘 모르는 나만의 모습을 행여화해서 공개해 주세요. 지금부터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들으실 노래는요, KC,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남들은 잘 모르는 나만의 모습. 남들 앞에서는 수다쟁이지만 실제 혼자 있을 땐 가족들 앞에서는 내성적일 수 있고요. 반대로 남들 앞에서 내성적이지만 집에서는 수다쟁일 때는 우위잖아요.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모습을 행여와에서 살짝 공개해주세요. 샵 1053100원 드는 문자나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받겠습니다. 이어드리는 곡은 윤하 비밀번호 486.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뭉글뭉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일산과 파주 일대를 자전거로 누비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꿀벌 인형탈을 쓰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노란색 커다란 꿀벌 인형탈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남자. 처음 보는 이들이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인형탈을 쓰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을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 이 꿀벌 인형탈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용기였던 거죠.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쉬운 세상입니다. 이상하다.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겠지? 하지만 그 사람의 하루가 어땠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사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내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가까운 사람의 마음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꿀벌 탈을 쓴 모습이 나일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이 꿀벌 아저씨는 어린 시절부터 사실 조금 소심했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형탈을 쓰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쓰고 다니게 됐는데 또 사람들이 이 모습에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쭉 꿀벌 탈을 쓰게 된 거죠. 단순히 아니,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러나 좀 특이한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연을 듣고 보니까 마음 한켠이 괜히 뭉클해집니다. 우리 보기들도 이 꿀벌 아저씨처럼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밖에서는 세상 부지런쟁인데 집에 오면 아, 나 아무것도 못해. 게으름뱅이가 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숨겨진 모습을 복디에게 살짝 알려주세요.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나는 나 주주클럽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보기들의 숨겨진 모습 한번 살짝 볼게요. 저만 알고 있을게요. 저만. 가브리엘라님, 저는 극아이라서 내성적인데 어른이 되고는 어디를 가도 사회적 이가 되어서 수다쟁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 모르는 사람은 내가 활발한 사람으로 알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가브리엘라님은 저랑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되게 극이었거든요. 와, 그냥 해피, 해피 수진. 까르르. 시끄럽고 막 시끄러운 복디였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의 무게를 알았는지 같이 입도 무거워져가지고 좀 내성적이 된 것 같다, 내향적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직업 특성상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뭐 내가 내성적이라고 방송에서 뚱하니 아무 말 할 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적 이의도 되면서 왔다 갔다 스위치가 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1573님, 복디, 남들은 저를 보면 술을 잘 마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술을 싫어하고 잘 마시지도 않는데 말이죠. 이런 분들이 있다?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아, 말술일 것 같다. 아프기 전에는 술 잘 마셨지? 뭐 이런 식으로 말술일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술 잘 못 마셔요. 한 잔만 마셔도 빨개지고요. 그래서 다 점점 안 마시게 되는 것도 있었고 어렸을 때는 20대 때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술을 마시면 이렇게 막 활동하는 게 막 느려지고 이게 축 처지고 막 이런 게 좀 기분이 싫어서 그런 기분이 싫어가지고 나는 빠릿빠릿하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성격도 급한데 내 마음대로 컨트롤 되지 않는 게 좀 불편해서 술을 안 마셨거든요. 근데 이제 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컸다는 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근 한 2, 3년 안에는 술을 왜 마시는지도 알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느슨해지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술을 마시기도 하는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안 마시지는 않고요. 근데 또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만, 많이는 못 마시고 조금만 마시는 편이에요. 1214님, 남들은 잘 모르는데요. 저는 1년 365일 다이어트 중이랍니다. 아, 귀엽다. 아, 남들은 몰라. 남들은, 나만 아는 비밀인데, 나 365일, 1년 내내 다이어트 중이었어. 남들은 몰라. 왜냐면 내가 남들 모르라고 다이어트, 티 안 나게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 많이 많이 먹거든. 8766님. 복디, 저는 아프면서 더 강한 척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엄청 아프지만요. 그러지 마세요. 왜 아픈데 강한 척 하세요. 복디도 그래 봐서 아는 것 같은데 아플 때는 아픈가 보다. 나한테 이렇게 솔직해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강해지다가 나중에 후폭풍으로 더 슬퍼질 때 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한 척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아프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강한 척을 할 때가 아니라 나를 좀 더 돌보고 나를 좀 더 아껴야 되는 때구나 라고 여기면서 또 나를 아끼고 있으면 주변에서 또 그렇게 챙겨줘요. 가끔은 도움도 받아야죠.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사구 하나님, 복디,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덤벙대고 허술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 꼼꼼하답니다. 아, 그래요? 아, 왜 그랬어요? 왜? 약간, 왜 반전 매력으로? 아, 저는 덤벙거리고 허술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 꼼꼼.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 9245님. 저는 집에서는 진중한 면이 1도 없는 아빠가 지어주신 촐랑이라는 애칭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밖에서는 세상 낯가림도 많고 얌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네요. 근데 우리 6살 된 아들이 그대로 똑 닮았어요. 으악. 아, 우리 가족들은 촐랑이라는 애칭으로 나를 부르곤 있는데 사실 밖에서는 그 촐랑이의 모습을 감추고 그냥 이 말을 줄이는 거지. 말도 줄이고 또 행동도 차분하게 하면서 얌전하게 하면은 내 촐랑이의 모습 아무도 모르겠지? 가족들만 알겠지? 근데 막 또 촐랑 되면은 사람들이 무슨 행동만 해줘. 저거 봐. 촐랑이라서 저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별로 보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아직 좀 나를 감추는데 성공하셨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숨겨진 모습이 재밌었나? 어떤 분께 선물 드리면 좋을까? 뽑아볼게요. 나의 촐랑거리는 모습을 잘 감추고 계신 9245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78님, 제법 시원한 날씨네요. 한결 마음이 좋아요. 예전에 많이 들었던 소방차 노래가 그립습니다. 들려주세요 하셔가지고 저희가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듣고 다 힘내볼 진이 시작할 거니까요.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오늘의 다짐, 자기 암시, 다짐송까지 미리미리 남겨주세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어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를 외쳐보는 시간. 오늘 다짐, 마음속 외침, 다짐송까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2903님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리폼된 성경책이 도착해서 인사드려요. 실은 냉담 중이었던지라 마음 한켠이 늘 불편했는데 리폼 쿠폰 행여에서 선물로 받고 다시 성당에 나오라는 뜻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세례받을 때 신부님께 선물 받았던 성경책을 리폼했어요. 저는 사실 원래 모태신앙이 불교인데 친정 부모님과 저희 네 식구가 함께 개종을 했거든요. 성당에 발을 내딛었던 그 처음 그날을 다시 생각하며 성실한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 보겠습니다. 노안이 와서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필사도 다시 해볼 거고요. 뜻깊은 선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외쳐주셨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2903님 이렇게 선물 잘 받았다 인증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다짐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종종 저 필사 아직 잘하고 있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복비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지니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오늘 하루 이거는 꼭 해낼 거야 하는 거 있으면 문자 남겨주세요. 노래는요. 자우림 하하하 C.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피비스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 힘내볼 지니 오늘 꼭 이것만큼은 해내고 말 것이다. 뭐 큰 것도 좋고요. 작은 것도 좋고요. 일단은 해낼 수 있을 만큼만 다짐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김상은님, 오늘의 다짐, 언젠간 꼭 먹고 말 거야 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이게 뭔가 목적어가 빠졌잖아요. 무엇을 드시고 싶은지. 떡볶이를 먹고 말 거야?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떡볶이를 먹고 말 거야? 맛있는 고기를 먹고 말 거야? 어떤 걸 드시고 싶으신 건가? 준우 채은맘, 요새 너무 힘이 드네요. 신랑이 인대수술하고 일도 못하고 저도 아파서 일 못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집에 이제 본 그 우리 자매님도 편찮으시고 신랑 그러니까 형제님도 편찮으셔가지고 확실히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어떨지 좀 무거울 것 같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주는 채우맘님 복디가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얼른 회복하시고 얼른 다시 한번 좀 기운을 차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544님, 저는 요즘 아침 먹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요거트를 먹었는데 내일은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싶어요. 저도 아침에 밥 먹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학생 때는 엄마가 밥 먹어라, 아침에 그렇게 밥 먹으러 가라고 하면 나는 속도 지금 부대끼고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시간도 들고 왜 밥을 먹으라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크고 나서 다 크고 나서는 그렇게 아침이 먹고 싶어요. 누가 챙겨주는 아침이 그렇게 먹고 싶다? 뭐 요거트 이런 것도 좋지만 뭔가 구첩반상의 밥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 뭐 저녁에 일찍 먹었다거나 아니면 저녁을 굶었을 때 아침에 그렇게 쌀밥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밥 먹고 싶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꼭 내일은 저 밥 먹었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2037님, 복디 복모닝. 오늘도 가을을 노래하고 싶은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언제나 바삐 서둘러야 하는 아침이지만 저 멀리서 전파를 타고 들려오는 상큼한 복디 목소리에 빠져 행여화를 들으러 왔어요. 서영은 그대를 만나기 100m 전 신청합니다. 시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감성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얼른 이 노래 듣고 와야겠네요. 서영은 그대를 만나는 곳 100m 전.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그들을 만나는 곳 100m 전 아주 신나게 듣고 오셨습니다. 1228님 동료쌤들이 안 예쁜 말 하고 해도 웃어주고 평안을 빌어주기 신앙의 힘으로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1228님께서 훨씬 큰 사람이에요. 그냥 웃으면서 많이 힘든가 보다 라고 내가 보듬어주세요. 오히려 누렁이님 오늘만은 10시에 자고 싶어요. 퇴근하고 집안일에 친정엄마 돌보느라 9시 30분에 귀가하거든요. 아이고 30분 안에 모든 걸 다 하고 근데 또 막상 30분 안에 다 하고 10시에 누우면 아쉽잖아요. 그냥 잠들기 아쉽잖아요. 막 책도 읽고 싶고 SNS도 보고 싶고 이러면서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내일 또 아침에 후회하고 누렁이님 오늘은 꾹 참고 다짐하신 대로 10시에 꼭 잠드시길 바랄게요. 10시 화이팅! 복지도 그때 잘게요. 화이팅! 제레오님 매일 짝꿍과 아이들에게 칭찬 한마디 이상 표현하고 하기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칭찬이 진짜 약간 인생을 흔드는 것 같거든요. 복디도 칭찬 들으면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아니에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칭찬 한마디로 복디의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우리 한번 옛날에 얘기했던 적 있는데 나를 아는지도 모르는지도 모르겠는 그 과학 선생님이 복디 이거 복디 실력에는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약간 올려친 거잖아요. 칭찬해 주신 거잖아요. 그 뒤로 제가 과학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학기가 뭐야? 학년 그 중학교 때 그 얘기를 중학교 1학년 때 첫 시험 때 그 얘기를 듣고 3학년 때 기말고사까지 과학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맨날 100점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선생님이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그 칭찬 덕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진짜로 큰 힘이 돼요. 인생을 흔들 수 있는. 재료원님 덕분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꼭 칭찬 한마디 이상 꼭 표현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8703님, 복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너무 책임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중이에요. 조금은 내려놓고 내 마음 달래주는 시간으로 가져보고 싶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멋이 중헌디, 일단 내가 중요해. 응? 책임감, 내가 그렇게 책임감을 막 엄청 갖고 막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고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내는 거, 뭔가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이렇게 해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그게 그 무거움에 짓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이 중헌디, 내가 중헌디. 아셨죠? 0153님. 학부모 공개 수업입니다. 아이들과 제가 끈끈해지는 좋은 시간이 될지니 저야 학생들의 모든 순간을 보지만 딱 한 시간만으로 보여줄 학생들의 학교 생활 아이들도 긴장할 겁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일에 제가 잘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와 우리 0153님 같은 선생님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또 힘내서 또 무럭무럭 자라서 본인의 인생을 책임지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아침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짐해 주시고 이렇게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이래가지고 분명히 잘 끝낼 거예요. 0153님 복디가 응원합니다. 그러면은 복디에게 닿은 외침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이는요. 우리 멋진 선생님 0153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1부 끝곡으로는 샤크라의 난 너에게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6: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9: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아 파울입니다.
10: 펄!
11: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9: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2: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3: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TK.
1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 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7408님의 재미난 문자, 귀여운 문자로 2부 시작해볼게요. 저도 쌀밥 먹고 싶어요. 집에서는 아내 율리안나가 당뇨식이라서 사무실에서도 점심밥을 잡곡밥으로 탕비실에서 해먹는데 직원이 당뇨식 잡곡밥 말은 못하고 쌀밥 먹고 싶네요. 이 기분 진짜 알죠?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걸요? 막 요즘 막 곤약밥이다, 뭐 파로밥이다. 그 다이어트식으로 나온 곡물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건강 생각하신 분들, 당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잡곡밥, 뭐 흑미밥 이런 거 먹을 때가 있는데 진짜 가끔은 흰쌀밥, 진짜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흰쌀밥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막 흰쌀밥 몸에는 그렇게 많이 안 막 좋지는 않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막 억지로 맨날 뭐 보리밥이든 뭐 잡곡밥이든 저희 아빠가 맨날 투덜투덜 하거든요. 엄마가 맨날 막 콩밥에 잡곡밥에 막 계속 그냥 밥만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다른 거 막 섞어서 준다고. 아빠도 쌀밥 먹고 나도 흰쌀밥 먹고 싶다 막 이렇게 웅얼웅얼 하신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 문자가 유난히 귀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쌀밥 몰래 드실 수 있을까? 외식하고 오세요, 혼자. 자,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수요일이잖아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코너에 이어서 공감 맛집 감정식당 우리 이서은 교수님과 함께하는 감정식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한바이오 국제구조위원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오뚜기 금호타이어 키움증권 디지털 트리니티 와이스플래닛 컴퍼니 제공입니다.
1: 암이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MG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한 잔 먹더라. 아무리 괴롭고 슬퍼봐라. 나는 꼭 밥 먹는다. 나는 이거 꼭 한다. 잘한다.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출근은 해야지. 출근만 하나요? 밥도 먹어야지. 커피도 마셔야지. 운동해야지.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거는 꼭 한다. 이거는 꼭 해낸다. 잘만 한다. 이런 것들 있으면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출근은 해야지. 돈은 벌어야지.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듣고 오겠습니다.

0: 복작복작 온무 밥만 잘 먹더라 신나게 듣고 오셨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무엇을 꼭 하시는지 살펴보고 싶어요. 일단 복디부터 시작해볼까요? 복디는 대학교 때 남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시련의 아픔을 막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시련의 아픔을 막 느끼면서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사 먹은 기억이 나요. 과자는 포기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막 이렇게 차여가지고 힘들고 분노 막 이 여러 가지 감정이 들잖아요. 차이면 막 분노도 나고 슬프고 막 세상 끝난 것 같아도 막 울면서 그 비닐봉지에 젤리랑 과자랑 이거 들면서 건널목을 건넜던 그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뚜렷하거든요. 밥만 잘 먹은 게 아니라 저는 과자만 잘 먹더라고요. 7408님, 맨날 술 안 먹는다고 해놓고 술만 잘 먹더라. 율리안나, 그 아내 율리안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나 봐요. 3368님, 아, 이거 공감되네. 복권이 매주 비껴가도 밥만 잘 먹더라. 복권 1등도 출근합니다. 라는 드라마까지 나왔지만 저만 당첨이 비껴가네요. 그래도 출근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아, 왠지 내가 복권 될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돼가지고 열심히 출근해요. 뭐 돼도 출근하겠지만 안 돼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요. 이사구 하나님, 날 술 아무리 때려 먹어도 출근 전 운동은 거를 수 없습니다. 그래야지 또 때려 먹을 수 있거든요. 아, 꼭 때려 먹어야 되나요? 아, 운동, 어우, 너무 대단하시다. 술을 많이 먹어도 이렇게 숙취가 있어도 운동, 출근 전에 운동을. 와, 출근 전에 운동하려면 도대체 언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운동가, 전날 뭐 회식하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분명히 늦게 들어오시고 늦게 잠들었을 테고 수면의 질도 별로 좋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출근 전에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하신다고요? 어마무시하네, 진짜. 2037님.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밥만 잘 먹더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너무 공감가. 다이어트 하지만,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거니까 내일 살 빠질 거니까 하면서 오늘 괜찮아. 내가 지금 이거 먹잖아? 그러면은 내일 모레 정도면은 다이어트 시작하고 내일 모레면 빠질 거야. 내가 먹었던 야식은 좀 빠질 거야 하는 생각에. 합리적인 논리 아닌가요? 자, 9790님.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친구들은 만납니다. 힘이 나거든요. 파워 이거든요. 오늘 재미난 문자 많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친구들은 만나서 친구들에게 그 에너지를 충전받는군요. 아, 공감됩니다. 6199님. 사랑이 떠나가도 일과 육아는 계속된다. 즐겁게 하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쵸? 화이팅! 5315님, 우리 엄마는요. 아무리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와도 잔소리를 하세요. 엄마 나 이제 성인이야. 목감기에 나와서 야, 빨리 이거 방 좀 치워. 이러면서 끝까지 일찍 들어와. 그만 먹어. 목소리가 안 나와도 잔소리를 하신다. 아, 저 이거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 며칠 전에 SNS에서 성인이 돼도 우리 엄마에게는 내가 애기인가 보다 하는 그런 뭐 리스트들이 있었는데 유난한 우리 엄마 하면서 있었는데 시장에서 엄마랑 이제 엇갈린 거예요. 엄마가 나를 놓친 거지? 그랬더니 엄마가 소리를 지면서 우리 애 좀 찾아주세요! 이랬는데 엄마 나 마흔이야! 마흔인데 막 우리 해 좀 찾아주세요 소리를 지르셨다고. 마흔이어도 50이어도 30이어도 다 우리 애는 애다, 우리 애기다 하는 거 너무 재미난 그 있었어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봅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우리 엄마는요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와도 잔소리를 하세요. 5315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수요일 코너 감정식당으로 돌아올게요. 다비치 그리고 나레이션 하하가 함께한 사랑과 전쟁.
1: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2: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1: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2: 아, 누구랑 있었냐고!
3: 야! 아니거든요.

0: 감정에도 맛이 있습니다.
1: 누군가 그 맛을 알아준다면 더 맛깔나게 살 수 있겠죠?
0: 수요일의 공감 맛집 감정식당. 우리 감정의 맛이 뭔지 딱 캐치하고 그 맛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공감 파인다이닝 감정식당 문 열었습니다. 공감 미슐랭 이서원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교수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1: 네. 어제는 뜻깊은 날이었는데요.
0: 네.
1: 사회복지인의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0: 사회복지의 날이요?
1: 네. 사회복지사의 날이 3월 30일입니다.
0: 오, 3월 30일.
1: 네, 근데 뭐 지자체에 따라서 다르게 기념하기도 하는데
0: 네.
1: 어제 이천에서 네. 27회 사회복지인의 날 행사가 있었고 제가 저희 제자인 제갈근 선생님과 함께 네. 초청 강연
0: 우와.
1: 대담으로 그것도 놀랍게도
0: 네.
1: 우리 감정 맛집의 사연들을 가져가서
0: 우와.
1: 철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가로 2시간 동안 이천 사회복지사님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0: 우와.
1: 그래서 저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달성해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0: 그 버킷리스트가
1: 제자와 함께 무대 서는 것. 그래서 정말 제자도 너무 행복해하고
0: 네.
1: 저도 좋았고
0: 너무
1: 근데 가서 이제 기념 공연을 하신 한대상이라는
0: 네.
1: 성악가 선생님을 뵌 거예요.
0: 네.
1: 20년 전에 이태리에서 유학하고 오셔가지고
0: 네.
1: 이천에서 현재 이제 음악인들을 양성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세 곡을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0: 네.
1: 야, 그 선생님 섬세하시더라고요. 점심 먹는데
0: 네.
1: 혹시 혼자 먹을 것 같진 않고 몇 분 볼 것 같아서 하면서 본인이 또 시도 시인이기도 하시더라고요.
0: 아, 시도 쓰시네요.
1: 예,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주셨어요.
0: 우와.
1: 주셨는데 기울어진 우산이라는 시였는데요.
0: 어?
1: 제가 한 소절만 좀 읽자면
0: 좋아요.
1: 함께 쓰고 가는 우산은 언제나 기울어진다. 조금 작은 이 약한 이에게로 기울어져 있다. 삐딱하게 기울어진 우산 참 예쁘다. 따뜻하다. 이런 시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야 시인이나 예술가들은 일상을 그냥 예사롭게 보지 않는구나.
0: 그렇죠. 잘 관찰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나 우산이 둘이 갈 때는 좀 기울어져 있는데
0: 그쵸.
1: 약한 사람을 더 많이 씌워주려고 기울어져 있다.
0: 그쵸.
1: 그게 참 예쁘고 따뜻하다. 이런 시선으로 시를 써서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더라고요.
0: 그렇네요. 정말로.
1: 네네.
0: 우리가 빗길을 걸어가도 우리도 뭐 우리 자녀들한테 더 씌워주지.
1: 맞아요.
0: 더 작으니
1: 네네.
0: 더 챙겨주고 싶은 사람한테 기울이게 되어 있잖아요.
1: 네. 그래서 이 시를 받고 저 생각했죠. 세상에 당연한 건 없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만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복디님 책이 생각이 나면서 맞아. 이 일상은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복디님 그리워요 내일 봐요 이런 마음으로 왔죠.
0: 고맙습니다.
1: 네.
0: 아 우리 그 지난주에 고3 그 자녀를 둔 어머니가 긴급하게 문자
1: 그랬었죠,
0: 보내주신 거 기억나시죠?
1: 그랬었죠. 네네.
0: 방금 문자가 도착했어요.
1: 네.
0: 교수님 지난주 익명으로 긴급 도움 요청드린 고3 아이 엄마입니다.
1: 네.
0: 교수님의 현명하신 긴급 처방 빠밤을 듣고
1: 네.
0: 저도 저희 아이도
1: 네.
0: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눈물겹네요.
0: 그러니까요. 도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0: 라고 외쳐주셨어요.
1: 정말 지난주에 그랬죠. 원래 안 해도 되고 내년에
0: 그러니까.
1: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0: 조급해하지 말아라.
1: 네. 네.
0: 오늘 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결정으로
1: 네.
0: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데
1: 네.
0: 뭐 그걸 그렇게 성급하게 할
1: 그럼요.
0: 필요가 있나.
1: 그럼요. 100년의 인생으로 보면 한 점에 불과하죠.
0: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됐다라는
1: 네.
0: 사연
1: 고맙습니다.
0: 피드백이 왔습니다.
1: 이런 피드백이 저를 살맛나게 하죠.
0: 네. 이렇게 누군가에게도 말 못할 나의 마음속 고민, 감정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비밀글 기능도 있어요. 익명 요청하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사연 해결해 드리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주문서부터 살펴볼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5년 차 50대 주부입니다. 제 고민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제게는 잠도 못 잘 만큼 스트레스라 감정식당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 남편 이야기예요. 저희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던 일단 부정부터 합니다. 얼마 전 맛집을 찾다가 제가 여보 여기 맛있대 했더니 거기보다 옆에 있는 데가 더 훨씬 낫지 하는 거예요. 또 주차비가 얼마다라고 하면 아니야 무료야 하고 우기고요. 결국 현장에서 주차비를 내고 나서야 아 유료였네 하고 끝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꼭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이건 병원에 가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도 아 집에서 이렇게 하면 돼 우기다가 애 잡을 뻔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크고 남편과 둘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남편이 이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냥 알았다 하고 들어주면 될 일을 왜 꼭 부정부터 하고 우겨야 하는지 한 번은 제가 내가 하는 말 그렇게 못 믿겠어? 라고 물으니까 아니 내가 언제? 아니 그냥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참네. 이제는 대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합니다. 이 남자는 정말 저를 신뢰하지 않은 걸까요? 앞으로 둘이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남편이 이거는 말버릇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정확해요. 정확해요. 네, 말뜻으로. 제가 어떻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걸.
0: 그래요?
1: 야, 이제 역시 우리 또 하이파이브 해야 되는.
0: 진짜. 네. 저는 남편분이 그냥 막 이게 아내분의 말이 신뢰가 안 가서라기보다는 네. 그냥 아내가 싫어서라기보다는 네. 일단 말버릇처럼 아니야라고
1: 그렇죠.
0: 부정부터 하고 보는 게 그냥 본인의 습관이나 말버릇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 오수진 선생님, 응? 이런 말버릇 가진 사람 살면서 102명 봤죠.
0: 많이 봤죠. 일단, 아니.
1: 저도 103명 본 거 같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풍선바늘이라고 그래요.
0: 풍선바늘?
1: 네. 풍선을 이렇게 크게 하면 바늘로 푹 찌르는 사람 있잖아요.
0: 약간 김세계하고 초치기하는 사람들.
1: 네, 또 젖은 담요라고 그래요. 다 기쁜데 불을 꺼버려 담요로. 이게 정말 고약한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요.
1: 제일 안 좋은 게 벗이에요, 벗.
0: 벗. 아 그러나.
1: 네, 제일 좋은 버릇이 so예요.
0: 아 그래서.
1: 네, 그래서가 제일 좋거든요. 제일 안 좋은 말버릇을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미안한데 네. 남편 못 고칩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네. 평생 버릇인데.
1: 만나본 지금까지 102명 안 바뀌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나는 부정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0: 그쵸.
1: 그 사람은 안 바뀌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뀔 수 있어요. 그게 빠밤 처방전 아니겠습니까?
0: 빠밤.
1: 울산에 가면 네. 큰 물고기로 유명한 게 있어요. 뭘까요?
0: 고래.
1: 맞습니다. 김준현 씨 아시죠? 개그맨.
0: 네네.
1: 개그맨.
0: 고래?
1: 맞아요. 또 오늘 말버릇에 이어서 빠밤 고래?
0: 그랬는데. 고래?
1: 그러면 제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복디님 네. 한번 사연을 고래로 한번 풀어주시죠.
0: 아니요. 뭐세요? 저는 왜 고래가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1: 제가 고래 한번 등장시켜 볼까요?
0: 네네.
1: 아니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럴 때 김준현 씨가 늘 뭐라 그래요? 막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뭐 청와대에 뭐가 있고 폭발물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러는데 뭐 사흘 뒤에 터집니다. 그러면 고래?
0: 맞아요.
1: 이렇게 얘기해서 시청자들을 다 웃게 했잖아요.
0: 그쵸.
1: 자, 복디님 또 도전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0: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옆에서 고래?
1: 맞아요. 정확합니다. Exactly right.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담을 계속 누적시켜야 됩니다.
0: 그 사람이 더 이상 부정하지 않도록 네. 본인의 말에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1: 부정하면 내가 손해다라고 느낄 때까지 무조건 뭐뭐뭐뭐뭐야 모자를 써야 되는데 방송할 때 내 예인데 벗어야지 고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좋은 결과가 오겠어요. 여기 예도 지금 두 번 중에 한 번은 그쵸, 낭패를
0: 그쵸.
1: 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아내는 이제 항상 자기 주장이 없이 전부 뭐 하라다가 나한테 고래 하고 책임이 누구한테 가요?
0: 남편한테.
1: 예, 말버릇 고약한 이 남편한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바닥을 칠 때가 온다. 이런 걸 말려 죽이기 고사 작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프랑스 속담에 비열한 사람의 멱살을 잡으면 비열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부정하는 남편을 또 부정하려고 하잖아요.
0: 네.
1: 그래봤자 못 이깁니다. 나는 원래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그냥 내 의견을 이야기할 사람일 뿐이죠.
0: 네.
1: 그래서 부정하니 그를 바꿀 수 없으니
0: 네.
1: 그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꿔서 울산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리얼하게 하시네요. 고래? 그렇지. 고래? 라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처음에는 기분 좋겠죠. 근데 계속 이어져. 뭐라도 해서 아니야. 그건 옆집에서 고래? 그럼 옆집에 가볼까? 맛없어.
0: 그쵸. 맛없네. 그럼 스스로가 깨닫게.
1: 스스로가 이러겠죠. 왜 이 집 맛없지? 고래?
0: 다투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네, 그냥 스스로가
1: 아프겠다,
0: 깨닫게.
1: 지금 부딪혔어.
0: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게 더 쉽겠다.
1: 그것만이
0: 말씀이시죠?
1: 방법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은 바꾸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은 항상 바꿀 수 없어요. 항상 가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바꾸는 게 아니라 가꾸는 것이다.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변화의 대상이 아니고 암기의 대상이고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방법, 대응책만 바꿀 수 있을 뿐이다.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거 두 가지 아세요?
0: 사람. 아니요.
1: 아니 사람 바꿀 수 있지. 바꿀 수 없는 것은 과거와 사람 중에 남이에요.
0: 남. 근데, 과거와 남을 바꿀 수 없다.
1: 예, 그럼 바꿀 수 있는 것 두 가지는 뭘까요?
0: 나.
1: 그리고
0: 지금.
1: 맞아요. 뭐 딩동댕 복디 퀴즈 정답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바꾸려고 자꾸 라디오 사인을 보내봤자
0: 네.
1: 저한테 나가는 말은 그 사람 안 바뀌어요.
0: 그
1: 사람 대하는 내 태도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만 바꿀 수 있을 뿐이에요. 어제 그 대담할 때 제 제자인 제갈건 교수가 그 장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서 또 에픽테토스 이야기를 했어요. 철학자. 그래, 자기한테 달린 것과 달려있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달려있지 않은 거는 남편의 부정적인 말버릇.
0: 그렇죠.
1: 이건 자기 게 아니에요.
0: 내가 통제할 수 없죠.
1: 네, 그런데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는 그 남편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시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진다. 그러니 영리하게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왜 이렇게 유식해졌죠? 손자병법에 싸워서 이기지 말고 이긴 뒤에 싸우라고 그랬어요. 고래 하는 것은 손자병법에 속해야 되는 최고의 명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 이런 거를 우리 전문 용어로 그래, 네 팔도 굵어.
0: 맞죠, 맞죠.
1: 네.
0: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왜냐면 어쨌든
1: 걸리죠.
0: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네. 내가 생각하는 의도가 아닌 대로 맞닥뜨리고
1: 네네.
0: 그걸 경험해봐야 되기는 네. 하겠지만
1: 고래는 아니 말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야?
0: 한번 해보자.
1: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거야? 하고 책임을 온전히 그에게 넘기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복됨 생각나는 게 있어요?
0: 없어요.
1: 없죠?
0: 네.
1: 고래?
0: 고래? 맞네요. 진짜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지 말고
1: 싸우지 말고
0: 그 사람을 가꾸려고 나의 네. 태도를 먼저 바꾸고
1: 못 바꿉니다. 남은 못 바꿔요. 자기도 일부만 바꿀 수 있을 뿐이지 자기의
0: 네.
1: 전면적인 자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남은 가꾸고
0: 네.
1: 나는 조금 바꾸고 그다음에 많이 가꾸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0: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야지 소통이 되지. 안 그러면 불통 서로가 그냥
1: 네네네.
0: 등 돌리고 자기 말만 하니까 불통이 네. 되는 거잖아요.
1: 저희 스승이신 이근우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셨죠. 부부싸움은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럼 패자가 생기기 때문에 원한이 생긴다.
0: 그렇네요.
1: 네. 화합을 전제로 싸워야 돼. 우리의
0: 일단,
1: 목적은
0: 맞아.
1: 이기려는 게 아니야.
0: 본질은 우리가 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지.
1: 그렇죠.
0: 누가 싸워서 이기고 누가 지고를
1: 근데 자꾸 감정이 올라오다 보면 내가 지나봐라.
0: 그치.
1: 이기려면 이겨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질라 그래요? 서로 목소리가 커지고
0: 그쵸.
1: 결국은 누군가 하나는 울게 되는 거지.
0: 맞죠, 맞죠.
1: 네.
0: 네,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여러분은 지금 이성훈 교수님과 함께 내 감정을 요리하고 내 운명도 바꿔보는 감정식당에 오셨는데요. 자, 우리 청취자들, 보기들에게 선물을 팍팍 나눠드릴 수 있는 감정 퀴즈를 내릴까 합니다. 교수님께서 문제 주시죠.
1: 네,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를 과연 무엇이라고 할까요?
0: 1번
1: 고집,
0: 2번
1: 똥집,
0: 3번
1: 네가 사는 거지.
0: 네.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를 과연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1: 고집,
0: 2번
1: 똥집,
0: 3번
1: 네가 사는 그 집.
0: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BBC팡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버스커 버스커 그댈 마주하는 건 힘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2년째 만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초등학생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자친구는 동생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뻐합니다. 아니, 처음에는 저도 물론 귀엽게 봤죠. 근데 요즘은 이게 좀 지나치다 싶어요. 얼마 전 데이트를 하다가 제가 예쁜 디저트를 발견해서 먹고 싶다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이거 우리 동생도 좋아하는데 하나 포장해 갈까? 하더라고요.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을 때도 우리 동생 데리고 가면 진짜 좋아하겠다 라는 말을 하고요. 처음에는 우리끼리 놀고 싶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얼마 후면 자기 동생 생일인데 네가 어떤 선물을 해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다고 한다거나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이야기를 했더니 내 동생도 그 아이돌 좋아하는

0: 남기고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상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 관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정말 초등학교 동생을 질투하는 이상한 사람인 걸까요? 저는 질투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아니 일단 나를 우리 둘이 있는데 네. 지금 동생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 그렇죠. 둘이 있는데 계속 나보다 동생을 더 먼저 생각하는 네. 거는 내가 아무리 마음이 크고 내가 마흔이고 내 나이도 많이 먹고 걔보다 훨씬 어른이지만 그냥 오빠 네. 우리 둘이 있을 때는 나한테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네, 라는 네, 네.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수도 많이 나오네요. 우리 감정식당이잖아요. 네. 정확하게 이 감정은 질투예요. 100% 질투인 거죠. 이것은 변형된 고부갈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1: 똑같아요. 고부갈등이 뭐예요? 옛날 여자하고 지금 여자가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질투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어린 여동생과 자기를 사이에 두고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부갈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남자 역할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 철없는 남자.
0: 맞죠, 맞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와이프 아내 사이에서 이런 거 하라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네네네. 여동생과 늦둥이 여동생과 와이프 사이에서 이렇게 해라라는 생각을 못 하시나 보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 철이 좀 들어야 되겠어요.
0: 아, 그렇네요.
1: 그렇죠.
0: 네.
1: 철 들게 하는 방법을 제가 비결을 좀 알려드릴까요?
0: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이게 파라독스를 쓰면 돼요.
0: 무슨 파라독스?
1: 여동생한테 엄청 잘해주면 돼요. 여자가.
0: 아.
1: 지금 하는 거에 완전 정반대. 그래서 역설이라고 그러는 거죠. 뭐 할 때마다 남자가 말 꺼내기 전에 여동생.
0: 아오, 내가 먼저.
1: 네. 어느 병원에 네. 할머니가 수건을 네. 훔쳤어요. 병실에서. 다른 병실의 수건을.
0: 네.
1: 그러니까 막 맨날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가져가지 마세요. 이거 왜 남의 걸 가져가요? 그랬더니 히히히 웃으면서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도 문제, 의사도 문제, 골칫덩어리예요.
0: 네.
1: 근데 저처럼 머리 좋은 의사가 새로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갔더니 할머니 수건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처음에 두 개를 갖다 줬어요.
0: 네.
1: 그때 할머니가 막 좋아했거든요. 네. 그 다음날 네 개를 갖다 줬어요.
0: 네.
1: 그 다음날 여덟 개를 갖다 줬어요. 그 다음에 16개를 갖다 줬어요. 32개를 갖다 주는데 지겨워 수건. 가져오지 마.
0: 그만해.
1: 그랬어요. 이 의사는 왜 성공했을까요? 이게 파라독스를 써서 그런 거거든요. 할머니가 원한 것은 수건이었을까요?
0: 뭘까요? 관심.
1: 그렇죠. 통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수건을 훔치는 걸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0: 네.
1: 표면상으로는 수건이라고 보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표면상으로 보이는 수건을 계속 증가시켜줌으로써
0: 네.
1: 이제 명분이 없어진 거야. 수건을 가져올 명분이. 그렇게 만든 게 지혜로운 거죠.
0: 아, 명분을 없애버리는 거구나.
1: 명분을 없애는
0: 거죠. 내가 가져오지 않아도 그냥 계속 내 앞에 놓여지니까.
1: 네네. 근데 당신 이걸 가져가면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죠.
0: 그쵸.
1: 그러니까 본인도 이거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명분도 모른 채로 더 가져오면 맨날 갖다 주는데.
0: 그렇죠.
1: 32장, 뭐 100장 이렇게 수건 갖다 주는데 왜 굳이 이걸 가져와?
0: 네, 맞아요.
1: 수건에 대한 통제력, 매력이 사라졌다는
0: 그쵸?
1: 거죠. 지금은 동생에 대해서 반대할수록 동생에 대한 호감과 매력이 더 증가해요.
0: 아.
1: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 반대하면 더 불타오르는 거.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두 가지 이슈가 빠밤에 있어요.
0: 네.
1: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모든 사랑은 독점적이다. 모든 사랑은 독점적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0: 네.
1: 첫째 아이가 둘째가 태어나면
0: 아 맞아
1: 갖다 내버려.
0: 싫어.
1: 그래 엄마 없을 때 막 꼬집어서
0: 맞아,
1: 울게 해.
0: 맞아.
1: 누가 그랬어? 그럼 몰라. 뭐
0: 나
1: 이러잖아요.
0: 그랬는데.
1: 그러면서 자꾸 막 숨 막히게 하고 베개로 얼굴 가리기도 하고 그런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0: 저는 그럼, 혼자여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제 친구는 쪽쪽이에다 고추장을 묻혀가지고 담배인 적이 있었대요.
1: 고부 갈등이나 이 갈등이나 그 첫째가 하는 갈등이나 네. 똑같거든요.
0: 네.
1: 아니 쪽쪽이에다가 고추장을

0: 제 친구가 그랬대요.
1: 그 사실 그 심리는 죽어 죽어 뭐 이런 뜻이거든. 그게요 이런 거래요. 안방에 남편이 네. 젊은 여자를 데리고 어느 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앞으로 같이 살 여자야. 당신이 그래도 나랑 오래 살았으니까 이 여자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잘 가르쳐줘. 그랬을 때 당신 지금 미쳤어?
0: 눈 돌죠?
1: 눈 돌죠?
0: 네.
1: 정말 죽여버리고 싶죠.
0: 네.
1: 그때 본 마누라가
0: 네.
1: 본처가 느끼는 그 감정이
0: 네.
1: 첫째가 둘째 할 때 느끼는 감정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렇대요.
1: 그럼요.
0: 짠해라.
1: 그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랑은 독점적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지 사연 보내주신 분이 지금 어느 정도 미우냐면 그 정도로 미운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교양 있게 이야기하려니까 이게 질투일까요? 이러시면 질투 맞아요.
0: 맞아요.
1: 맞고 너무 미운 거야. 없으면 좋은 거야. 네.
0: 다 내 거 하고 싶은데.
1: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빠밤의 원리가 있는데 사랑은
0: 네.
1: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0: 네.
1: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0: 그쵸.
1: 복잡해 보여도 간단하거든요. 그 사람이 스파게티 좋아하면 자주 스파게티를 사주는 거죠. 된장찌개 싫어하면 그건 같이 안 먹는 거죠. 그런데
0: 네.
1: 곧해야 된장찌개를 먹으려고 그러고 스파게티는 먹지 마 이러면 그 사람이 만나는 게 재미없어.
0: 그쵸.
1: 내가 싫어하는 된장찌개만 자꾸 먹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죠.
1: 이 남자의 스파게티가 여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설을 잘 풀어야 돼요. 그냥 미숙하면 미우면 미운 대로 질투나면 질투는 대로 지금 하는 것처럼 아 좀 그만 얘기해 아 우리끼리 좀 있자 이러면서 타박을 하면 그러면 점점 불타올라요.
0: 청개구리 같이
1: 청개구리죠.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우리 15살이나 어린
0: 그러니까.
1: 우리 동생 더 사랑해줘야지. 뭐 15살도 한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보이는데요. 얼마나 딸 같겠어요. 딸 같겠어. 그래서 너무너무 애낀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역설적으로 의사가 수건 갖다 주듯이 엄청 챙기면서 말 끝마다 영생 얘기하면 아 수건 지겨워.
0: 야, 우리끼리 놀자라는
1: 그럴 때가
0: 이야기가
1: 온다는
0: 바로
1: 거죠.
0: 나오겠네요.
1: 네, 그래서 이것은 파라독스 기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반대하면 할수록 짜증내면 할수록 여동생에 대한 사랑이 불처럼 더 번져오른다. 그래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어떻게든 결혼한다.
0: 네.
1: 근데 결혼해봐. 결혼해봐. 근데 뭐 살면서 힘든 거는 네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신중해져서 진짜 허락은 받았는데 못 살면 어떡하지?
0: 그쵸.
1: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역으로 가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사연에서는 고래라면 이번에는 파라독스
0: 역설.
1: 역설적으로 해서 오히려 내가 더 챙겨주면 그때 얼마나 찡한지 알아요? 곧 생일 아니야? 그럼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0: 그러니까.
1: 뭐 해줄까? 우리 함께 한번 찾으러 가볼까? 그럼 야
0: 고마워.
1: 이러면서 예, 너무 좋아져요. 이런 자기가 너무 좋아지는 것.
0: 네.
1: 그러면 셋 다 좋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0: 맞아요.
1: 어린 애 이뻐해줘서 나한테 손해가 뭐 있겠어요.
0: 맞아요.
1: 결국 그 사랑해준 것의 10배를 내가 우리 남자에게 받게 돼요.
0: 그렇겠네요.
1: 그럼요. 지금처럼 반대하면 오히려 미움받고
0: 그러니까.
1: 나중에 헤어져. 여동생 때문에 헤어져. 이럴 수도 있고.
0: 그렇죠. 결혼할 사이
1: 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다음에 불화가 예상되어 있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자, 여러분들이 지금 퀴즈에 정답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1: 네.
0: 5273님 정답은 똥집이요. 똥꼬집이라고도 하잖아요. 라고 하셨고요.
1: 네.
0: 4562님께서 사연이 우리 집 세대주랑 어찌 그리 같은지요. 교수님은 처방 메모했습니다. 오늘을 바꾸고 나를 바꾸려 한 번 더 애써 볼랍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기억하자. 고래.
1: 고래. 네.
0: 많은 분들께서 아, 이 상대방이 뭐 네. 남편이든 아들이든 우기기 부정하기가 취미인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래
1: 네.
0: 이 방법 이 처방으로 한번 써먹어보겠다라고 하시면서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자기 의견을 바꾸지 않고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성미는 바로
1: 네, 1번 고집입니다.
0: 네,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릴게요. 자, 교수님, 저희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1: 고집 부리지 말고 버튼

0: 나무처럼 고래로 사시기 빕니다.
1: 네, 물 흐르듯이 그래 라고. 네,
0: 고래. 네.
1: 자, 흐르듯이 살아라 라는 좋은 말씀 가지고 저희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양다일의 이해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0: 합이 내근
2: 시작되는 하루에 눈을 뜨면 TV 속 웃고 있는 사람들이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8: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9: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5번 103위 순교 성인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그런 말을 듣는데도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배움에 시간이 걸리는데도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머리도 좋고 노력까지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부신 재능이 있어도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능에 노력까지 더해져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받으며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마치 수많은 기능을 탑재하고 나오는 요즘 기계들처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건 아주 단순한 몇 가지 뿐일 겁니다. 그러니 너무 매사에 만능 인간이 되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